그러나 사자들은 어떻냐면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웅크리고 웅크리고 먹습니다. crouching이라는 것은 웅크리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or lying down 이라는 것은 온몸을 바닥에 착붙이고 누운 채로, 그렇죠,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선체로 먹는데 사자들은 웅크리거나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Lions are carnivores. carnivore이라고 하면은 바로 육식 동물이 됩니다. 이게 왜 육식 동물이냐 하면 바로 carne가 고기를 의미하고요, vore이 먹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carnivore이라고 하면 육식 동물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Tips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요, 거기에서 육식 동물, 초식 동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잡식 동물까지 그 원리부터 단어가 어떻게 결합해서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un Reading Grammar에서 지금 여기 있는 Standing Up,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한데, 간결해서 너무 단순한 게 아니라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영어 작문, 영어 라이팅을 하면서 한번 해보십사.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냐 하면 바로 분사구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사구문,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사를 사용한 어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이 되어 있겠죠. 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이 분사구문을 설명드린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원래 있었던, 이 아래에 있었던 문장을 가지고 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거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cats eat standing up.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일어선 채로 먹는다인데, 이거의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문장을 거꾸로 제가 뒤에 적어 두었습니다. Most cats eat while they stand up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Most cats eat이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while이라는 이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더하기 역할, 마치 풀 역할, 본드 같은 풀 역할을 하는 게 while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they stand up, 그들은 일어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사구문을 사용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일단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접속사 while을 생략합니다. 없앱니다. 자, 이 순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주어를 비교해야 됩니다. 똑같은지 다른지. Most cats, 만약에 대부분의 고양이들, 그들은, 이게 두 개가 같다면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면 뒤에 있는 이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겠죠. 두 개가 중복된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Most cats와 they가 같잖아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they잖아요. 그러니까 이 they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사를 비교를 합니다. eat과 stand의 시제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시제를 비교하니까 eat이라는 것, 현재 시제죠. stand라는 것, 현재 시제죠. 아, 이두 개가 현재 시제일 때는 현재 분사, 즉 ing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분사의 시제인데, 분사의 시제는 또 다른 시제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의 시제가 같을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쓴다. 단순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를 쓴다. ing 형태를 쓴다. 요렇게 일단은 잠시 막아두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중간에 있었던 이 접속사 생략했고요. they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stand가 앞에 있는 it이라는 여기 있는 이 현재 시제와 동일하니까 스탠드에 ing를 붙여서 짜잔! 이런 문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고도, 아, 지금 여기에 스탠딩 업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탠딩 업에 있는, 아, 스탠딩 ing가 붙어 있네. 현재 분사네? 맞죠? 현재 분사. 단순 분사니까 어떻게 한다? 앞에 있었던 이 it과 시제가 같다. 그러면 스탠드겠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주어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주어?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어졌겠네. 가장 앞에 있는 most cats가 여기 한번더 들어가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they든 most cats를 적어주든 여기에 주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most cats eat, they stand up. 이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접속사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while이 되겠네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이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단순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작문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어 라이팅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영어로 글쓰기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분사를 아주 잘 많이

0: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enjoyed the fresh air while she walked through the park.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원래 있었던 완전한 문장을 제가 드릴게요. She enjoyed the fresh air 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나머지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문장 사이에 while로 더해져 있는데요. 자,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또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었던 접속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략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while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주어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고 같으면은 생략한다. 다르면은 뒤에 있었던 거 적어주고 지금 제일 앞에 she 나와있죠. while 다음에도 she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while 생략했고요. 머릿속으로 지금 지우는 거예요. while 생략했고 뒤에 while 바로 다음에 나오는 she도 생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제를 비교해볼까요? enjoyed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walked도 과거 시제죠. 시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시제가 같으면 무슨 분사 쓴다고요? 현재분사. 단순분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단순분사의 형태가 바로 ing가 붙어있는 현재분사입니다. 그래서 walked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워킹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이 되겠죠. She enjoyed the fresh air. 그녀는 신선한 맑은 공기를 즐겼습니다.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Walking through the park. 공원을 걸으면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사인 이 덩어리 있죠? 이게 지금은 문장 뒤에 있잖아요. 이 덩어리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요. Walking through the park, she enjoyed the fresh ai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사의 덩어리를 원래 문장 끝에 있었으면 문장 끝에 둬도 되지만 이거를 문장 앞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아 콤마로 탁 분리해주고 이 두 덩어리를 분리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적어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loves Leo's new look.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 look이라고 하면 모습입니다. 지금 목에 갈기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갈기를 보고 아, 이거 참 멋진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She decides. 그녀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냐면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자, decid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Laura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n,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만약에 많은 채소를 먹으면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eo 것처럼 이 갈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암컷들은, 암컷 사자들은, 암사자들은 갈기가 없잖아요. 수사자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로라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로라는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녀는 이 갈기가 생기지 않네요. 자, 이렇게 로라가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0: 자, fact 또 나옵니다.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A lion's roar, 즉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치는 거. roar이라고 하면 포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자의 포효는 can be heard, 들립니다. 맞죠? 들립니다. 어디까지 들린다. up to, 맞죠? 어디까지 들리냐면 to 5 miles away. 5마일이나 마일이라고 하면 1.6km입니다. 정확하게 1.6km는 아니고 약 1.6km인데요. 그러면 5 miles라고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6 하면은 한 8km 정도 되죠. 와, 8km away 떨어진 곳까지도 들린답니다.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이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roar. 사자들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포효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t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To let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To other, the other lions. 또 다른 사자들을 in the pride. 어디에 있는 사자냐면 in the pride. Pride라는 것은 사자 등의 무리나 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 무리에 있는 다른

0: 사자들을 know, 알게 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냐면 where they are,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어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으르렁거린다겠죠. 그래서 동료들이 알수 있게, 멀리 떨어진 동료들이 알수 있게 하고요.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Belong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그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사자들을 to scare off, 겁먹여서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한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ld Main,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로라 누구죠? 그 암사자입니다. 암사자는 갈기를 갖고 싶어요. 막 먹고 갈기 가서 자라나라 라고 기다리고 있죠. 로라는 타고 갑니다. 그녀의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타고 가냐면 Maine's Old Main라는 곳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이 Maine's Old Main은 어디냐면 where 이렇게 추가 설명이 나오죠.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Guru라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발, 그렇죠. 이발 혹은 이 머리카락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해리라는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그 Maine's on Maine로 스쿠터를 타고 갔습니다. 사자인데 스쿠터를 타고 갔네요. Harry, she cries, she. 즉, 로라가 소리 지릅니다. Harry, she, can you help me grow a mane? 당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이 갈기 하나 자라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로라가 질문을 하네요. 과연 된다고 할까요? Harry roars with laughter. Harry가 웃죠. 이렇게 사자니까 막 웃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With laughter. Laughter이라고 하면 웃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과 함께 막 웃었습니다.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너는 절대 이 갈기를 가지지 못할 거야. 갈기가 자라나지 않을 거야. But, 그러나 you can buy one. 근데 네 하나 살 수는 있어. 라고 하네요. Take a look over there. 저기 한번 봐봐. Take a look이라는 것은 저기 한번 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한번 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 지금 이게 픽션이니까 이 갈기를 하나 사서 입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옷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가발 같은 것을 팔기도 하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e,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만나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rouch. Crouch.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Carnivore. Carnivore. Lions are carnivores. Belong. Belong. This book belongs to me. Pride. Pride.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ghter. Laughter. Harry roars with laugh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vor이 붙은 거. vor이라고 하면은 바로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arnivore, herbivore, omnivore이 있습니다. 자, carnivore이라고 할 때, carne는 바로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에서 왔습니다. carnivore 하면은 바로 육식 동물이 되겠죠? 고기를 먹으니까요. 자, 여기 있는 herbivore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아, herb가 들어가 있죠. herb 혹은 herb라고 읽는데요. 자,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herb는 바로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맞죠? 우리 허브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 허브는 고기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만 먹는, 풀만 먹는, 그래서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초식 동물이 되겠죠. 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omnivore이라고 되어 있죠. omni라는 것은 바로 모든을 의미하는데요, omni. 그래서 모든 것,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다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잡식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죠. Humans are omnivores.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Away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스텝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요? 책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픽션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알고 그리고 픽션까지 있으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2: Uh-oh,
1: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0: Lion Mane's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팩트부터 시작하네요.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사자들의 눈은 are very large,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라고 되어 있네요. They have a special coating. Coating이라는 것은 바로 코팅, 겉을 싸는 것, 즉 막이 되겠죠. 겉을 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눈은 특별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은 어떻게 해주냐면 that helps lions,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to see well,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ven when, 심지어 언제조차도요. There is little light. 빛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요. 그래서 밝지 않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자들의 눈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막이 사자들의 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로라와 리오의 이야기가 되겠죠. Inside a brightly lit case. 안에요. 어디 안이냐 하면은 brightly, 밝게, 환하게 lit, 비춰진 그 진열장 안에. 지금 로라가 이 갈기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리라는 그 머리카락 전문가, 이 머리카락 전문가에게 가서 나도 이 갈기 같은 걸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 사라고 했었죠.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아, Laura는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wig. wig라고 하면 가발이 되겠죠. 근데 wigs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가발들을 봅니다.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이제 Laura는 실제로 암사자이기 때문에 이 갈기가 자라나지 않죠. 그래서 이 가발을 사기로, 가짜 갈기를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와, 이제 I can have the coolest

0: 스메인, 내가 인사온 이 마을에서 가장 멋진, the coolest, 가장 멋진 갈개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e squeals. Squeal이라는 것은 뭔가 이 단어가 그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Squeal! 바로 꽥! 소리를 지르다. 그래서 squeal이라고 하는 것이 꽥! 과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팩트로 넘어옵니다. 좌측 페이지에요.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사자들은 걷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걸어가는 거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걸어가냐면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그들의 발에 있는 But on the balls of their feet이라고 하면 바로 앞꿈치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발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착착착 모든 발이 이렇게 탁 닿이면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이죠. 그런데 앞꿈치만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걷는다가 되겠죠. 사자가 걷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stead of their full paws, 그들의 사자들의 온전한 완전한 전체의 발 전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발 전체 대신에 그들의 앞꿈치를 사용해서 걸음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instead of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혹은 instead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instead나 instead of를 볼때 뭔가 약간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instead와 instead of를 정리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Number one, I wanted to go to the beach. Instead, I stayed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에 있는 이 주인공이 저입니다. 나는, 해변가에 가고 싶다. 그런데 밖에 비도 오고, 예를 들자면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바쁜 일도 있고 해서, instead, 그 대신에, I stayed hom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stead라는 것은 대신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stead는 부사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instead 바로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죠.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이 동일한 대신에 라는 의미인데 이게 또 다른 문장에서 또 다른 위치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I don't wanna go out. 나 나가기 싫어. 난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죠. I don't wanna go out.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Let's stay home instead. 집에 있자. 그 대신에 집에 있자. 이 instead가 이렇게 문장 제일 끝에 위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instead 뭐뭐 대신에 라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instead는 이렇게 쓰이는데 instead of는 또 살짝 다릅니다. instead of는 여기 있죠. Number three. Instead of coffee, I drink tea.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가 되겠죠. 자, instead of는 품사, 이 덩어리 품사 전체가 전치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의미는 바로 다음에 명사가 온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를 전치사다기보다는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instead of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아, 그래서 instead of가 전치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 coffee, 커피 대신에 나는 차를 마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nstead of 다음에 또 다른 형태, 명사가 올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형태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he wrote a letter. 그녀는 편지를 썼다.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자, 그러면 instead of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아까 coffee처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원래는 동사였지만, 그런데 현재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이런 동명사도 올수 있다는 점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instead of sending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것 대신에 instead of sending이 바로 동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nstead는 그냥 instead는 부사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문장 제일 끝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요. instead of는 전치사의 기능으로서 바로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의미는 뭐뭐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진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on's eyes are very large and yellow. They have a special coating that helps lions to see well even when there is little light.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2: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1: Lions walk on the balls of their feet instead of their full paws.

0: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이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그래서 이제 갈기를 하나를 샀습니다. 샀나 봅니다. 그래서 Laura는 struts out of the shop. shop 밖으로 strut이라는 것은 뽐내며 걷다. 이렇게 뽐내며 걷는 것이죠. Laura라는 사자가 뽐내며 걸었습니다. She'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자, 그런데 뽐내며 걷는데 이게 자신의 갈기가 아니라 지금 가발. 가짜 갈기를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she's careful. 그녀는 조심스럽습니다. Laura는 좀 조심스러워요. 뭐 하는데 조심스럽냐면 not to,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ess up은 망치다. 그녀의 새로운 갈기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죠. 하필 이런 일이 생기죠. 자동차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오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갈기를 새로 딱 사서 딱이새 옷을 딱 입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she feels a raindrop. 그녀는 느낍니다. 이 뭐지? 라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Uh-oh는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Uh-oh, 이런 정도 되겠죠? She gasps. She gasps. Gasp라는 것은 이렇게 헉 소리하고 말문이 턱 막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놀라면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Soon rain is pouring down.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Pour이라고 하면은 물을 붓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서 물이 막 콸콸콸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팩트로 넘어옵니다. 자,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자,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자는 can run, 달릴 수가 있습니다. For short distances, 짧은 distance라고 하면 바로 거리가 됩니다.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는데요. Add up to라는 것은 위로 어디까지입니다. 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를 의미하겠죠. 뭐뭐까지가 됩니다. 언제, 어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가 있냐면 35 miles per hour. per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마다, 뭐뭐당, 매. 그래서 시간당 35마일의 속도까지 짧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35마일,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마일이면 약 어느 정도 되냐 하면 56km가 됩니다. 그래서 약 50, 시간당 약 56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foot이라는 단위, foot, 그리고 이 foot이 여러 개가 모이면 feet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fee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36 feet이라고 하면 약 11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leap, can leap, leap이라는 것은 높이 혹은 길게 뛰다. 얼마나 높이, 얼마나 길게 뛸수 있냐면 11m 정도까지 뛸 수가 있답니다. 약 11m입니다. 자, 이렇게 픽션과 팩트를 동시에 접하니까 구성도 색다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어서 참 좋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표현도 만나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시 음원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She is careful not to mess up her new mane. She feels a raindrop. Uh-oh, she gasps. Soon, rain is pouring down.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And can leap as far as 36 fee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의 단어들과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ig, wig. Inside a brightly lit case, Laura sees wigs in every color. Squeal. Squeal. Wow, I can have the coolest mane in town, she squeals. Strut. Strut. Laura struts out of the shop. Purr. Purr. Distance.

0: A lion can run for short distances at up to 35 miles per hou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그리고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를 많이 접하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되면은 영어 단어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상당히 암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암기라고 복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발음을 꼭 들어보고 우리가 입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를 글자로만 보고 의미만 딱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읽어봐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고 있구나, 뭐뭐 하다, 이다 라는 동사이구나, 이런 품사도 한번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무엇을 접해야 되냐면 바로 예문 속에서 그 단어를 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학습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단어라는 것, 저도 학창시절을 과거에 겪었고 현재도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보면 잊혀집니다.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정 사자에 대한 표현들, 사자의 이 명칭에 대한 표현들은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한 번만 읽어보고 한 번만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이런 품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문장 속에서 이게 사용이 되는구나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그래야지 저도 입에 붙고 그게 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 내용들은 오늘 한번 봤다면 내일 복습하고 그리고 이게 또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를 복습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영어 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확 많이 해서 영어 단어를 끝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한꺼번에 우리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아 어휘력을 높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많은 양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일정량 하루하루 학습자가 우리 친구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양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선택해서 적절한 주기로 복습을 하면서 장기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접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방법대로 꾸준하게 복습하면서 학습하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탭에서 거기에서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한 강의마다 영영풀이 그리고 문법을 활용한 쓰기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서 쓰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작문 같은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 페이지 분량이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20분을 보고 난 후에 복습을 딱 마무리하고 이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까지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포츠, 오늘의 주제 과연 뭘까요? What's our topic of the day? What's our sports? Ooh, let's find out. Let's go! Okay, wow. 사진을 함께 볼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s we can see, there is a court, 코트가 있고, 바스켓, 바스켓, 그리고 링에 그물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공. 이 공이 정말 큰 힌트인 것 같은데. 자, 이 세 가지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스포츠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딱 떠올랐어요. Bingo! 맞습니다. 오늘의 sports, our topic of the day,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basketball! 농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구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정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농구는요, 미국에서 겨울 실내 스포츠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basketball, 농구에서도 영어 용어가 정말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선, center line, 중앙선이 보이는데요. 경기장을 2등분 해주는 선입니다. center line, 중심선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자, circle, 원이 있습니다. center circle, 중앙에 있는 원, 중앙원, 네. 오늘 center circle. 경기가 시작할 때 이 원 안에서 두 선수가 점프를 해서 거의 센터 분들이 하시죠. 점프를 해서 공을 따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을 번쩍 든, 네, 캐릭터가 있죠. 바로, 경기 규칙 적용과 그리고 파울 선언을 책임지는 바로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레퍼리 심판이 있습니다. 자, 정말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의 영어 표현, 농구에 관한 표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Jump, 뛰다, 점프하다.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똑똑 떨어뜨리다. Basket, 바구니. 농구에서 바스켓, 득점. 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요 표현. Jump. 점프하다, 뛰다. Jump. Jump. 여러분, 점프볼. 네, 저희가 흔히 하는 점프볼은 미국에서는 tip off라고 부릅니다. 경기 시작할 때 점프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tip off라고 부른답니다.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 off. Tip off. 네, 농구 경기 시작 시 하는 점프볼을 tip off라고 부릅니다. 꼭 외워두세요. 하지만 오늘의 중요 표현은 jump. Jump, 뛰다.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물방울 등을 똑똑 떨어뜨리다. 하지만 농구에서는 dribble, 네, 드리블을 잘해야겠죠.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농구 선수가 드리블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참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 표현. Basket, basket, 네, basket은 바구니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농구에서는 basket, 득점이라는 뜻도 됩니다. Basket, 자,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네, 자, 골대, basket,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농구 선수들은 골대에 공을 넣는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go!

0: jump, 뛰다, 점프하다,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물방울 등을 똑똑 떨어뜨리다, basket, 바구니, 농구에서 basket, 득점. 자, 첫 번째 문장. Our first sentence is the basketball player blank the ball. 자, 농구 선수가 공을 응응 한다. 뭘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통통통통. 3, 2, 1. 정답은? 잘했습니다. Dribbles.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따라해볼까요?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lank. 자, 농구 선수들은 자, 드리블까지 해요. 이 공을 슛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바구니. 바구니. 3, 2, 1. Basket이 되겠죠? 따라해볼게요.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참 잘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장. The blank ball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 off. 자,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에서는 중앙선, 예, 경기 시작할 때 중앙선, center circle에서 네, 뭘 하죠? 이렇게. 네. 이걸 tip off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무슨 볼? J로 시작하는 단어. 3, 2, 1, jump ball. 정답은 jump였습니다.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basketball game,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 off.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배워본 내용들을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go!
1: Basketball is a popular sport all over the world. Basketball is a sport that requires a lot of jumps.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off.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0: Basketball is a popular sport all over the world. 농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Basketball is a sport that requires a lot of jumps. 농구는 많은

팁 오프라고 합니다.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농구 선수가 공을 드리블합니다.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농구 선수들이 골대에 슛을 합니다. 자, 오늘 배워본 표현들,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다시 한번 무한 반복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0: 우리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암토끼! 암토끼! 토끼야, 오늘 우리는 뭘 잡아볼까? 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맞아. 쪼르르 물을 따르는 소리인데? 이게 대체 뭐지?
1: 아, 캐로! 아, 캐로!
0: 아, 맞아.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럼 오늘은 cattle, 주전자를 잡으면서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Yes, please!
0: 보글보글 차를 끓일 수 있는 캐롤, 주전자 잡아볼까요?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a purple kettle. 저는 보라색 주전자를 만들 건데요. Put it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This color will be the color of the lid. 뚜껑 색깔이 될 거예요. Fold a big triangle. 커다랗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Unfold and fold to the other side. 손가락 두 개 정도를 가운데 놓고 거기까지만 아래를 접어 올려요. It's a little triangle, right? And then fold up.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서 fold the top point to the bottom. 아래쪽으로 내려잡아요. Unfold, 펼친 후에 중앙점까지 fold down, 또다시 접어주고 leave a little space and then fold up. 약간 차이를 남겨서 올려주면 this part will be the lid. 여기가 뚜껑이 될 거예요. Now take the right flap, 오른쪽 날개를요. You see from here to here. 여기 칸이 보이죠? 칸의 중앙 정도로 오도록 한번 접어볼게요. 똑같이 왼쪽도 접어줍니다. Now, put your finger down here. 여기에 손가락을 둔 채로 한번 바깥으로 접어볼게요. Repeat here. On the right side, this part will become the spout. 우리 물을 따르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 겹만 들어서 조금 접어 내려주는데 이 정도 접어 내려요. 접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뜰 거예요. Then squash down.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주시면 됩니다. On the left side, it will become the handle. 여기가 손잡이가 될 건데요. 여기 끝부분으로부터 쭉 접어 내려주시면 되고요. Turn over, 뒤집은 다음 아래 뾰족한 부분을 살짝 접어 올려줍니다. 차라! Your cute kettle is complete. 귀여운 차 주전자가 완성되었죠? 만약에 그냥 주전자가 아니라 차를 따르는 주전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tea kettle 또는 teapot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teapot 가지고 tea time 하러 가볼까요?

0: are we? We're in the woods. 우리는 숲 속에 있네요. 어머, 이게 누구죠?
1: Hi. Hi.
0: 여우와 토끼네요.
1: I'll make some tea for you.
0: Tea? Great. 무슨 차인데?
1: 이게 무슨 차냐면 바로 나뭇잎 차야. 야, 내가 이렇게 숲속에서 나뭇잎을 따왔지.
0: 우와, 나뭇잎 차 정말 맛있겠다. 기대가 돼.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1: 나뭇잎 차는 내 요리법만 따라하면 돼.
0: 내 요리법만 따라하면 돼.
2: Follow my recipe.
0: 내 요리법만 따라해.
2: Follow my recipe.
1: 먼저 주전자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야 해. 물, yeah. Water. 그러면 이제 주전자에 물을 넣어볼게. Yeah. 그 다음 나뭇잎도 넣는 거야.
0: 주전자에 물과 나뭇잎을 넣어요.
2: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0: 주전자에 물과 나뭇잎을 넣어요.
2: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0: 와, 그 다음은?
1: 이제 차를 끓여야지.
0: 차를 끓여요.
2: Boil the tea.
0: 차를 끓여요.
2: Boil the tea.
0: 보글보글. 어머, 차가 끓고 있는 것 같아.
1: 우와, 다 끓었네. 그럼 불을 끄고 내가 차를 따라줄게. 토끼야, 자, 이것은 너의 차잔이야.
0: My teacup.
1: And this is my teacup. 차잔에 차를 따라줄게.
0: 차잔에 차를 따라요.
2: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0: 차잔에 차를 따라요.
2: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0: 우와, 맛있겠다.
1: Be careful, it's hot.
0: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실게. 최고의 나뭇잎 차야, 여우야.
1: 그치.
0: 토끼와 여우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티타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여우의 티타임 함께 즐기셨다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Follow my recipe. Follow my recipe.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Put water and leaves into the kettle. Boil the tea. Boil the tea.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0: 여러분, 여우의 레시피 따라서 차를 잘 끓여보셨나요? 그럼 우리 그 차를 마시면서 퀴즈 같이 풀어봐요. 내 요리법만 따라하면 돼요.
2: Follow my recipe.
0: Follow my recipe. 물과 나뭇잎을 주전자 안에 넣으세요.
2: Put water.
0: 넣어요.
2: Boil the tea.
0: Boil the tea. 차를 찻잔에 따라요.
2: That's right.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0: Pour the tea into the teacups. Fantastic! 여러분, 정말 잘하셨는데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웰컴 하우스.
1: 아, 좋아요. 아, 이럴 때 그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 웰컴? 환영해요? 네. 근데 이제 웰컴 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의미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하우스 집에 온 걸 환영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0: 웰컴 투 마이 하우스.
1: 땡큐 포 웰컴 미. 저를 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지영 학생. 네. 그 방금 하우스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홈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0: 네. 근데 왜 굳이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홈이나 집이나? 근데 굳이 그걸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뭐죠?
1: 그렇죠. 단어가 두 개인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겠죠.
0: 네.
1: 네. 아, 이제 왠지 이 얘기를 아, 이런 멋진 집에 온 김에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어요. 네. 네. 홈과 하우스에는 아,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하우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건물인 집을 보통 많이 얘기해요. 건물인 집. 네. 네. 그래서 막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길 가다가 어 저기 집이 있네 여기도 집이 있네 할 때 그 집을 하우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홈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감정이 실리는 것 같아요.
0: 감정이 실린다고요?
1: 그래서 홈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일이 끝나거나 학교 수업이 마치고 네. 집에 딱 들어가서 아 집에 왔네 하고 늘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집.
0: 그러면 혹시 고향집은 어떻게 해요?
1: 고향집을 얘기할 때도 네. 홈이라는 말을 쓰면 아마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집 그러면 뭔가 내가 아 돌아가고 싶은
0: 네,
1: 곳,
0: 그리운 곳,
1: 그리운 곳, 네. 내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곳 그런 느낌이 네. 있죠. 그럴 때 홈이 되게 적절한 말이에요. 아, 지영 학생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집이 그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그리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그리워요가 뭐죠?
1: 아, 이때는 mis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miss.
0: 그러면
1: 그립다.
0: I miss
1: my
0: home.
1: 집. 네. I miss my home.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I miss my home.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집이 그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하우스는 이제 물리적인 집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렇게 집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홈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신기하게 감정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그런 네. I miss my home.
0: 그러면 친구들을 아니 쌤이 있으니까 쌤을
1: 좋아요.
0: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이걸 네. 초대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1: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도전해 볼게요.
1: 좋아요.
0: I will invite.
1: 네, I will. 우리 다음엔 그냥 invite.
0: Invite
1: 누구를?
0: You.
1: 네, I will invite you. 어디로?
0: My home.
1: 네, 근데 이때는 네. to my home 해주면 좋아요.
0: I will invite you to my home.
1: 네, 내 집으로 초청할 거예요, 초대할 거예요 이런 말이 됐어요. 잘했어요. I will invite you to my home.
0: I will invite you to my home.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이렇게 집에 당신을 초대할게요 라는 뜻이 됐어요. 이때 home은 왠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네. 내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여기는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할게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선생님, 근데 영어 문장이랑 할 때 홈타운 하잖아요.
1: 맞아요. 이 홈타운 무슨 뜻이게요?
0: 홈타운 하게 되면 약간 그리운 것이니까 뭐 고향집 막 그런 거 아닐까요?
1: 맞아요. 홈타운 하면은 타운하면 마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홈, 내가 집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을 이 정도의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홈타운, 그래서 고향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홈타운이라는 말과 함께 홈이라는 말만 써도 고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그 고향에 있는 네. 가족이 그리워라고 얘기를 하려면
0: I miss,
1: 그립다 할 수 있잖아요.
0: I miss
1: 내 가족.
0: My family.
1: My family. 근데 고향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Back home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0: My family back home.
1: 네, 그러니까 고향 집에 있는 내 가족이 그립다라는 뜻이 돼요.
0: I miss 좋아요. my family. Back home.
1: 네, back home. I miss my family back home. 집에 있는 가족이 좀 그립다라는 말이 됐어요.
0: 진짜로 그리워지네요.
1: 그래요.
0: 근데 지금 저 자취하거든요.
1: 네.
0: 자취방은 뭐라고 해요?
1: 자취방.
0: 자취.
1: 어떤 방에 살아요?
0: 저 원룸에 살아요.
1: 영어로 스튜디오라는 표현을 써요. 스튜디오.
0: 스튜디오.
1: 스튜디오.
0: 스튜디오.
1: 스튜디오.
0: 스튜디오.
1: 좋아요. 스튜디오라고 하면 왠지 막 방송 녹음하고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네네.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스튜디오인데 또 이렇게 왜 한 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처럼 막 이렇게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지만 또 침대도 있고 한 그런 원룸을 영어로는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0: 스펠링이 같아요?
1: 네.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장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 원룸을 네. 찾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라는 네.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찾고 있다를
0: found 하면 안 돼요?
1: 그것보다는 look for 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Look for, 찾다.
0: I look for my studio.
1: 이때 아직 내 스튜디오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네. 좋겠지만 하나의 스튜디오를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I am
0: look for
1: 이때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뭐 하는 중이에요 네. 하려면 am 뭐 비동사랑 ing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0: I'm looking
1: I am looking
0: for one studio.
1: One studio 괜찮고요. 네. A studio 해도 괜찮아요.
0: A studio. 그러면 one studio 해도 괜찮고 a studio 해도 괜찮은 거예요?
1: 근데 one studio 하면 약간 한 개를 찾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강조되는 것 같으니까 네네. A studio 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긴 해요. 한번 문장 다시 해볼래요? 나 찾고 있어요.
0: I'm looking for a studio.
1: 맞아요. I'm looking for a studio.
0: I'm looking for a studio.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렇게 원룸을 좀 찾고 있는 중인데 라는 얘기가 돼요.

0: 좀 찾고 있는 중인데, W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동산 같은 데서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 Do you have a studio?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찾아줄 수 있냐고.
0: 네.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0: 여기 제 방이에요.
1: 여기 지영 학생 방이에요? 네. 오, 그렇구나. 여기 지영 학생만 혼자 쓰는 방이에요?
0: 네.
1: 오, 좋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0: 뭔데요?
1: 자, This is my own room.
0: This is my own room.
1: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혼자 쓰는 제 방이에요 라는 의미가 돼요.
0: 뭐 on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바뀌는 거예요?
1: 네. own 하면은 own이에요. 네. 이게 나만의, 누구만의, 소유한, 내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is is my own room 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저만 써요. 완전

0: 저만 쓰는 방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네, 이 오은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뭔가 이렇게 강조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 오은이 아마 발음하기가 조금 이렇게 까다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음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온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은 이렇게 오가 오 이게 아니라 오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오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은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이제 나만 쓰는 혹은 누군가에게 딱 소유돼서 그냥 그 사람의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오은을 씁니다.
1: 네, 그러면 저 언니가 있거든요.
0: 네.
1: 언니랑 같이 사용하는 방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0: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저는 나눴어요.
1: I took it.
0: 이렇게 share 이라는 말을 써주면 좋아요. 네.
1: I share.
0: 근데 방 하나를 나눴어요.
1: A room?
0: 네. I share a room.
1: I share a room.
0: 근데 누구랑?
1: My sister?
0: 근데 누구와 함께 앞에 붙여주면 돼요.
1: With my sister.
0: 붙여볼까요?
1: I share with my...
0: 하나 빠졌다. I share 뭘 나누죠?
1: Room?
0: 응. I share a room.
1: I share a room with my sister.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언니랑 방 같이 써요. I share a room with my sister.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I share a room with my sister.
0: 네, 근데 그럴 때 저 방금 우리가 얘기해본 문장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언니랑 같이 방을 쓴다는 건
1: 네.
0: 나 혼자만의 방이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만 갖고 있는 제 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I haven't.
0: 근데 have, 근데 안 가지고 있다 할 때 앞에
1: I don't have my own room.
0: 마이 own room.
1: My own room.
0: 네, 좋아요.
1: I don't have on my room. My own room.
0: 그렇죠. 나만의 방이 없다. 그래서 I don't have my own room. 내 방이 없어. 이런 말이 돼요.

0: 쌤, 이 침대도 제 거예요.
1: 말해볼래요, 영어로?
0: This bed by this is my bed.
1: 네, this is my bed 하면 네. 돼요. 이거는 제 거예요. 그럼

0: 누구랑 같이 쓰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1: 아, this is my window.
0: 네, 이거 제 거예요 라고 강조하는 말이 됐어요.
1: 쌤, 책상도 제 거예요. 제가 혼자 쓰는 거예요.
2: 어, 영어로 만들어 볼래요?
1: This is my own table.
2: This is my own table. 혹은 this is my own desk 해도 되죠.
1: Desk.
2: 좋아요.
1: This is my own desk.
2: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 제 거예요. 제 책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 되죠.
1: 뭔가 저의 소유권을 추구하는
0: 네. 엄청 강조하는 것 같죠.
1: 다치지 마.
0: 건드리지 마. 네. 그런 의미 같죠. 좋아요. 의자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This is my own chair.
0: 네, this is my own chair. 내 거야. 네, 얘기하는 말이 됐어요. 잘하는데요?
1: 아, 뭔가 뒤에 단어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This is my own computer.
2: This is my own computer.
1: 네.
2: Nobody can touch it. 아무도 만지면 안 돼.
1: 들어오는 걸 뭔가 막.
0: 그쵸. 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2: 이거 지영 학생이 혼자서 만든 지영 학생의 자랑스러운 작품이라면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품을 영어로 work라고 얘기하거든요. work.
1: 그러면 this is my own work.
2: 네, 그렇게 얘기하면 this is my own work라고 얘기하면 이거 내가 만든 자랑스러운 내 작품이지라고 얘기하는 말이 돼요.
1: 뭔가 한 문장을 가지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문장 되게 많이 만들어.

0: 좋네, 우리.
1: 네.
0: 네, 좋아요. 오늘 뭔가 이렇게 내 거야, 나만의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할 만한 것들을 많이
1: 자기 걸 친구한테
0: 배웠네요.
1: 소개해 줄 때.
0: 맞아요.

0: 쌤, 저 지금 자취하거든요. 그러면 자취한다를 어떻게 해요?
1: 어, 한번 도전해 볼래요?
0: I am?
1: 어려워요.
0: I live one room? Two alone.
1: 나이스 트라이. 자, 이게 사실 자취한다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었던 거죠.
0: 네.
1: 근데 자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 낯설어요.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부모님과 같이 산다? 같이
0: 네.
1: 안 산다 정도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취한다라는 말 자체가 딱히 그렇게 잘 맞는 표현이 없어요.
0: 그러면 그냥 I live al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I live alone 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살아. 이렇게 네. 얘기해도 괜찮고, 혹은 아니면, 나 부모님이랑 지금 같이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0: I'm not live.
1: 어, 근데 live라는 말을 쓸 건데, 안 살아 할 거니까.
0: I don't live my family.
1: I don't live, 뭐뭐와 함께.
0: With to my family, with my family.
1: 네, with my family with 혹은 my with my parent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 do not live with my parents now.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가족들이랑 혹은 부모님과 함께 네.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0: I don't live with my family.
1: 혹은
0: with my parents.
1: Parents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과 함께 안 살아요. 뭐 대충 그래서 자취해요. 뭐 이런 뜻이 돼요.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spent 2 hours on the moon collecting rocks and taking photos. 자, 닐 암스트롱이 왜 유명하냐면은 네, 여기에서 보면은 he was the first human to step on the moon. 자, 처음으로 예, 달을 탐험을 해서 네, 여기 2시간 동안 있었죠? All right. 자, 여기에서 he was in charge of a mission. 자, to be in charge of is our third expression of the day. 자, 여기에서는 뭐뭐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Neil Armstrong이 담당했고 there were two other astronauts, Buzz Aldrin and Michael Collins. 그래서 이런 유명한 네,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와, 정말 이 인간이 네, 사람이 이 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깃발을 딱 꽂았죠. This American flag. So that's why Neil Armstrong is so famous. That's why he's a great explorer.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Down to Earth. Neil could look at the Earth from the moon and cover it with his thumb. It was so far away. But he said that this didn't make him feel like a giant. Instead, he felt very, very small.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watched on television as Neil walked on the moon. When he came back to Earth, he was famous, but he didn't like the attention. He didn't go on any more space missions and instead became a teacher at a university. Neil, second from right, and the other Apollo 11 astronauts meet U.S. President Nixon, far right. 자, 우리 Neil Armstrong 성격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친구들 down to earth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들 down to earth 우주에 뭐 달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down to earth 지구로 왔죠. 근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wn to earth라는 거는 사람 성격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우리 Neil Armstrong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down to earth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막 뭐 유명한 거 싫어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아주 편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Neil Armstrong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 유명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주로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어떤 대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own to Earth 이라는 이 제목을 여기 쓴 거예요. So we'll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we learned a lot about Neil Armstrong. He's a very down-to-earth person. 아주 겸손하고 아주 능력도 많은데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네요. Very interesting. All right, so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나 뭐 잘났어. 나 그래. 막, you know, I'm really good. He didn't show off. 자랑하지 않고. 그러고 굉장히 아주 심중하게, 자기 업무를 딱 받고 굉장히 아주 he was very focused on what he did. So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he was such a great explorer. 자, 아무나 탐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Al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How we remember Columbus and Armstrong. We remember Christopher Columbus as a famous explorer who found new lands around the world. We know that he was skilled and courageous, but that he treated the islanders he met badly by stealing from them and using them as slaves. Neil Armstrong will always be remembered as the first human to walk on the moon and for the words that he spoke as he stepped on i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자, 우리가 우리 콜럼버스하고 닐 암스트롱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요? Let's take a look. 네, 우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숙련된 탐험가였고 he was a very skilled explorer, but he was also very courageous. And this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자, brave, 용감하다, okay? 자, courageous, 용감한. 네, 하지만 he 이제 새로운 땅들을 발견을 하고 나라들을 발견을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훔쳤죠. Right? He stole the gold. 그리고 노예를 또 데리고 또 스페인 데리고 가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So,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았죠. 자, Neil Armstrong은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he was the first human to step on the moon, to walk on the moon.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다. 자, 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re comes our last word, our third word for today, mankind, 인류, right? 그래서 되게 멋진 말이죠. Right? So, 그래서 that is the end of our book. And, 자, Christopher Columbus and Neil Armstrong 대해서 많은 거를 배우고, 참 정말 great explorer이다. They are, 자, 위대한 탐험가들. Alright? 자, how about you? Do you like to explore? Maybe you can be a great explorer too. We never know.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 new book. Take care. Bye.
1: 상급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들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실수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했을 때, 그리고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나 실수를 경험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단어는 problem입니다. problem, 문제이고요. 여러분, no problem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이 problem은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이 단어를 써볼 텐데요.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써봐요. problem, problem.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problem, problem이고요. 네,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잖아요. 그런데 with this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래? 라는 요청의 표현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자, 이 수학 problem은 매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problem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어렵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쉽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is math problem is very easy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다라고 할 때 easy 그리고 difficult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blem 기억하셨나요? 우리 다음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해결책은 영어로 solution,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강세는요,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solu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해결책 명사 형태고 동사도 같이 기억해둘게요. 동사 형태는 solve, 해결하다입니다. solve, 해결하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볼 단어는 이 solution이지만 이 동사 형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둔다면 두 개 단어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명사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lution, S-O-L-U-T-I-O-N 읽을 때는 solution. 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나는 이 문제에 솔루션이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가 되겠죠. 하나 더. Can you find a solution? 여러분, find a solution이라고 하면 해결책을 찾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find a solution? 하면 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solution과 solve라는 표현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mistak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take 하면 실수인데요. 우리 어떤 단어의 앞에 이렇게 miss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take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취한 거예요. 그래서 mistake 하면 실수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mistake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m I S T A K E. 자, 읽어볼게요. Mistake. Mistake. 실수고요. 쌤이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뜻이죠? 얘는 이해하다입니다. 그런데 앞에 miss를 붙이게 된다면, miss를 붙이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다라는 뜻이라서, misunderstand 하면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mistake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big mistake in the soccer g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축구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다. 자, mistake 있으니까 실수 넣어줄게요. 하나 더. It was a terrible mistake. It was a terrible mistake. Terrible. 끔찍한 거잖아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끔찍한 실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mistake, 실수, 그리고 make a mistake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할때그 문제는 영어로 P로 시작하죠? Problem.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났어요. 해결책은 영어로 뭘까요? Solution. 자, 우리 시험 보다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아쉽게 실수했어요. 실수. 자, 실수는 영어로 mistake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체크리스트와 함께 꼭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9강이에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해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오늘은 질문하고 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을 다 함께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에 어떤 단어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바로 question. question. 질문인데요. 자, 쌤이 어떻게 발음했죠? 강세를 강하게 앞에 두고요. questio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question에서 quest라는 표현이 무언가 답을 구하고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이 ion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stion 하면 답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 question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외워서 써볼게요. question, Q-U-E-S-T-I-O-N 읽을 때는요, question,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라고 했어요. 네, question은 질문입니다. 우리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잖아요. 자,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것은 어려운 question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다가 되겠죠? 답하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볼 텐데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먼저 이 raise your hand는 손을 들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드세요. 자, 무엇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If you have a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음표를 우리 question mark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question mark. 왜 question mark인지 아시겠죠? 질문할 때 쓰는 말이니까, 질문할 때 쓰는 표시니까 question mark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ask입니다. ask. ask 하면 묻다 혹은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sk의 뜻 뭐라고요? 묻다, 요청하다. 둘 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답을 구하다 할 때 묻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다 라는 의미로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sk. 짧은 단어니까 우리 바로 외워서 써볼까요? A, S, K, ask. 묻다, 요청하다. 자, 우리 예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ask 해도 될까? 라고 했네요.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물어봐도 될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는 묻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네요. 자, 그런데 ask는 요청하다 라는 뜻도 되잖아요. 특히 이 요청하다로 쓰일 때는 for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ask for 하면 무엇을 요청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sk for his help 하면
그의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여러분,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표현입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ask him이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ask for his help? 네, 같이 읽어주셨죠?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nswer. answer. answer은 답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답이나 대답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둘다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라고 했어요. Can you answer my question? 이때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의 질문에 뭐할수 있니? answer, 답할 수 있니가 되겠죠? 자, 우리 명사로 쓰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correct는 옳은, 정확한, 맞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답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Your answer is correct. 자, 여러분, 근데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의 답은 맞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답을 적어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맞는, 틀리는 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옳은, 정확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correct 혹은 right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틀린이라는 표현은요, wrong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your answer is wrong 이라고 하면 너의 답은 틀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answer 잘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nswer. A, N, S, W, E, R. 자, 쓰는 방법 여러분 꼭 익혀두시고요. answ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 우리 질문할 때 이런 물음표를 question mark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question은 무슨 뜻이었죠?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은 questi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답 혹은 대답이라는 단어는 A로 시작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answer입니다. answer. 자, 그리고 질문을 하다, 묻다 혹은 요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얘도 A로 시작해요. 바로 ask였습니다. 자, question, 질문, answer, 답, 그리고 ask, 묻다, 요청하다라는 표현들은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습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정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영어책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The

0: 12 Dancing Princes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공주님들이 어디 가는지 신발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흔히 많이 접하게 되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의 특징 두 가지까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오, 다시 보트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니, 신발들이 전부 다또 풀어헤쳐져 있네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요.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인데요. 그 군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네요. 과연 이 군인은 모든 것을 왕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 공주님들이 이렇게 쑥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아하,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군인이 다 이야기를 한것 같네요.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나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제 등이 좀 가렵습니다. 뭔가 좀 가려워요. 긁어도 되고, 안 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가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많이 가려워졌어요. 그 많이 가려워졌을 때, 등을 확 긁으면 어떻습니까? 와, 엄청 시원하죠? 그리고 그걸 긁어준 사람, 제 손일 수도 있고, 혹은 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제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아주 고맙잖아요.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영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찝찝한 것들은 그냥 그 문맥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더라도 혹은 또 다른 단어들이라도 어떤 단어들은 너무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알면은 나이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 나 많이 본것 같은데 오늘 진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볼까 말까 이럴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기억이 납니다. 계속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찝찝한 느낌이 들 때는 많이 궁금하면 꼭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궁금할 때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딱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것이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y rowed back across the lake. This time, the soldier sat in the boat with the eldest princess. When the princesses arrived back in their chamber, they kicked off their worn-out shoes and fell fast asleep. That morning, the king called for the soldier to have breakfast with him.
2: Have you discovered where my daughters go and what they do?
1: Yes, said the soldier, and he showed the king the gold branch he had hidden under his magic cloak. He told the king exactly what he had seen.
2: Wake the princesses! the king cried.
1: Soon, 12 sleepy princesses were stood in front of their father. When they saw the gold branch, they had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2: Which princess would you like to marry? asked the king.
1: The eldest princess, said the soldier. They were married that day. The princess taught the soldier how to dance,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0: The 12 Dancing Princes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 이 공주님들의 신발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y rowed back across the lake. 그들은 이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This time, 이번에는 the soldier sat in the boat with the eldest princess. 자, 처음에 그 성에 도달할 때는 가장 막내, 가장 어린 공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마지인 공주가 되겠죠. 왜요? The eldest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 서열이 가장 높은, 즉 가장 위인, 손위 공주와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the eldest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The eldest는 원형이 old예요. How old are you? 할 때 그 old입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를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old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교급, 최상급이 old, older, oldest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old, elder, eldest. 여기에 eldest가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뜻은 가장 나이가 많은이라는 거예요. oldest랑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oldest는 정말 나이가 많은이고, eldest는 그 서열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더 높고 낮음도 eldest가 다루고 있다는 것. oldest는 그거를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그런데 나이가 많은은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사물에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elder, eldest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고 older, oldest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am the eldest of four children. 나는 네 명의 아이 중에서 가장 eldest하다. eldest는 바로 여기서는 서열이 가장 높다. 즉 내가 맏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elder, eldest 할 때는 아이가 그 대상 아이가 대상이 두 명일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세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다. 내가 맏이다 혹은 뭐 뭔가 그렇게 표현할 때, 즉, 대상이 두 명일 때는 elder, eldest를 쓰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four, 적어도 최소한 three children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 볼까요? I am the oldest in my family. 내가 우리 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이거 정말 나이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올드하다라는 것이죠. 아, 나이로 봤을 때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서열이 높을 수도 있겠죠. 가족 안에서는. 그러나 eldest는 서열, 그 순서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oldest는 그 나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자, 그다음은요. My eldest brother is an engineer. 나의 가장 서열이 높은 형은 맞죠? 형, 형제 중에서 형은 is an engineer, 공학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제가 여러 명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손위 형제가 되겠습니다. 서열이 높은, 즉 맏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oldest book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책이다. 즉 여기서 나이가 많은은 오래된이 되겠죠. 그래서 elder, eldest는 무생물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네, 무생물에 쓰지 않고요. 주로 가족이나 어느 집단, 특정 집단 안에서 elder,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경우 elder, eldest를 쓰고요. old는 사람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에 나오면은, 글에 나오면은 그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hen the princesses arrived back in their chamber, they kicked off their worn-out shoes and fell fast asleep. 그 공주님들이 arrive back at their in their chamber 그들의 침실 그들의 방에 도착을 했을 때 arrive back 다시 도착했을 때 they kicked off their worn out shoes 이제 신발이 다 닳아 있는 거예요. 왜요? 정말 열심히 춤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다 다른 그 신발을 kicked off라는 것은 take off보다 take off는 그냥 벗는 것이고 kicked off는 이제 신발을 벗는데 이렇게 막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아 빨리 벗고 나 빨리 잘 거야 할 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발차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좀 투박하게 벗는 것이죠. 이게 kick of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고는 and fell fast asleep. 그리고 나서 fast는 빠르게 잠들었다 아니고요.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골아떨어지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fast의 또 다른 의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the king called for the soldier. 자, 이제 이 왕이 call for,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the soldier. 그 군인을 불렀어요. To have breakfast with him.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불렀습니다. Have you discovered where my daughters go and what they do? 당신은 발견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견했습니까? 나의 딸들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냈습니까? Discover, 발견했나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다 발견했죠. Yes, 발견했습니다. Said the soldier. 그 군인이 이야기했습니다. And he showed the king the gold branch he had hidden under his magic cloak.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군인은 보여주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보여드렸냐 하면은 그 예전 강의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호수로 건너고 나서 그 숲에 도달했을 때 가지를 꺾었잖아요. 맞죠? 가지를 꺾고 나서 그 다음에 성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가지를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He had hidden. 그가 숨겨놓은 그 가지였죠. Under his magic cloak. 어디 밑에다가 숨겨놓았냐 하면 그의 마법의 망토 밑에다가 숨겨놓은 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He told the king exactly what he had seen.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Exactly. 정확하게, 정확히 what he had seen.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부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일단 이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They rowed back across the lake. This time the soldier sat in the boat with the eldest princess. When the princesses arrived back in their chamber, they kicked off their worn-out shoes and fell fast asleep. That morning, the king called for the soldier to have breakfast with him.
2: Have you discovered where my daughters go and what they do?
1: Yes, said the soldier, and he showed the king the gold branch he had hidden under his magic cloak. He told the king exactly what he had seen.
0: 자,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공주님을 다 불러야 되겠죠? Wake the princesses! The king cried. 이 왕이 소리쳤습니다. 공주님들을 다 깨우거라! 라고 소리친 것이죠. 자, 여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명령문이죠. 깨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명령문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Fun Reading Grammar에서 명령문.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뭐뭐를 좀 해라고 할 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명령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Open the door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좀 열어라는 것인데요. 우리 명령문의 특징 한번 볼까요? 명령문의 특징은 명령문은 사실은 제일 앞에 you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제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것이면은 누군가가 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지금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앞에 you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 없어도 당연히 유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를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는 문장 제일 앞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op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어떤 변화를 가해서 어떤 동사의 형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open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동사 그대로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요. 명령문의 특징은, 자, 첫 번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명령문은 제일 앞에 유가 생략이 된 것이다. 요거 기억하고 명령으로 보시면은, 아, 그래서 동사 원형이구나. 아, 그리고 이 앞에 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원래는 앞에 유가 있는 것이죠. You wake the princesses인데 그 유가 생략이 되고 그냥 wake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Soon. Got 12 sleepy princesses. 왜냐하면 밤새도록 춤추고 왔는데 이제 아침에 깨우니까 지금 아직까지 잠을 충분히 못잔 거예요. 12명의 졸리는 공주들은 were stood, 세워졌습니다. In front of their father, 그들의 아빠 앞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빠라는 것은 왕이 되겠죠. When they saw the gold branch, 그들이 보았을 때, 그 금가지를 보았을 때, they had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Choice는 선택권, 선택이 없었습니다. 원형, 요건 명사이고요. 원형 동사는 choose겠죠. choose가 명사로 바뀌면서 choice가 되는 거죠. good choice 할 때. 그래서 but to tell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게 관용어구 혹은 수거입니다. No, have no choice but to.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뭐 말고는 to tell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Which princess would you like to marry? asked the king. 왕이 물었습니다. 어느 공주와 당신은 결혼할래요? 이거는 그 군인에게 물은 것이죠. The eldest princess. 자, 가장 나이가 많은, 여기서 나이가 많은은 가장 서열이 높은 마지 공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Said the soldier. 군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They were married that day. 그날 결혼했습니다. 와, 왕이 화끈하네요. 바로 그날 결혼식을 올려버리네요. The princess taught the soldier how to dance.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공주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Taught은 원래 teach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었겠죠. 가르쳐 주었습니다. The soldier, 그 군인에게 how to dance, 어떻게 춤을 추는지 가르쳐 주었고요.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비밀이 풀렸네요. 공주들의 신발이 왜 달아 있었는지 이제 저도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Wake the princesses! The king cried.
1: Soon 12 sleepy princesses were stood in front of their father. When they saw the gold branch, they had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2: Which princess would you like to marry? Asked the king.
3: The eldest princess, said the soldier.
1: They were married that day. The princess taught the soldier how to dance,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복습하면 좋은 그런 단어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단어의 의미를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 Eldest. Eldest. This time the soldier sat in the boat with the eldest princess. Fast. Fast. The princesses fell fast asleep. Exactly. Exactly. The soldier told the king exactly what he had seen. Choice. Choice. When they saw the gold branch, they had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Teach. Teach. The princess taught the soldier how to dance.
0: 우리가 영어 글을 읽으면서 모든 단어를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많이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편에서는 또 모든 것을 안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찾으면 되냐 하면 많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 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주 뼈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혹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딱 찾아보면은 바로 내 것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이거 다 찾아봐야 돼, 이걸 정리해야 돼, 그러면은 하기가 싫어지지만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 무슨 의미지? 이건 뭘까? 정말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찾도록 해주시면은 정말 내 것이 됩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한 모금 탁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찾기보다는 또한 모든 것을 안 찾기보다는 정말 궁금한 것들 위주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팝이었습니다. 바이바이.

0: 가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저는 어릴 때 영화로 많이 보았는데요. 자, 이야기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은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수동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제를 결합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두 다 함께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auty and the Beast 오늘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시고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따님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네요. 저도 이런 집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또 읽고 싶네요. 갑자기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집이 없어지고요. 저기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여행 온 것일까요? 숲속에 있는 오두막으로요. 그런데 이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행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다시 이 지금 밭을 아주 예쁘게 가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딘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학습 팁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 글을 읽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실 영어는 대명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글을 이렇게 쭉 처음에 읽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쭉 읽다 보면,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그 안에 나오는 대상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이이시 뭔지, 이시가 누군지, 이시인지, 저시인지, 이히인지, 저히인지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글자만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이 남자, 이 he는 누구인지, 이 she는 누구인지, 이 they는 이렇게 두 명인지 저렇게 두 명인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연결을 시켜 보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영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쭉 읽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대명사라는 것 자체에 많이 좀 익숙해지고요. 노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Beauty and the Beast, written by Miles Kelly, illustrated by Sarah Jennings.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0: Everybody called her Beauty. But one day, their luck changed.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Beauty had to work hard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One day, her father set off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He asked Beauty what she would like him to get her from town.
1: "Just a rose, please, Dad," Beauty replied.
2: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Beauty and the Beast. 이 책을 영화로 제작이 된 것도 있죠.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a wealthy merchant. Wealthy라고 하면은 부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rchant는 뭐냐면 그 상인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상인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 lived in a fine house with his daughter. lived in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a fine house. fine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fine이라고 하면은 좋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with his daughter, 그의 딸과 함께 살았어요. She was clever. 자, 여기서 she라는 건 누굴까요? 우리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대명사가 많거든요. 아, 등장인물이 한두 명 나올 때는 괜찮아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어? She 누구죠? 지금은 딸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상인의 딸. 그래서 아, 딸. 딸은 was clever. 영리했고 and kind. 친절했습니다. And she loved to read. 그리고 그녀는 독서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나 봐요. Everybody called her beauty.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불렀냐면 beauty라고 불렀습니다. 저처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But one day, 그런데 어느 날 Their luck changed. 그들의 운이 바뀌었습니다. 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두 명, 아빠와 딸이겠죠.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뷰티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불운이 닥쳤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이지만 약간 이제 의역을 해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불운이 닥쳤다. Their fine house, 그들의 좋은 집은 was destroyed in a fire. Destroy라고 하면은 파괴하다라는 것인데 was destroyed이니까 파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파괴가 되었냐면 불나서 부셔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trading이라고 하면은 trade는 거래하다, 무역하다이거든요. 왜? 이 아버지가 merchant,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 무역선이 되겠습니다. 왜? 뒤에 보니까 ship이라는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trading ship, trade는 무역하다, 거래하다이니까 아, 무역선이 되겠네요. 이 무역선이 had been wrecked at sea, 바다에서 had been wrecked. wreck은 난파시키다, 무너뜨리다, 부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난파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수동태와 시제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거든요. 아, had been wrecked 이거 뭐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Fun Reading Grammar에서 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딱 보여드리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제목 어떻습니까?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예문. The room was clean.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이 청소되어졌다. 방이 청소되어졌다. 바로 과거랑 수동태랑 합쳐진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있고요. 맞죠? was, were 있잖아요. 그런데 BPP, 어, 그러니까 BPP에서 앞에 있는 BPP가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be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was cleaned가 되는구나. 괜찮죠? 요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The

0: Room was being cleaned. 이 방이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자, 요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was being은 being죠. being는 바로 진행형입니다. 자, 이렇게 나열이 될 수가 있겠죠. was ing는 과거 진행.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합쳐지냐 하면 과거 진행 was ing랑 그 다음에 BPP에서 이두 표현이 붙는 부분이 뭐냐면 ing랑 be죠. 그래서 ing랑 be를 합치니까 being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was ing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되었다니까. 아,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이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오후 3시에 이 방이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방을 어제 3시에 봤는데 막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 아, the room had been cleaned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그 방은 이미 청소가 되어졌었다. 이미 방이 청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거는 저기 앞에 보니까 head PP, head been의 head PP가 보이죠? 과거 완료. 그런데 거기에 수동태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head PP랑 BPP가 붙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PP와 B 부분이죠. 그래서 head been cleaned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과거 완료의 의미는 과거 시제보다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그가 이 방에 왔을 때그 방은 옆에 있던 그 방은 이미 청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과거 완료 수동태 이거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제가 있고 이게 수동태와 만나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형태는 이렇구나. 형태는 이두 개가 결합하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탁탁탁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는데 그들의 이 무역선이 바다에서 난파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듣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 3시고요. 그러면 그들의 배가 난파된 건한 일주일 전인 거예요.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게 과거 완료. 근데 배가 저절로 막 부서진 게 아니라 난파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입힌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아주 짧았죠. 문법이 오늘 조금 많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with his daughter. She was clever and kind, and she loved to read. Everybody called her Beauty. But one day, their luck changed.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0: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뷰티와 그리고 그녀의 아빠는 had to move. 이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좋은 집도 다 타버렸으니까. 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 하면은 to an old cottage. 오래되고 낡은 cottage. cottage 뭐죠? 우리 예전 강의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두막집입니다. 숲속에 있는 이런 오두막집.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저 깊은 그리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Beauty had to work hard. 뷰티는 열심히 일해야만 됐습니다.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왜 열심히 일해야 됐냐 하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그 오두막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닦고 청소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가꾸고 해야만 했습니다.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그런데 그녀는 용감했고 그리고 cheerful이라고 하면 유쾌한입니다. cheerful, 유쾌하고 아주 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And she set to work. 그리고 그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다라는 말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말 그대로 work는 일하다, 작업.

0: 어디 가서 막 복사를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장들, 요거를 생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One day, her father set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set off, 출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To sell, 팔기 위해서 뭘 파냐 하면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그들이 재배한 어떤 일정량의 음식을 팔려고 떠났습니다. 아, 이제 그래도 또 이런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지 무난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He asked Beauty. 그는 뷰티에게 물었습니다. What she would like.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로 하여금 to get her from town. 마을로부터 그녀에게 무엇을 사다 주면 좋을지 아버지가 물어보았어요. 니 마을에 가는데 아빠가 지금 마을에 이 식자재들, 이뭐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들 좀 팔러 가는데 혹시 마을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빠가 사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Just a rose, please, Dad. 그냥 장미꽃 한 송이면 돼요, 아빠라고 대답을 하네요. 크, 효녀인가 봅니다. 이렇게 소박하게요. 아빠의 부담을 또 덜어주네요. Beauty replied. Beauty가 대답했습니다. 크,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뭔가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요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Beauty had to work hard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One day her father set off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He asked Beauty what she would like him to get her from town. Just a rose, please, Dad, Beauty repli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Wealthy. Wealthy. He is very wealthy and owns a private jet. Merchant. Merchant.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Destroy. Destroy.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rade. Trad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Cottage. Cottage.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영어 글을 읽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대명사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누구지? 지금 이거 이것이 이거가 저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중을 하고 읽어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말은 그 대명사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는, 그녀는 물론 그런 말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써줍니다. 그런데 영어 글은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오며 두 번째는 영어 글도 처음에 등장인물들이 적을 때는 어떤 가르치는 사물이나 대상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가면은 추상적인 이시, 단순히 어떤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이시 되기도 하고요. 그런 개념들 사이에서 또두 개를 묶어서 they나 the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대상이나 등장인물이나 어떤 가르치는 그 무언가 개념들이 막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매칭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이 글을 읽을 때 아, 이게 이거 맞아? 어, 이게 이거 맞나? 이렇게 연습, 매칭해보는 연습을 아이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이 글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

본능적으로 잘 파악을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글자만 읽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영어로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 수업도 역시 우리의 친구 James와 함께 영어 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1: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t's good exercis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0: 아, 제임스는 자전거를 즐겨 타나 봐요. 자전거는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테마는 바로 My Bike, 자전거입니다. 한번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새로운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을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러 갈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came은 come의 과거형 왔다라는 거죠. I came to school. 나는 학교에 왔다. 어떻게? On my bike. 자전거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love riding my bike. 이 여기서 문장은 rid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다, 자전거나 차를 타고 달리다 라는 동사예요.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love riding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t's good exercise. 여기서 exercise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바로 운동이에요. 아, 자전거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새로운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It's good exercise. It's good exercise. 네,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여기서 also라는 단어는 또한이라는 단어죠.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 다음 문장은 enjoy라는 단어죠. 즐기다. 뭘 즐겨요? 바로 nature, 자연이죠. 그래서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즐겼나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Also, I can enjoy the natur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단어가 보이네요. 당황하지 말고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favorite, 최애,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죠.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긴 표현인데

0: 단순하게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죠. 자, James의 favorite 교통수단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퀴즈로 오늘의 일기 복습해 볼까요?
1: came, 왔다, come의 과거. came, 왔다, come의 과거. bike, 자전거, bike, 자전거. ride, 타다, 타고 달리다. ride, 타다, 타고 달리다. enjoy, 즐기다, enjoy, 즐기다.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0: 자, 첫 번째 문제예요. I blank to school on my bike. 이 blank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come의 과거형 came이죠. I came to school on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다. 같이 읽어볼까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love blank my bike.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riding, 타다, 타고 달리다라는 동사죠.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라는 단어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I love riding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lso, I can blank the nature. 여기서 blank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enjoy, 즐기다라는 단어죠. Also, I can enjoy the nature.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It's my favorite blank transportation. 여기서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means of 이란 표현이죠.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일기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2: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t's good exercise. It's good exercis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0: I came to school on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It's good exercise.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Also, I can enjoy the nature.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교통수단, transportation, 그리고 자전거, bike에 대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일기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you.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K-Culture! Annie here! Okay, today we need a good stretch, especially with our fingers, okay? 자, 오늘은 손가락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윷놀이거든요. Alright, today's topic is about 윷놀이. So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more about 윷놀이. 먼저 윷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윷놀이는 육가랑 네 개를 던져서 젖혀진 만큼 말을 움직여 먼저 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윷가락이 젖혀진 것을 개수를 셀 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도, 개, 걸, 윤, 모 이렇게 해요. 이것은 가축을 의미하는 거래요. 가축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Isn't that interesting? 자, 설명해 줄게요. 도는 돼지, pig, 개는 개, dog, 도개, 걸, 걸은 양, sheep, 윷은 소, cow, 모는 말, horse.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갈게요. Let's go!
0: Keywords Team Token Throw Step
1: Alright, our first keyword. 자, 윷놀이를 할 때는 두 팀으로 나누죠? 여기서 말하는 팀은 영어로 Team 똑같죠? 우리가 생각보다 영어를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E가 두 개 붙었을 때는 E 하고 길게 하는데 E 하고 A가 만날 때는 짧게 해줘요. Listen and repeat. Team. One more time. Team. Great. Next word. 자,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말이 먼저 나는 팀이 이기죠? 이때 이 말은 token. One more time. Token. Great. Next word. 자, 우리가 윷가락을 던지죠? 던지다는 throw. 여기서 W 발음이 있는데 W는 조금 어려운데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하고 있죠? Let's say it one more time. Throw. Wonderful. Okay, our last word. 자, 말이 움직이는 걸 몇 걸음 몇 걸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여기서 걸음은 step. One more time. Step. Excellent job. Now let's go make some sentences. Alright, our first sentence. Split into two teams.
2: 두 팀으로 나눈다. 윷놀이 할 땐 두 팀으로 나누죠? 나누다.
1: Split into 두 팀으로. Two teams. Alright, full sentence. Split into two teams. Great! Next sentence. Each team takes 5 tokens.
2: 각 팀은 말 다섯 개씩 가지고 간다.
1: 각 팀은 each team
2: 가지고 간다.
1: Takes
2: 뭘 가지고 가죠?
1: 말 다섯 개를 가지고 가죠? 1, 2, 3, 4, 5 tokens.
2: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다섯 개니까 끝에 S가 붙어요. 잘 기억하면서
1: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Each team takes 5 tokens. Great! Next sentence. Each team takes turns to throw 4 utes.

0: or me or me or you, it's rock, paper, scissors.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Rock, Paper, Scissors.
0: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는 거 좋아하죠? 네, 오늘 노래를 부르며 가위바위보 놀이도 해보는 거예요.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rock, paper, scissors.
1: Rock, Paper, Scissors. 잘 들어보았나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일어날 시간이죠?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는 이 시간, 아침을 영어로 morning이라고 한답니다. Morning, morning. 아침, morning.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에어컨을 켜면 차가운 바람, 냉기가 나오죠. 냉기, 쌀쌀함을 이렇게 말해요. Chill, chill. 냉기, 쌀쌀함. Chill. Great. 다음 단어는요. 선풍기에서 강력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wind입니다. Wind, wind. 바람, wind. Nice. 좋아요. 다음 단어.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리를 닮은 듯한데 바로 거위입니다. 거위는 goose라고 불러요. Goose, goose, 거위, goose. Great! 다음 단어는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tears라고 합니다. Tears, tears, 눈물. Tears. That's grea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Morning.
1: 아침.
2: Chill.
1: 냉기, 쌀쌀함.
2: Wind.
1: 바람.
2: Goose.
1: 거위.
2: Tears.
1: 눈물.
2: Teacher.
1: 선생님.
2: Go away.

0: Write.
1: 편지를 쓰다.
0: Too.
1: 너무.
0: Late.
1: 늦은. 자, 지금은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신 있게 따라해 보세요. Morning이 다가오면 morning, morning. 냉기 쌀쌀함은 chill, chill. 바람이 휙휙 불면 wind, wind. 뒤뚱뒤뚱 거위는 goose, goose. 또르르르 눈물은 tears, tears. Marvelous!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에 도전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침에 쌀쌀한 바람이 불 때 모든 거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When the morning chills hit the wind, every goose gets tears in her eyes. Very good. 잘했어요. 다음 문장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난 선생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I'll write him before it's too late. I'll write him before it's too late. Excellent.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이건 가위바위보.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t's rock, paper, scissors. It's rock, paper, scissors. Grea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가볼까요? Rock, paper, scissors. Let's sing together.

0: too late. You or me or me or you, it's rock, paper, scissors.
1: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u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랑 한번 키를 재보거나 달리기 시합을 해본 적 있나요? 같은 키일 수도 있고 또 달리기 속도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 사람이나 사물이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해보는 그 표현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Monday. You're as tall as me now. I can compare two things that are equal.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키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까요? 아, 궁금한데 일단 먼저 단어 먼저 조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키 큰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Tall, tall이라고 하잖아요. 키가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all, tall, tall. 네, 그럼 그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short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tall을 배웠는데 그럼 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0: 바로 height입니다. 여기 H-E-I니까 hate라고 발음하고 싶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hate가 아니라 height라는 거 유의하세요. height는 사람으로 치면 키도 되지만 사물의 높이를 말할 때도 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ight, height, height. Very good. 그리고 이제 우리 키가 같은 사람, 이럴 때 이제 같은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ame이라고 합니다. same. 우리 쌤쌤 하는데, same 아니라 same. A 발음을 꼭 해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same. same. same. Very good. 그리고 우리 달리기 시작할 때 빠른 사람, 빠른을 뭐라고 할까요? fast. 그쵸? 네, 따라해 보세요. fast. fast. fast. Very good. 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Minsu, you're as tall as me now.
2: Yes, we're the same height.
1: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2: That's true. You always win.
1: Let's race agai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You're as 땡땡 as me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as 땡땡 as 이 as 두 개는 짝꿍처럼 붙어 다녀요. 그래서 as 형용사 as 이렇게 하면은 뭐뭐만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re as 땡땡 as me 하면은 너는 나만큼 땡땡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너는 나만큼 키가 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키가 큰이라는 단어를 이 형용사로 넣어줘서 you're as tall as me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럼 너나 나나 키가 비슷해라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Very good.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너는 나만큼 힘이 세, 힘이 세. 자, 힘이 센이 형용사는 strong. 그래서 you're as strong as me라고 하면 너는 나만큼 힘이 세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You're as strong as me. You're as strong as me. You're as strong as me. Very good.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너는 나만큼 똑똑해. 자, 그럼 똑똑한은 영어로 뭐죠? smart. 그래서 you're as smart as me. You're as smart as me. You're as smart as me. 네. 너 나만큼 똑똑해. 나 똑똑한 사람인데 너도 좀 똑똑한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Very good. 그럼 이제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너는 나만큼 이래 보다 그냥 아예 우리는 뭐뭐가 같아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We're the same 땡땡. 네, 우리 아까 same 배웠었죠? same은 같은. 그래서 the를 붙이고 the same 명사 하면은 우리는 무엇무엇이 같아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키라는 명사를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we are the same height. 우리는 키가 같아라는 말입니다. Repeat after me.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네, 그럼 우리 키 말고 나이가 같아라고 말을 해볼까요? 나이, 나이는 영어로 뭐죠? 나이는 age. 그래서 we're the same age. 너랑 나랑 동갑이야라는 말이에요.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Very good. 나이 말고 크기. 우리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데. We're the same size. We're the same size. We're the same siz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는데,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우리 as 형용사 as 이 짝꿍 표현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not를 넣어서 부정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you're not as 땡땡 as me라고 하면 너는 나만큼 땡땡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넌 나만큼 빠르지 않아. 내가 진짜 빠른데 넌 나만큼 빠르지 않아.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네, 우리 빠른이라는 단어를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볼게요. 너는 나만큼 무겁지 않아. 내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너는 나만큼 무겁지 않아. You're not as heavy as me. You're not as heavy as me. You're not as heavy as me. Very good. 자, 마지막 연습. 너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키가 큰, 아까 뭐였죠? 키가 큰, tall. 그쵸. 그래서 나는 좀 키가 큰 사람인데 너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You're not as tall as me. You're not as tall as me. You're not as tall as m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친구들이 키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이제 민수야,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다 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민수,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다. You're 땡땡 now. 나만큼 키가 크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as 형용사 as 그 짝꿍 표현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3, 2, 1. 네. You're as tall as me now. 네. 그럼 이제 나만큼 너좀키큰것 같아.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네,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우리는 키가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Yes, we're 땡땡. 그러면 우리는 키가 같아. 키가 같은 키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그렇죠. 같다, 같은. 그러면 same, the same. 그리고 뒤에 그 명사 height가 들어가서 yes, we're the same height 하면 우리는 키가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we're the same height. Yes, we're the same height. Yes, we're the same height. 네. 하지만 너는 나만큼 빠르지는 않지? 라고 그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But you're 땡땡 me right? 라고 물어보는데 너는 나만큼 빠르지 않다. 너는 나만큼 빠르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3, 2, 1. 그렇죠. You're not as fast as me.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3: 맞아. 네가 항상 이기잖아.
0: That's true. You, 땡땡, win. 항상 이기잖아. 항상을 한번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You always win. 자, 따라해보세요. That's true. You always win. That's true. You always win. That's true. You always win.
3: 너 항상 이기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라고 말을 하네요.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 우리 항상 쓰던 표현이 있었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그쵸?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0: 네, guys,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4: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나요? 우리 오늘은 as, 땡땡, as 이 표현을 통해서 두 사람이나 사물의 같은 정도임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친구와 키, 나이, 달리기 속도 등을 비교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5: Kingsua, Hunkang, Chenang Gibi, Kumin Dong Yuang. Hatsu Sago.
6: Hatsu Jung Gun Nas Nida.
7: Uriga Bay Sayonganin Katsu. Chetujit Chongomati Animion. Katsu Pokbai, Hatsu Jung. Kun Sago Yogi Sitabuno.
8: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9: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7: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9: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한번 놀이동산에 있는 두 롤러코스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하나는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신나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은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해서 말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Tuesday.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I can compare two things and say which is mo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It looks like they're at an amusement park, right? Amusement park은 놀이동산, 놀이공원이죠?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두 개의 롤러코스터를 보고 뭘 탈까, 뭐가 더 신나 보일까?

0: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 단어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롤러코스터는 영어로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처음에 R로 시작하니까 롤러 아니고 롤러 이렇게 R 발음을 해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That's it.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타다는 ride라고 합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나 자전거나 아니면 말 타는 것도 ride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ride, ride, ride. Very good. 이 롤러코스터는 ride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죠? 네, fun. It's very fun, right? 네, 재미있는, 즐거운이라는 단어 fun 따라해 보세요. fun, fun, fun. 네, 많은 친구들이 fun과 funny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fun은 재밌고 즐겁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funny는 웃긴 겁니다. 아, 어떤 사람이 웃겨? 그러면 funny. 그리고 즐겁다, 재미있는 경험 이런 거 얘기할 땐 fun이라고 합니다. 네, 잊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단어. 이 롤러코스터 타면 fun 할수 있지만 또 scared 할수 있잖아요. 그죠? 무서운, 겁먹은. 네, 따라해 보세요. scared, scared, scared. Excellent. 자, 이렇게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2: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1: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2: Well, I'm a little scared.
1: Don't worry, it'll be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배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is roller coaster is 땡땡 than that one. 네, 우리 어제는 두 사람이나 사물이 비슷한 정도, 같은 정도를 말하는 걸 배웠었죠? 오늘은 뭐뭐가 더 이제 그 다른 것보다 비교해서 더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형용사 뒤에 er를 붙여서 something er 그다음에 than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아, 좀 헷갈리신다고요? 자, 저랑 함께 이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를 말해볼게요. 더 높아. 그러면 더 높은, 더키 큰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건 뭐죠? tall, tall이죠? tall 뒤에 er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all이 아닌 taller. 그러면 더 높은, 더 키가 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taller를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네,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가 that one보다 더 키가 커, 더 높아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Very good. 네, 이렇게 짧은 형용사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뒤에 er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내 가방은 네 것보다 더 무거워, 더 무거워. 그러면 무거운,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무거운이란 단어는 바로 heavy, heavy인데 뒤에 er를 붙이니까 heavier 이렇게 됩니다. 뒤에 그 y가 i로 바뀌어서 er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스펠링이 변하는 이 규칙인데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내 가방은 네 것보다 더 무거워. 그러면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네 것보다 더 무거워. 자, 따라해 보세요.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Very good. 이 상자는 저것보다 더 커, 더 커. 그러면 큰, 큰이라는 형용사는 바로 big,

있는데 big 뒤에 er를 붙이면 bigger. 이것도 G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거 역시 또 규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하면은 that one보다 this box가 더 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This box is bigger than that one.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똑같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 커, 뭐더뭐 해라고 말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형용사가 이 단어가 더 길어요. 이렇게 big 이거는 짧잖아요. 근데 exciting, 뭐 expensive 이런 형용사들은 더 길어요. 그러면 뒤에 er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에 more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신나 보여. 네, 이렇게 더 신나 보여. 그럼 신나는 exciting이잖아요. exciting은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으로 그냥 more만 붙여주면 돼요. 네, 따라해 보세요.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네, very good.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책은 저 책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 재미있어 보여. 여기에서 우리 재미있어는 interesting 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이 interesting도 역시 너무 긴 단어야. 그러면 뒤에 er 붙이지 말고 more, 앞에 more만 붙여서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이라고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This book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Very good. 자, 여기에서도 gold is more 땡땡 than silver. 여기서 금은 은보다 더 비싸. 그래서 비싼이라는 이 단어는 expensive이잖아요. 그래서 expensive도 뒤에 er 붙이지 않아요. Gold is more expensive than silver. Gold is more expensive than silver.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번만 더 key expression 배워볼게요. 이제 이 비교를 하면서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냥 뭐뭐 한게 아니라 훨씬 더 커, 훨씬 뭐해. 이렇게 훨씬을 붙여볼게요. 훨씬을 붙이려면 much, much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차보다 훨씬 빨라 하고 싶으면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네, 이 가방은 저거보다 훨씬 싸. This bag is much cheaper than that one. This bag is much cheaper than that one.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t's taller than that one. It's taller than that one. It's more exciting than that one. It's more exciting than that one. It's much faster than that one. It's much faster than that one. Let's write it. Let's write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They are at an amusement park, right? 네, 놀이동산에 있는 이두 친구들이 두 개의 롤러코스터를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대화 시작을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롤러코스터는 저것보다 더 높아. 그러면 this roller coaster is 땡땡 than that one.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빈칸을 한번 채워주세요. 3, 2, 1. 네, 더 높아 하니까 taller than that one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This roller coaster is taller than that one.

Very good. 네, 그래서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 이 빨간 롤러코스터가 파란색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라고 말을 해요. Yeah, it looks 땡땡 the blue one. 그러면 더 재미있어, 더 재미있는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네, 여기서 exciting은 이제 긴 형용사니까 er 붙이지 않고 그냥 앞에 more를 붙여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Yeah, it looks more exciting than the blue one. 그래서 이제 타보자. Let's ride it. 기차보다 훨씬 빨라. 여기서 훨씬이 들어가죠. 훨씬 더 빨라인데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Let's ride it. It's 땡땡 the train. 자, 3, 2, 1. Much faster than the train이라고 해야 되겠죠?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Let's ride it. It's much faster than the train. 네. 나 조금 무서워. Wow, I'm a little 뭐죠? 3, 2, 1. Scared. Very good. Wow, I'm a little scared. 걱정 마. 재밌을 거야. Don't worry. It'll be 3, 2, 1. 네. Funny 아니라 fun. Don't worry. It'll be fun. Excellent. 친구들, you did an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두 놀이기구를 봤을 때 어떤 게더 크고 신나고 더 빠른지 자신있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가게에 가서 물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죠? 어떤 게 더 저렴한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별로인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봐야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비교하고 고르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Wednesday. Which is cheaper? I can compare and ask which one is bett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Huh? 지금 보니까 가방 가게에 이 두 친구가 빨간 가방이랑 파란 가방 가운데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뒤에 bag shop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 가방 가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 shop입니다. 바로 가게 혹은 상점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쇼핑하다 할 때 그 쇼핑, 쇼핑의 숍이에요. 그래서 쇼핑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shop, shop, shop. Very good. 자, 이 shop이 쇼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게를 둘러보면서 물건을 고르는 행위를 뜻한다면 이렇게 돈을 주고 진짜

0: 자, 구매하는 어떤 물건을 사는 행위는 bu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uy. buy. buy. 네, 맞아요. 우리 빠이빠이. 안녕 할때그 buy와 그 발음이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면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물건이 가장 저렴한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값이 싼, 값이 저렴한을 cheap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heap. cheap. cheap. 여기에서 chip 이렇게 너무 짧게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 감자칩 얘기할 때그 칩이 되니까 cheap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단어. 네, 바로 옷이나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쓰는 지퍼. 이 지퍼는 영어로 발음을 z, z, z 발음을 해서 zipp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zipper. zipper. zipper. Very good.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2: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1: Really? Why?
2: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1: Then let's buy the red ba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키 익스프레션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네. 와, 긴 문장인데요. Which is 땡땡 or 땡땡. 이런 표현이에요. 자, 무엇과 무엇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뭐뭐해?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어제도 비교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더 뭐해? 라는 이런 비교급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둘 중에 뭐가 더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중에 지금 고르는 거니까, which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해?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which is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더 저렴해 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저렴해는 우리 아까 배웠죠? cheap 맞아요. cheap예요. 근데 더 저렴해니까 우리 비교급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에 er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cheaper가 됩니다. 그래서 which is cheaper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더 저렴해? 근데 이제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the red bag or the blue on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Very good. 여기에서 the blue one의 one은 이제 앞에 the red bag, 이 bag, 가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좀 이제 지겨우니까 그 가방, bag을 대신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코끼리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which is 한 다음에 더 커를 물어보는 거니까 bigger, bigger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big에 뒤에 er를 붙이면 bigger가 됩니다. 이게 스펠링은 g가 한번더 반복이 돼서 쓰이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ich is bigger? 어느 것이 더 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끼리와 말 중에니까. 그러면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Very good. 우리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자와 저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길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자는 이제 ruler, ruler예요. 이 길이를 재는 자. 그러면 which is 더 길어? longer, long에 er를 붙여서 longer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자와 저 자니까 this ruler or that one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is longer, this ruler or that one?

Which is longer, this ruler or that one?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표현은 땡땡 is better than 땡땡입니다. 자,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보다 더 좋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비교급을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좋은, good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면 이제 더 좋은, 더 좋은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good-er가 될까요? 뒤에 er을 붙여서? 아니에요. 이제 이 good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이 er을 붙이는 그 규칙이 따르지 않고 아예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better. 네, better예요. better. 그래서 better than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보다 더 좋아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빨간 것이 파란 것보다 더 좋아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Very good. 우리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좋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네, 따라해보세요.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Very good. 우리 better, 더 좋은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더 나쁜, 더안 좋은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worse예요. worse. 네. 그래서 good이 이제 좋은 가운데 있다면 더 좋은 건 better, 더안 좋은 건 wors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일 것보다 더안 좋아라는 말은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따라해보세요.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Very good. 자, 한번더 연습.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보다 더안 좋아. This movie is worse than the first one. This movie is worse than the first on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Which is cheaper? Which is cheaper? The red one or the blue one? The red one or the blue one? The red is better than the blue. The red is better than the blue. The blue is worse than the red. The blue is worse than the red. Good job! Speaking 연습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 가방 가게에서 두 친구가 파란 가방을 살지 빨간 가방을 살지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럼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자,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which is 땡땡, the red bag or the blue one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더 저렴해 라는 그 질문이었으니까 cheap, 더 저렴한 cheaper, 네, cheaper가 들어가야 되겠죠?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Very good.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아, the blue one, 파란색 가방이야. 하지만 빨간색 가방이 파란색 가방보다 더 좋아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But the red one is 땡땡, the blue one. 그러면 여기에 더 좋아, 더 좋아 라는 그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더 좋은, better than 이었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0: better than the blue one.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네,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Really? Why? Really? Why?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의 지퍼보다 더 안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 그럼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의 지퍼보다 더 안 좋아. This zipper is 땡땡 the red bags. 네, 그러면 더 안 좋은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바로 worse than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Very good. 그럼 빨간색 가방을 사자. 이렇게 결정으로 끝났네요. 네, then, 땡땡, buy the red bag. 자, 우리 친구한테 무언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let's. Then let's buy the red bag. Then let's buy the red bag.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두 가지의 물건을 비교해서 고르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가게에서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3: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동물원 가면 정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동물들 중에 이 동물이 제일 뭐뭐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은 바로 그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Thursday.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I can say which one is the bes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Wow! 바로 zoo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동물원이네요. 그죠?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럼 저 바로 위에 간판에 적혀져 있는 단어 zoo, 바로 동물원 맞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zoo zoo zoo 네, 이 단어야말로 이 Z 발음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zoo, 이 Z 발음을 유의하면서 발음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동물원이란 단어를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이 동물 하나하나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목이 제일 긴 기린, 네, 키가 제일 큰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바로 giraff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0: Giraffe, giraffe, giraffe. Very good. 그럼 다음에는 우리 화려한 꼬리를 가진 공작새. 네, 공작새는 영어로 peacock. Peacock. Peacock. 네, 공작새는 peacock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어흥 하는 사자는 바로 lion. Lion. Lion. Very good. 우리 동물들의 이름들도 다 배워봤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바로 듣고 올게요.
1: Well,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2: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1: I love this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2: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1: Haha, good choic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키 익스프레션은 바로 타다! 이번 주 우리 계속 비교급을 배웠었죠? 이건 이것보다 더 뭐해?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최상급을 배울 거예요. 최상급이 무엇이냐? 세 개의 사물 혹은 사람이 있을 때이 중에서 이게 제일 뭐뭐해라고 이렇게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해줄 때 쓰는 거예요. 최상급. 그래서 우리 이 최상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가장 예로 오늘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그러면 키가 큰 여기서 가장 키가 크다라는 이 표현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키가 크는 뭐예요? Tall. tall입니다. 그죠? 키 큰. 그러면 우리 최상급을 표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 tall 이그 단어 뒤에 est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all est 그러니까 tallest가 됩니다. 그래서 tallest 앞에 그리고 또 the를 붙여서 네,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하면은 기린은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비교급 할 때는 그 단어 뒤에 er를 붙여줬잖아요. 뭐 taller 그죠? 더 키가 크면 taller였는데 가장 키가 큰은 the talles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Very good. Tallest. 네, 이렇게 위치에 EST만 붙여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큰 방이야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가장 큰이니까 큰, 큰은 뭐예요? Big. Big이죠. 큰. 그러면 big 뒤에 EST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Biggest. Biggest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면 This is the biggest room 하면 이게 가장 큰 방이야 라는 문장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the biggest room. This is the biggest room. This is the biggest room.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롤러코스터는 가장 빠른 놀이기구야. 가장 빠른. 여기에서 가장 빠른이에요. 그럼 빠른이 뭐예요? Fast. Fast에 EST를 붙여주면 fastest가 됩니다. 그래서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따라해보세요.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That roller coaster is the fastest ride. Excellent. 네. 이 최상급을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EST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EST를 못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The most 앞에 the most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작새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라는 그런 말을 해볼게요. 가장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워. 아름다운은 beautiful, 그죠? beautiful.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beautifuler라고, beautifulest 이렇게 뒤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the most beautiful이라고 합니다. the most beautiful. 그래서 공작새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네, 이 뒤에 of all은 그 중에서, 이 전체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자, 따라해보세요. The peacock.

interesting. interesting을 한번 쓸게요. 그럼 interesting 역시 interesting us 이렇게 뒤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the most interesting. 그래서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어려워. 어려워는 difficult. 그래서 the most difficult. This puzzle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이 퍼즐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 따라해 보세요. This puzzle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the most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우리 이번에는 최고야 라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최고야. 여러분은 다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최고야 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좋은이라는 단어, 우리 good 있었죠? good. 근데 좋은을 더 좋은으로 표현하려면, 비교급으로 하려면 better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그러면 better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최고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best입니다. best. 네. 그래서 good를 중간에 넣고 더 좋은 better, 최고 best. 그리고 더 안 좋은은 worst, 최악은 wors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 사자가 그 중에서 최고야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빈칸에 the lion을 넣어서 the lion is the best of al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lion is the best of all. The lion is the best of all. Very good. 이 영화가 그 중에서 최고야. 이 영화가 그 중에서 최고야. The movie is the best of all. The movie is the best of all. 네, 이 음식이 그 중에서 최고야는 This dish is the best of all. The dish is the best of all.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The giraffe is the tallest. The giraffe is the tallest.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Which is your favorite? Which is your favorite? The lion is the best of all. The lion is the best of all.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우리 level up 해봐요. 그럼 그림을 다시 볼게요. It's a zoo, right? 네, 동물원에서 친구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이제 아, 기린이 여기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wow, the giraffe is 땡땡 animal here. 네, 어떤 애니멀이에요? 가장 키가 큰 애니멀, 동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he tallest. The tallest animal 해야 가장 키가 큰 동물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Wow,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Wow,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here. Very good. 가장 키가 큰 동물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맞아. 그리고 공작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워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es, and the peacock is 땡땡 of all.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he most beautiful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Yes, and the peacock is the most beautiful of all. Excellent. 그래서 아, 나 이 동물원이 정말 좋아. I love this zoo.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야? Which animal is your 땡땡? 자,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죠?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two, one. 네, favorite.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love the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I love the zoo. Which animal is your favorite? 사자야. 나는 사자가 모든 동물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자, The lion. I think it's 땡땡 of all.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최고니까 the best. 네. 자, 따라해보세요.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The lion. I think it's the best of all. 그래서, 하, 좋은 선택이야. 하하, good choice. Good choice.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여러 사람, 동물, 사물 중에서 하나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최상급 표현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Friday. Presentation on animals. I can compare things in many ways.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토픽은 바로 Presentation on animals. 동물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두 사람이나 사물이 비슷한 정도인지부터 비교급, 최상급까지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오늘은 동물들을 비교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림을 볼게요. Amazing animals. 네, 정말 놀라운 동물들이라는 그런 발표를 할 건데 우리 giraffe도 보이고요. peacock도 보이고 cheetah 그 다음에 dog, fish,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지 우리 한번 글쓰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발표를 우리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시작하죠. Hello, everyone! 따라해 보세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네, 자, 오늘은 놀라운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따라해보세요.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네, 발표는 이렇게 안녕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할 때 꿀팁이에요. 자, 다음엔 이제 기린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이에요. 라고 첫 번째 그림을 가리키면서 먼저 글쓰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giraffe is 땡땡 animal in the world. 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에요. 가장 키가 큰. 자, 그러면 최상급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키가 크는 tall. 근데 가장 키가 크는 the tallest 였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Very good. 자, 기린의 목은 사람 두 명의 키를 합친 것만큼 길어요. 네. 사람 두 명만큼 키가 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neck is 땡땡 two people. 우리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정도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짝꿍이 있다 그랬어요. 짝꿍. as 땡땡 as라는 이 짝꿍이 있었죠? 그럼 이 짝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as long as. 여기서는 이제 그 목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long이라는 이 단어를 써 줍니다. 그래서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따라해 보세요.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Excellent. 이제 치타를 얘기해 볼게요. 치타는 자동차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강조해서 훨씬 빨라요.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네, 기억나시나요? 그냥 더 빨라요는 faster로 하겠죠. 근데 훨씬 빨라요는 much를 넣어줘야 되죠. 이 비교급에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를 쓴다고 우리 배웠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Very good. 저는 공작새가 다른 새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공작새를 가리키면서, 네, 공작새가 다른 새들보다 더 아름답다. 그럼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이라는 비교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More beautiful. 그죠?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맞죠? 네, repeat after me.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네, 잘해줬어요. 개는 고양이보다 수영을 더 잘해요.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A dog swims 땡땡 than a cat. 자, 더 잘한다. 더 잘한다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더 나은, 더 나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od, 좋은,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더 나은, 더 좋은.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good은 better가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네, 따라해 보세요.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Excellent. 하지만 물고기가 그 중에서 수영을 가장 잘해요. 가장 잘해요. 자, 여기선 가장 잘한다. 가장, 네, 가장 뛰어난 거를 얘기하니까 최상급이에요. Good의 최상급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해 보세요. But a fish is 땡땡 swimmer of all. 3, 2, 1. 맞아요. The best. The best swimmer 하면은

0: 수영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Very good.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끝내볼까요?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thank you 감사하다를 하고, 그 다음에 for를 붙이고 그 뒤에 왜 감사한지를 이제 써주면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Thank you for listening.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Very good. 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멋진 발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표현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현들만 조금씩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the tallest라는 표현을 짚어 볼게요. tall, 키가 큰, 근데 가장 키가 큰이라는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얘기할 때는 the 꼭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EST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tall은 키가 큰데 가장 키가 큰은 the tallest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에는 as long as라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as 짝꿍 표현은 어떤 거였죠? 이두 개가 비슷할 때, 이거는 이것만큼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이 표현을 써준다고 우리 그때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as long as는 이거만큼 길다라는 얘기예요. as long as. 그 다음, much faster than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faster than 하면은 더 빠른인데 much faster than이니까 훨씬 더 빠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more beautiful than. 이것도 비교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ER을 붙여주지 않아요. 왜? Beautiful 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그냥 more beautiful than 이렇게 합니다. More beautiful than. 잊지 마세요. 그 다음, better than입니다.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다? 맞아요. good. good은 좋은. 더 좋은은 better. 그래서 better than이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good의 비교급은 better인데 최상급은 뭐예요? 네, the best이에요. 그래서 the best swimmer 하면은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the best swimmer.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llo everyone.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여러분도 thank you for listening.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ello, everyone. Today, I'll talk about amazing animals. The giraffe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Its neck is as long as two people. A cheetah is much faster than a car. I think the peacock is more beautiful than other birds.

0: A dog swims better than a cat. But a fish is the best swimmer of all. Thank you for listening.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비교 표현들을 활용해서 동물들을 짧게 소개해 봤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골라서 비교하는 그런 짧은 발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2: Yego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a new week has started. And what does it mean?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맞아요. New topic,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제는 social expressions라고 합니다.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자, 근데 뜻은 좀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Monday. Meeting new people. I can use expressions for meeting new people.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함께 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고요. 자, in this picture, what is happening?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Oh, I can see some boxes. 상자들이 많이 놓여 있고요. And there is a truck. Oh, I can see some furniture. 오, 트럭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구도 있고요. 아, 보니까 이 여학생이 지금 이제 막 이사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사하다라는 뜻은 move. move입니다. 자, 이사를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에 이제 왔다라는 거겠죠. 자, 이웃, 동네라는 뜻도 함께 읽어볼까요? neighborhood, neighborhood. good. 이사를 하면 새로운 동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 우리 만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meet, meet. good. 자, 우리

0: 그림 속에 지금 이사 온 여학생,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남학생이 만났는데, 과연 이 둘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2: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1: That's exciting. Nice to meet you. I'm Finn.
2: Nice to meet you too. I'm Rosie.
1: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Are you new? 인데요. 자, 여기서 are you new? 그리고 장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 어디에 너는 새로 왔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여기 새로 왔니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여기라는 뜻은 영어 단어로 뭘까요? 맞아, here입니다. 자, here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문장 읽어봐요. 여기 새로 왔니? Are you new here? Are you new here? Good. 이번엔 here, 여기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이 학교에 새로 왔니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전학생이 올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 학교에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바로 at this school입니다.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학교에 새로 왔니? Are you new at this school? Are you new at this school? Good. 다음 표현입니다. My family moved here.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d는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이사했다라는 의미죠. 주어, moved, 그 다음에 장소를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를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혹은 누구누구가 어디 어디에 언제 이사 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here가 장소를 이제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가족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인데요. 오늘 아침, 아, today morning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today를 쓰지 않고요. this를 씁니다. 그래서 this morning이 오늘 아침이란 뜻이에요. Let's read the sentence. 우리 가족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입니다. 저번 달이란 의미도 되죠. 자, 우리 달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 혹시 알까요? 맞아요. 바로 month인데요. 지난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앞에 last를 써야 됩니다. last month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We moved here last month. We moved here last month.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can, you around sometime. 자, I can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뜻은 내가 무엇무엇을 해줄게 혹은 무엇무엇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언제 한번 내가 이곳을 구경시켜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구경시켜주다. 이렇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how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언제 한번 내가 이곳을 구경시켜줄게.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입니다. 자, 우리 소개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introduc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언제 한번 내가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I can introduce

You to my friends sometime. One more time. I can introduce you to my friends sometime. Great work, everyone. Okay,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준비됐나요? If you are, hit the music, please. Are you new here? Are you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표현들. Can you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하죠? 우리 대화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고요. What wa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That's right. 이 여학생이 이제 막 이 동네로 she moved here. 이사를 왔죠. We can see boxes, furniture, and a moving truck. 이사하는 트럭, 가구, 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와중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자, let's read the sentence. 우리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봐요. Hi, I haven't seen you before. 안녕, 나는 너 본 적 없는 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Are you new? 하고 빈칸인데 우리 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Here입니다. 너 여기에 처음이니 혹은 새로 왔니? 라는 문장이죠. 자, 이 부분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One more time.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Good. 자, 우리 여학생의 답변 볼까요? Yes, I'm new here. 나 여기 새로 왔어. My family, here this morning. 아, 우리 가족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뭐뭐 했어. 무엇을 했죠? 이사했죠. 우리 이사했다라는 단어는 moved입니다. 우리 yes 부분부터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One more time.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Good. 자, 우리 반응 한번 볼까요? That's exciting. 신나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I'm Finn. 나는 핀이라고 해. 한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exciting. Nice to meet you. I'm Finn. 자, 여학생의 답변 볼까요?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I'm Rosie. 나는 로지라고 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Nice to meet you too. I'm Rosie. Good. 우리 핀의 대답 볼까요? Welcome to the neighborhood. 어떤 뜻이죠? 아, 이 동네 온 걸 환영해 라는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다음 문장. I can, you around sometime.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show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여기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문장이었죠. 우리 welcom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One more time.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reat! 아, 이렇게 로즈라는 친구가 이사를 와서 지금 새로운 핀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

0: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일단 여기 새로 왔니? Are you new here?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했을 때 나 새로 왔어 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I'm new her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배웠던 표현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SCCU 티처 줄리,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I have a quick quiz for you. 자, 퀴즈를 하나 빨리 낼 텐데요.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고마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바로 thank you라고 했나요? Very good. 자, 근데 선생님이 퀴즈를 낸 것 치고는 너무 쉬웠죠? 그러면 이번엔 좀 어렵게 한번 내볼 거예요. Thank you 말고 또 고마워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문장 혹은 표현들은 뭘까요? 아, 이거는 대답을 잘 못하겠다고요. 자, 우리 thank you 말고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고마운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Tuesday Saying Thank You I can use expressions for saying thank you.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Here we have a fish, 물고기와 and an octopus, 우리 문어 친구가 있는데요.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 물고기랑 문어가 다 지금 물건들을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문어가 조금 더 많은 물건들을 이제 옮기고 있고 우리 물고기 친구는 연필 하나 이제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나르다, 옮기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Carry, carry. Good. 자, 물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What are they?

0: 지금 어떤 물건들을 옮기고 있나요? 아, we can see a pair of scissors. 가위도 보이고, colored paper 색종이도 보이고, a brush, paint. 이거 지금 미술용품이죠? 우리 미술용품 읽어볼까요? Art supply. Art supply. Good. 자, 이게 보니까 문어 친구가 이제 이 물고기 친구를 좀 도와주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미술용품들을 지금 여러 개를 들고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굉장히 고마워할 거죠? 우리 무엇에 대해 고마워하다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ppreciate. Appreciate. Very good, everyone. 자, 그럼 이 둘이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트레이스 다이럭 함께 들어봐요.
1: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2: No problem. There were so many of them.
1: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2: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Thank you for all these art supplies. 자, 우리 art supplies는 방금 단어 배울 때 나왔던 단어죠. 어떤 뜻이었나요? 미술용품이고요. 여기서 thank you for로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의 표현입니다. Thank you for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뭐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 채워야겠죠? 이 많은 용품, 미술용품들을 들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인데요. 자, 들어줘서. 들고 옮긴다라는 의미죠. 우리 단어를 배울 때 나왔습니다. 바로 carry인데요. Thank you for 뒤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동사 뒤에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carrying으로 바꿔야겠죠? Let's read. 이 많은 미술용품들을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One more tim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색종이를 가져다 줘서 고마워입니다. 여기서 색종이는 colored paper이고요. 가져다 주다라는 동사 혹시 알까요? It starts with be. be로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bring인데요. 우리 규칙이 있었죠? ing를 넣어서 bringing으로 써야 됩니다. Let's read. Thank you for bringing the colored paper. Thank you for bringing the colored paper.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really appreciate. 자, 우리 appreciate도 배웠죠, 방금. 고마워하다라는 뜻인데, I really는 사실 정말 진짜라는 뜻이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ppreciate를 넣고 뒤에 명사를 넣게 되면 뭐뭐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문장 볼까요? 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단어가 빈칸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너의 도움 바로 your help입니다. Let's read. 너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너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라는 문장입니다. 자, 모든 것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죠. 우리 모든 것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Everything을 사용하겠습니다. 너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I appreciate everything you did. One more ti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 did.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Now I can get ready for. 자, I can get ready for 뒤에 명사를 넣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제 나는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미술 수업은 우리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Art class가 되겠죠? 우리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게요. 나는 내 과학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나의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자, 나의 혹은 내는 my, 과학은 science, 프로젝트는 project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I can get ready for my science project. One more time. I can get ready for my science project.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If you are, 준비됐다면, let's hit the music.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이랑 배웠던 표현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review.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무슨 상황이었죠? 맞아요. 우리 물고기 친구의 미술용품들을 지금 이 문어 친구가 열심히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ank you for all these art supplies.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야 됩니다. What is it? 맞아요. carrying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술용품을 나르는 것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One more time. Thank you for carrying all these art supplies.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자, 무엇을 잡다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까요? Hold, hold. 자, 문장 속에 넣어볼 거예요.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아, 나를 위해서 문을 잡아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Thank you for holding the door for me. Good. 자, 문어의 답변입니다. No problem. 어, 괜찮아. There were so many of them. 아, 너무나 많았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엇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Art supplies, 미술용품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나르는 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o problem. There were so many of them. 자, 우리 물고기의 답변 볼까요? I really appreciate.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너의 도움, your help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Now I can get ready for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Art class.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너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난 미술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어 라는 문장이죠. 이 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One more tim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Now I can get ready for art class. Good. 문어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You're welcome. 천만에 아주 괜찮아. 이런 표현입니다.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아, 그래서 내가 8개 팔을 가진 이유지. 즉, 내가 8개 팔을 가진 큰 장점이 되는 거지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You're welcome. That's the best thing about having 8 arms. Great work, everyon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아까 퀴즈를 냈던 거 기억하죠?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thank you 말고 또 고마워라는 표현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썼는데 I really appreciate 그리고 thank you for 뒤에 동사 ing를 넣어야 됩니다. Oh,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은 thank you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을 아는 친구들이 됐어요. Great work.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한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What will you say? I'm sorry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오늘은 미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봐야겠죠? Let's listen!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Wednesday. Saying sorry. I can use expressions for saying sorry.
0: It's brand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 Who are they? 뭐죠? 맞아요. 공룡인데요. 지금 이 공룡 친구가 I think he was baking. 지금 쿠키를 구웠던 것 같은데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태우다 혹은 무엇이 불에 타다 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Burn. Burn. Good. 자, 그러니까 이렇게 쿠키들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 옆에 있는 공룡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토닥토닥 달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잘못이라는 단어도 우리 읽어볼까요? Fault. Fault. Good. 일부러 한 게 아니니 이것은 실수이겠죠? 자, 여러분 실수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Mistake. Mistake. Great.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Oh no!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2: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1: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2: Don't worry about it. Everyone makes mistakes.
1: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0: Okay,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그 안에 우리가 배울 표현들이 있죠. Let's learn them.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sorry for such a big mess. 자, 이 문장 속에 오늘의 표현이 있죠. 바로 I'm sorry for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뒤에 동사, 뒤에 ing가 붙게 되면 뭐뭐뭐 해서 미안해요 혹은 죄송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엉망이라는 표현은 such a big mess란 뜻이고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가 있죠?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무엇을 만들다, 만들어서 보이죠. 자, 여러분, 만들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make인데요. 우리가 I'm sorry for 뒤에는 동사만 넣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ing를 넣어서 mak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한 번 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너의 생일을 잊어서 미안해입니다. 자, 너의 생일은 your birthday이고요. 잊어서. 깜빡했다 라는 것, 깜빡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 무엇을 잊어버리다 라는 단어 알까요? 맞아요. 바로 forget이고요. 우리는 그 뒤에 ing를 넣어서 forgetting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 t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너의 생일을 잊어서 미안해. I'm sorry for forgetting your birthday. I'm sorry for forgetting your birthday.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fault. 자, 여러분 우리 fault라는 단어 배웠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잘못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it was 그 다음에 소유격인 단어를 넣고 우리 잘못이라는 단어 false을 넣게 되면 누구누구의 잘못이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유격이라는 단어 알까요? 자, 소유격이라는 것은 나의, 너의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my. 나의 라는 뜻이고요. Your, your, 너의 라는 뜻이고요. His, his, 그의 라는 뜻이고요. Her, her, 그녀의 라는 뜻이고요. Our, our, 우리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소유격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나의 잘못. 맞아요. My를 써야겠죠?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 my fault. 한 번 더. It was my fault. Good. 이번엔 다른 소유격을 넣어볼 거예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 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잘못. 그의 라는 단어는 his 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n't his fault. One more time. It wasn't his fault. Great.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I'll be more next time. 자, 여러분 여기서 next time은 다음 시간에 라는 뜻이고요. 앞에 I'll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I will 이라는 단어를 이제 축약한 거죠. 자, I'll be more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뒤에 next time이 붙게 되면 다음에는 더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혹은 조심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careful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한 번 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다음에는 더 예의 바르게 할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단어 알까요? 예의 바른. 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0: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job, everyone. Okay, guys,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what was happening today?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이 공룡 친구가 쿠키를 구웠는데 홀라당 다 태웠습니다. How? 어떻게 태웠죠? 맞아요. 공룡이 내뿜는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장을 함께 볼까요? Oh, no. 어, 안 돼! 라고 시작합니다.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자, 나는요, 내 불로 이 모든 쿠키들을 다 태웠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다음 문장 볼까요? That's okay. 괜찮아.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어, 너는 빵을 굽는 법을 혹은 쿠키를 굽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One more time.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I'm sorry for. 자, 여러분, I'm sorry for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바로 making이었죠.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라는 문장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라는 문장이죠. 자, 다음 문장도 볼까요? It was fault. 빈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 my가 들어갑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라고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One more time.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 깨트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break, break. 자, 우리 빈칸 속에 break를 breaking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I'm sorry for breaking your cup.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되죠? 아, 너의 컵을 깨트려서 미안해 혹은 죄송해요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sorry for breaking your cup. Good. 우리 다음 문장을 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안심시켜 줬습니다. 다음 문장. Everyone makes mistakes. 모두 다 실수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Everyone makes mistakes. Good. I'll be more next time.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careful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One more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미안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뭐뭐뭐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조금

좀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I'm sorry for 하고 뒤에 동사 ing를 넣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what do you say when your friend wins an award? 우리 친구가 엄청 큰 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무 잘했다,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Thursday. Congratulations. I can use expressions for congratulation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여자아이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And she is holding something. 무엇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아, best reader라고 써져 있는데요. 최고의 독서왕이라는 상장과 트로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Well done. 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아빠가 He's giving two thumbs up.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상인데요. 우리 상이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Award. Award. Good. 자, 이렇게 상을 받아왔으면 아빠가 어떻게 칭찬을 하실까요? 너무 잘했어,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우리 축하합니다 혹은 축하해 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Congratulations. 천천히 한 번 더. Congratulations. 한 번 더 해볼까요? Congratulations. Great. 자,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딸이 상을 받아오면은 아빠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죠? 자, 여러분, 자랑스러운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Proud. Proud.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단어 잘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2: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1: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2: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1: Keep up.

0: the good work.
1: It's focus on time, everyone. 우리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learn today's expressions.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Congratulations on the best reader award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앞에 단어를 배웠을 때 congratulations는 이미 배웠죠.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뒤에 on이 들어가고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 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최우수 독서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the best reader award가 최우수 독서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은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상을 받다니까 get, receive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 상을 받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get도 아니고 receive도 아니고 우리 w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win은 이기다 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근데요. award, 우리 상을, 상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때는 win and award가 상을 받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동사를 ing를 넣어서 써야겠죠? 그래서 winning을 넣어서 문장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1등을 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등은 the first place이고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무엇무엇 한 것을입니다. 자, 1등을 하다라고 쓸 때 쓰는 동사는 우리 get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 뒤에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getting이 됩니다. Let's read. 1등을 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first place.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getting the first place. Well done! 자, 다음 표현입니다. You really deserve 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You deserve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너는 무엇무엇을 받을 만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really를 넣게 되면 정말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이라는 단어인데 맞아요. 바로 it을 넣으면 되겠죠? Let's read.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 만해. You really deserve it. One more time. You really deserve it.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너는 이 상을 받을 만해요.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이 상입니다. 우리 상이라는 단어는 배웠죠? 바로 award이고요. 앞에 this를 쓰면 되겠죠? 우리 읽어볼게요. 너는 이 상을 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his award. You deserve this award. Great!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proud of. 자, 여러분 여기서 proud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자랑스러운 이란 뜻이었고요. 이렇게 I'm proud of 뒤에 사람이나 혹은 명사의 단어를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이 혹은 누구누구가 자랑스러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을 우리 만들어 볼까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너, 바로 you입니다. 읽어볼게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Good. 이번엔 나는 우리 팀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아요. Our team으로 써서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우리 팀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our team. I'm proud of our team.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Congratulations on winning. Congratulations on winning. You really deserve it.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Best Reader Award, 최우수 독서상을 받은 것을 아빠에게 자랑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What did her dad do? 아빠가 축하해 라고 칭찬을 하는 대화였습니다. 우리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the Best Reader Award.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상을 받다라는 표현은 win an award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win을 winning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Let's read.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One more time.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Best Reader Award.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시험에 통과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Pass the test. Pass the test.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pass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렇다면 자 시험에 통과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동사 뒤에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passing the test로 써야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test. 한 번 더.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test. Good. 우리 다음 문장 볼까요?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고마워요. 저는 매일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nk you. I read a book every day. Good. 자, 우리 아빠의 답변도 같이 한번 볼까요? You really deserve. 자, 여기서의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It입니다. 그리고 I'm proud of you가 들어가겠죠.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아, 너는 정말 받을만 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it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이 여자아이가 받은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정말 받을만해, 이 상을 받을만해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은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한 번 더. You really deserve it. I'm proud of you. Good. 우리 여자아이의 답변.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고마워요. 저는요, 내년에 또 이 상을 받도록 노력할 거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Thanks. I'll try to win the award again next year. Good. 우리 아빠의 답변은 Keep up the good work입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힘내, 화이팅해 라는 이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Keep up the good work. Keep up the good work. Excellent work, everyon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1: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주변에 누가 잘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오늘 배웠던 Congratulations o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한번 축하해보는 것을 선생님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참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도 같이 쓰면 좋겠죠?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I'm proud of you. 이런 문장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Now,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today is Friday. That means we are going to write. 금요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이다? 맞아요, 글 쓰는 날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글을 쓰게 될지 궁금하죠? Okay, if you want to know, 궁금하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Let's listen.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Friday. Writing a school bulletin board post. I can write a post for the school bulletin board.
0: Alright guys,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social expressions 였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웠고요. 그리고 고마울 때 쓰는 표현, 반대로 미안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누군가를 축하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 중요한 패턴들이 있었죠? 자, 그 패턴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의 writing topic을 보도록 할게요. Today's topic is write a post for the school bulletin board.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글을 쓴다라고 나와 있나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School은 학교고 우리 bulletin board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거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학교 속에 어떤 글을 쓰게 될지 today's picture 함께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오늘은요 이렇게 네 가지 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볼까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우리 첫 번째 글이네. Noah라고 써져 있는데 I think he's new. 새로운 학생이 왔다라는 소식인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What are they doing? 이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They're cleaning the school. 학교를 지금 청소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은 I think someone broke the window. 지금 창문을 누가 깨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인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은요. 지금 무슨 학교팀 축구인 것 같은데 이 축구팀이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네 가지 소식을 이제 전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글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문장.

0: 보도록 할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아, 우리는 노아라는 새로운 학생이 있습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 볼까요? 그는 여기에 새로 왔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 새로운이란 단어는 new이죠. 우리 배웠는데, 너 여기에 새로 왔니?는 Are you new here?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Yes, I'm new here. 이 문장을 우리가 그는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He is new here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Please show him around. 아, 그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한 번 더. We have a new student, Noah.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Good.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뭐뭐뭐 해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thank you for 이고요. 청소를 도와줘서 라는 표현은 helping clea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Good. 자,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we는 이미 적혀 있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정말 고마워요. 자, 어떤 단어였나요? 참고로 thank you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 appreciate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 really appreciate it이라는 우리 표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We really appreciate it. We really appreciate it. Good. 자, 다음 소식입니다. If you break something.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만약 너가 무언가를 깨트린다면입니다. Remember to say.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이고요. 그 다음은 제 잘못이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것은 제 잘못이었어요 라는 문장. 어떻게 써야 되나요? 맞아요. It was my fault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한 번 더.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Good. 다음 문장은요.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승한 것을 축하해요 인데요. 무엇을 우승했나요? 뒤에 나오죠? The school soccer tournament입니다. 아, 학교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 무엇 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부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미리 긴 단어로 시작을 했죠. Congratulations on 그리고 우승을 하다는 우리 wi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inning을 써서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Good. 자, 너희들은 그것을 정말 받을만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You really 받을만 하다. deserve it이로 우리 써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 복수 형태로 우리 한국어는 썼지만 영어는 그대로 you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우리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요 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We're proud of you 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You really deserve it. We're proud of you. You really deserve it. We're proud of you. Great. 자, 이렇게 글이 완성되었고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우리는 노아라는 새로운 학생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We have a new student, Noah. 다음 문장. He is new here. 그는 여기에 새로 왔어요.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그를 보여주세요. Please show him around. 다음 문장.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우리 학교를 청소해 준 것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다음 문장. We really appreciate it.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네요. 우리 really를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really appreciate it. If you break something, 만약 너가 무언가를 깨트린다면, remember to say,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I'm sorry. 죄송합니다.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었어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제가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자, if부터 next time까지 한 번 더 쭉 읽어볼게요.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자, 학교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school soccer tournament. 다음 문장. You really deserve it. 너희들은 정말 받을만 해요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 really deserve it.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We're proud of you. 우리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We're proud of you. Well done, everyone.
1: We have a new student, Noah. He is new here. Please show him around. Thank you for helping clean our school. We really appreciate it. If you break something, remember to say, I'm sorry. It was my fault.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Al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글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한번 보고 오늘 배웠던 표현들로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Day 17 Nature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만나고 올까요?
1: Day 17 Look at the sky. Nature. Nature. Nature. Nature. Sky. Sky. Sky. Sky. 스타 sun moon river cloud mountain rainbow look at

0: 네,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Day 17,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라는 주제가 써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nature,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펭수가 캠핑을 갔죠? 어디로 갔죠? 자, 보니까 강도 보이고요. River, 강도 보이고 또 오른쪽을 보니까 mountain, 산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낮에는요. 펭수가 이렇게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하늘을 보니까요. 뭐가 보여요? 해도 보이고요. sun, 해도 보이고요. 또 무지개, rainbow, 무지개도 보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니까 펭수와 굉장히 닮은 뭐가 보여요? cloud, 구름도 보입니다. 자, 오른쪽, 우리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밤으로 가보니까 펭수가 뭘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가 look at the sky가 되는 거겠죠. 자,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별과 달도 떠 있죠? 달은 moon, 그리고 별은 star가 됩니다. 자, 우리 빈칸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캠핑을 간 펭수, 소나기가 지나간 하늘에는 해와 또 뭐가 떠 있죠? 일곱 색깔 무지개가 떠 있네요. 펭수는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기 봐요. 펭수를 닮은 뭐가 떠 있었죠? 구름이 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자 초승달과 반짝이는 별이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스텝 2로 넘어가서 단어들 직접 한번 연습해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1: Nature. Nature. Nature. Sky. Sky. Sky. Star. Star. Star. Sun. Sun. Sun. Moon. Moon. Moon. River. River. River. Cloud. Cloud. Cloud. Mountain. Mountain. Mountain. Rainbow. Rainbow. Rainbow. Look at. Look at. Look at.
0: 네,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한 번씩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nature, 자연입니다. 자, 쓸 때는 N부터 시작하죠. N-A-T-U-R-E, nature, 자연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sky, 하늘인데요. 어떻게 써요? S-K-Y, sky,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요, star, 별인데요. 우리가 he's a star 이렇게 사람한테 star를 쓰게 되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유명한 운동선수, 배우 이런 사람들한테도 star, 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S-T-A-R, star. A-R, star, 별입니다. 자, 이어서 sun은요. 무슨 뜻이에요? 해입니다. 자, 써볼게요. S-U-N, sun, 해가 되겠죠? 자, 계속 보면요. moon, 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M-O-O-N 하면 moon, 달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요. river, 강인데요. 자, 쓸 때는 R-I-V-E-R 써주시고 river, 강입니다. 다음 단어는요. cloud, 구름인데요. 자, 어떻게 써요? C-L-O-U-D. cloud 하면 cloud, 구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mountain, 산인데요. 우리가 스펠링을 보면 mountain처럼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mountain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mountain, 산입니다. 자, 써볼게요. mountain, mountain, 산. 자, 다음 단어는요. 바로 rainbow, 무지개입니다. 자, 써볼까요? rainbow, rainbow, 그리고 w로 끝납니다. rainbow, 무지개. 자, 다음 표현은요. look at, 뭐뭐를 보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봐 라고 할 땐 look at the sky가 되겠죠? 써볼게요. look at 하면 뭐뭐를 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문장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The mountain is very high. 여기서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mountain 아니고 mountain is very high가 되는 거예요. 자, high 하면 높은이죠? 그래서 그 산은 매우 높아가 됩니다. 자, 써볼게요. The mountain, 그 산은 매우 높아, is very hig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That star is bright. bright는요, 밝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별은 밝아가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That star is bright. 밝아. 저 별이 밝다. That star is bri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우리 다음 문장 볼게요.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The sky is blue가 되겠죠? blue는 파란색입니다. 자, 써보면요. The sky, 하늘은 is blue, 파란색이야.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나비를 봐 라고 했을 때 look at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look at은 뭐뭐를 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look at the butterfly니까 그 나비를 봐가 되겠죠? 써볼게요. look at the butterfly, 나비를 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문장은 they catch fish in the river입니다. 자,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인데요. 자, 여기서 강 어떤 단어 나왔어요? river 나왔죠? 그리고 catch fish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they, 그들은 catch, 잡는다. 무엇을 잡죠? 물고기를. 어디서요? in the river, 강에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Let's Practic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번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시고 빈칸에 단어를 써볼게요. 자,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1: Look at Cloud Mountain Rainbow.
0: 네, 첫 번째로 들은 표현이 뭐였죠? 바로 look at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look at 펭수의 모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cloud, 구름입니다. 자, 구름을 찾아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들은 단어, 바로 mountain이었죠? 산을 골라주면 되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은 단어, 바로 무지개를 뜻하는 rainbow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단어와 우리말 뜻을 연결하고요.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star. star이라고 하면 강, 자연, 별 중에 어떤 뜻이었어요? 바로 별입니다. 따라서 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선에 맞게 star라고 써주세요. 자, 두 번째로 river 있죠? river 하면요.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강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단어는 nature입니다. nature는 자연이란 뜻이었고요. n-a-t-u-r-e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C번 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먼저 해주고요. 이어서 빈칸에 그 단어를 똑같이 써볼게요. 먼저 가로 1번입니다. 자연 나와있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바로 nature인데요.

0: 1로 시작해서 2로 끝나니까 한번 찾아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죠? nature이 되고요. 쓸 때는 natur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인데요. 바로 달 나와 있죠? 달은요, 영어로 뭐였어요? moon입니다. 스펠링은 moon이었는데요. 찾아보면 맨 아래에 있죠? moon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세로 3번입니다. 구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구름은 영어로 뭐였어요? cloud였죠? cloud의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로 4번, 해는요. 세 글자였어요. S로 시작하죠? sun이니까 sun 찾아주시고 4번에다가 sun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D번 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하늘이 맑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The sky is clear입니다. 자, 여기서 clear은요, 맑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강에서 배를 타. I ride a boat in the 빈칸. 자, 그런데 어디서 탄다고 했죠? 강에서 탄다고 했으니까 river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ride a boat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배를 타가 됩니다. ride가요, 타다란 뜻이어서 ride a boat 하면 배를 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그의 얼굴을 봐. 뭐뭐를 보다라고 하는 표현 look at 넣어주면 되겠죠? Look at his face. 그의 얼굴을 봐가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그림을 보고요. 이번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어떤 남자가 산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산 하면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Mountain 생각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산을 오르고 있어. 자, 산이라고 하는 단어 넣어볼까요? He is going up the mountain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mountain 아니고 mountain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먼저 뭐가 나와 있죠? 네, 무지개, rainbow가 나와 있네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개는 7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지개, a rainbow가 되겠죠? A rainbow has seven colors 인데요. 여기서 colors는 무슨 뜻? 색이라는 게 되겠죠? 따라서 has seven colors,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단어는요. 바로 natural 그리고 magical입니다. 자, natural이라고 하면요. 자연적인 이란 뜻이고, magical이라고 하면 마법 같은 이란 뜻인데요. 두 단어는 지금 형태상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자, 둘다 뭘로 끝나죠? al, 그리고 뒤에도 al로 끝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단어 뒤에 al로 영어 단어가 끝나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갖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영어 단어 뒤에 al이 붙으면 어떤 뜻을 갖는데요? 뭐뭐한 성질을 가진, 그리고 뭐뭐한이라는 뜻이 더해진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nature, 우리가 아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요. al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tural, 자연적인이 되고요. 또 magical도 마찬가지입니다. magic 하면 무슨 단어예요? magic 하면 마법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인데요. 뒤에 al을 붙이게 되면 마법 같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gical 하면 마법 같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 생태공원에 놀러 간 펭수는 어두워진 저녁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마법 같은 순간을 맞은 펭수, 소원을 빌었을까요? 영어 단어 뒤에 al이 붙으면 뭐뭐한 성질을 가진 뭐뭐한이라는 뜻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magical은 마법 같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Nature과 natural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이라고 하면 natural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 공원은 자연 호수를 가지고 있다에서 자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연 호수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가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natura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The park has a natural lake. 여기서 lake는 호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순간이다 인데요. 마법 같은이라고 하면 this is a magical moment가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natural, magical과 함께 nature, 자연과 관련된 10개 단어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날게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이다. 만나서 오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어느새 벌써 또 17일 차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친구들 아주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 바로 제목부터 볼게요. I'll have spaghetti. 나는 뭘 먹을 거야? 스파게티를 먹을 거야. 벌써 이 음식 얘기 나오니까 저도 배고파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음식점에 쓰는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음식점에서 우리 점원과 영어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아주 유용한 표현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7. I'll have spaghetti. Menu. Menu. Menu. Menu. Order. Order. Order. Order. Return. Return. Return. Return. Pay. Pay. Pay. Pay. Try. Try. Try. Try. Cash. Cash. Cash. Cash. Credit card. Credit card. Credit card. Credit card. Curry. Curry. Curry. Curry. Noodle. Noodle. Noodle. Noodle. Seafood. Seafood. Seafood. Seafood. Fried rice.

0: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1: Tell 보고 오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음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살짝 들여다보면 푸드코트라고 하네요. 아하,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 푸드코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펭수가 굉장히 기쁜 얼굴로 여기서 지금 order,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프라이드 라이스, 커리 등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지금 펭수가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값을 지불해야 하여 페이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Credit card,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cash, 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가 고픈 펭수는 푸드코트에 갔어요. 스파게티도 있고요. 국수도 있고요. 카레도 있고 해산물도 있어요. 등 빈칸이 다양하네요. 자, 뭐가 다양한 걸까요? 자, 당연히 메뉴가 다양한 거였죠. 우리 메뉴라는 단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펭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자, 뭘 골랐냐면 자, 바로 이렇게 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파게티를 골랐습니다. 스파게티, 우리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결제만 하면 주문 완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주문하고 싶나요? 자,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들 다 음식점에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이고요. 여러분들 펜 들고 귀자 열고 같이 듣고 말하면서 따라 써보겠습니다.
2: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3: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2: Menu. Menu. Menu. Order. Order. Order. Return. Return, return. Pay, pay, pay. Try, try, try. Cash, cash. Cash. Credit card. Credit card. Credit card. Curry. Curry. Curry. Noodle. Noodle. Noodle. Seafood, seafood, seafood. Fried rice, fried rice, fried rice. Sandwich, sandwich, sandwich. Spaghetti. Spaghetti, spaghetti.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1: 잘 듣고 말하면서 따라 써봤을까요? 자, 이제 스텝 3입니다. 같이 단어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시 써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메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메뉴. 우리 메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뉴입니다. 자, 일단 적고 설명을 해볼게요. M-E-N-U.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메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메뉴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할 때 What is your favorite menu? 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너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뭐야? 라고 해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 주로 음식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완성된 요리는요 dish라는 표현을 씁니다. 옆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So, what is your favorite dish?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음식점에서 파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요리가 뭐야? 라는 뜻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Order. 다시 한번 order. 우리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문.

주문하다, 주문이란 뜻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서 주문을 한다라고 할 때, order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ready to order라고 하면요,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요, are you ready to order라고 하면, 혹시 주문할 준비 되셨을까요? 주문 받아들일까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I'm ready to order. 저 주문할 준비 됐어요. 주문할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retur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Return. 우리 return은요, 반납하다,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R-E-T-U-R-N. 다시 돌려줄 때 우리가 return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그림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퇴식구가 되어 있어요. 푸드코트에서는 주로 먹고 나면 그 식기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잘 보시면 푸드코트에 이렇게 return이라고 적힌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이 글자가 어디 있지라고 한번 이 단어를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pay입니다. 따라해볼까요? pay.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영어로 pay라고 해요.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단어, try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ry. try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력하다 혹은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우리가 무언가 한번 맛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영어로 try라고 하면요. 시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적어볼게요. try입니다. 그래서 can I try this? 저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자,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저 이제 지불과 관련된 단어들이 또 보입니다. cash와 바로 credit card입니다. 다시 한번 cash, credit card. 우리 cash는 현금이고요. credit card는 신용카드입니다. 적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cash부터 이렇게 적어보고요. 자, 그 다음 단어 credit car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라고 할때 pay in cash라고 하고요. 그다음 신용카드로 지불한다라고 할 때는 pay by credit card라고 합니다. 종업원은 그냥 간단하게 cashier card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urry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curry. 카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레입니다. 우리 오른쪽 이렇게 예쁘게 또 그림이 나와 있죠. 적어볼게요. curry.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레 라이스 있죠? 카레 라이스는요, curry and rice입니다. 우리 rice라고 하는 단어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자, 그다음 noodle, 국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복수형으로 noodles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국수 면 요리를 얘기합니다. 적어볼게요. noodle.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 그 다음에 단어, seafood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seafood. seafood는요, sea와 food란 단어가 합쳤다라고 하면 되게 기억하기 쉬워요. sea는 바다죠. food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seafood 하면 해산물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seafood.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네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Fried rice. 다시 한번. Fried rice. 볶음밥이란 뜻이요. 이때의 fry가 뭐 굽다, 부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계란 프라이라고 또 알고 있죠. 그때의 fry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fry이고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ried rice. 이때 rice라고 하는 게 앞에 설명했던 그 Korean rice, 그 rice입니다. 쌀 또는 밥의 의미로 쓰인다. 자, 그 다음 단어 sandwich. 우리 sandwich는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andwich입니다. 적어볼게요. sandwich.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더 배가 고파지는 하루입니다. 자, 그 다음, spaghetti. 다시 한번, spaghetti. 우리 spaghetti는 대표적인 우리 면 요리 중에 하나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spaghetti. 자, 이때 철자 H가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우리 파스타의 한 종류이다. 우리 파스타, 스파게티라고 해서 보통 혼용하는 경우도 꽤나 많죠. 이 파스타란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햄버거. 다시 한번 햄버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버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버거라고 쓰기도 하고요. 적어볼게요. 햄 햄버거.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제 문장들이 남아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Don't forget to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자, don't forget to 라고 하면요. 잊지 말아라.

0: 맞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을 그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는 것을 잊지 마. 자, 한번 적어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 적으면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뭐 하는 걸? To return the book. 자, 길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어디에요? To the 밑에, 옆에다 그냥 적을게요. Live. Ready. 자,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Can I pay by credit card? 제가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Pay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계산하다라는 표현 쓰였습니다. 그대로 적어보면요. Can I pay by, 자, 뭐로요? Credit card. 자, 물음표. 자, 마지막. You must pay in cash. 당신은요,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 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적어볼게요. You must pay in cash.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텝 4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우리 A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들어봐야겠죠?
1: Curry, spaghetti, fried rice, sandwich.
0: 역시나 좀 빨리 지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씩 들으면서 순서부터 찾고 단어 완성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들어보면요.
1: Curry.
0: curr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curr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레입니다. 자, 우리 카레를 나타내는 그림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1번이고요.
1: Spaghetti.
0: spaghetti. 우리 스파게티 면 요리 어디 있나요? 자,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1: Fried rice.
0: fried rice. 우리 볶음밥이었죠? 볶음밥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 Sandwich.
0: 샌드위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딱 넣어보면, 우리 1번부터 볼까요? 커리, 그 다음 스파게티, 그 다음 프라이드 라이스, 마지막 샌드위치. 자, 네, B로 가보겠습니다. 단어 카드에 적힌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넣어보겠습니다. 1번, 지불하다. 우리 지불하다는 페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해산물, 바다에서 왔다. seafood 넣어주시면 되겠죠. 3번, 시식, 시도하다, 노력하다. 자, 한번 해보다, 혹은 노력하다. 한번 먹어보는 거, try였습니다. 마지막 4번, 메뉴. 그대로 메뉴 넣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C입니다. 자, 이번엔 단어 찾아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써보겠습니다. 자, 1번 국수는 noodle이죠. 우리 noodle 쭉 보면 가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번 반납하다, 돌려주다는 return. 우리 퇴직구에서부터 볼수 있다. return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금은 영어로 cash였죠. 그래서 cash 마지막 주문하다. 주문 아주 중요한 단어 order 어디 있냐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현금은 안 되고 카드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럼 you must pay in cash 말고 pay by credit card. 당신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해서 두 번째. 다음 2번은요. 다양한 해산물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can I have Korean rice가 아니라 seafood를 골라줘야겠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이는요, 이제 단어 배열에서 문장 완성하는 건데요. 자, 1번. 제가 햄버거를 하나 먹어도 되나요? 제가 뭐 해도 되나요? Can I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Can I have 뭘 먹어도 될까요? A hamburg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그 책을 돌려주는 것을 잊지 마. 우리 don't forget 이라는 거 앞에서 한번 쓰였었습니다. Don't forget 뭐 하는 걸요? To 돌려주는 거 return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Don't forget to return the book. 자, 이제 역시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공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feel good, 그리고 feel well 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요 표현들은 딱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feel good 이라고 얘기하면요.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m feeling so good right now 라고 얘기하면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뜻이 I'm feeling good. 나 지금 기분 좋아. 이런 의미이고요.

feel well. 네가 몸이 지금 안 좋으면 get some rest,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때 feel well은 건강상 컨디션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So feel good과 feel well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음식점에서 쓸수 있는 재밌는 표현들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밌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완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전에 살고 있었던 고래가 화석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다리가 4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CEO들의 월급, 그리고 보상이랄까요? 보너스, 어마어마한데요. 이번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장마치 8천억 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Today's Topics에서 담아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그렇군요. 이때 discovered는 요거 그렇습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종의 고대 고래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물체인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2: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은근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만 알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Fossil,
2: Fossil,
1: amphibious,
2: Amphibious,
1: predator.
2: Predator.
0: 첫 번째 단어는 fossil이란 단어죠. 화석이라고 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요. fossil fuel이라고 하면 이게 화석 연료라고 해서 석탄과 석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태울 때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만들어져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mphibious라고 하는 말인데요. 양서류에 해당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륙 양용이죠. 육지에서도 살고, 그리고 물에도 살고, 육지에서도 돌아다니고,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차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predator, 포식자라고 할때 씁니다. predator. 보통 이제 짐승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 사람한테 쓰면 요건 대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얘기할 때 sexual predators라고 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원래 의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여기까지 볼까요? 43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4,300만 년딱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이걸 또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꾸 숫자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4,300만 년 전에 살고 있던 뭔가의 화석을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뭐의 화석일까요?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그리고 장소는 in Egyp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동물종이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근데, 고래예요. 다리는 4개고요. 그리고 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고, 바다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양쪽 다 생활이 가능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 이집트였군요. 이한 문장에 사실은 나올 정보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 기사는 그게 이제 활자로 된 데일리 뉴스페이퍼가 됐든 아니면 뉴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듣게 되는 이제 그 TV로 나오는 뉴스가 됐든 간에 처음 부분이 항상 중요해요.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거다라고 절대 쓰지 않죠. 먼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고 살을 붙여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With a length of 3 meters, 길이가 3m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몸무게가 한 600kg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땅에서 걸을 수 있었고요. And swim in water. 물에서 헤엄을 칠수 있었습니다. Like crocodiles. 악어처럼 말이죠.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iz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옛날 화석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4,300만 년

0: scientists said. 그렇습니다. Likely니까 요거는 이제 추정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높은 등급의 포식자 중에 하나라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또 발견돼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2: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팀 쿡 gets $750 million bonus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 쿡,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요리하다라는 의미로 쓴게 아닙니다. 자,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자그마치 7억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750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7억 5천만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77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억입니다. 그치? 8,770만 원이 아니고. 자,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요. 몇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세 가지 표현 확인합니다.
1: To strike a deal.
2: To strike a deal.
1: To take over.
2: To take over.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첫 번째 표현은 to strike a deal 이란 표현이 되겠는데요. Strike a deal. 보통 우리가 거래를 맺다, 합의를 도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make a deal 가장 많이 쓰죠. 그죠? Make a deal. 근데 strike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역하시는 것이 strike, 때리다, 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합의를 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Strike a deal. Make a deal. 그리고 심지어는 cut a deal 이란 말도 합의를 자르다가 아니라 합의를 하다, 계약을 하다라고 할 때, make, strike, cut.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over. 인계를 받다, 물려받다, 장악하다.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오늘 문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To take the helm.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배의 방향키입니다. 배의 방향키는 선장이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take the helm이라고 하면 키를 잡다, 지휘봉을 잡다, 책임을 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설명을 해주는 거죠. Tim Cook이란 인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직책을 담고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에 해당하는 Tim Cook인데요,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이때 다 필요 없고 더만 들으시면 돼요. 더는 보도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청취자도 아는 거잖아요. 정해졌기 때문에 정관사 더입니다. 당연히 애플 하나밖에 안 나왔죠. 바로 애플의 주식 500만 주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IT 기업인 건 누구나 아니까요. 애플 주식 500만 주 이상을 받았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그렇습니다. 애플의 CEO 자리를 10년 동안

0: 이제 10주년이 된 상황입니다. 아, 계약 조건이 10년 있으면 뭐 성적에 따라서 주식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번에 성적이 나왔더니 500만 주가 좀 넘게 나온 거예요.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그렇군요. 받자마자 팔았나요? 아, 이번에 받은 500만 주 이상의 주식 가운데 대부분을 팔아서요.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 달러 이상에 판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따지면 예, 일단 큰돈입니다. 8,700억이 좀 넘는데요.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A deal he struck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식을 받은 것이 자신이 맺은 계약의 일부, 다시 말하면 계약 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언제 맺은 계약이냐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로부터 테이크 오버, CEO직을 물려받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맺었던 CEO 계약의 일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ple share price has increased. 이때 bu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얼마나 올랐다라고 할 때, 이건 선택사항이니까요. 조금 이상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애플의 주가가 말이죠. 지금까지죠. 현재 완료니까. 자그마치 1200%가 올랐습니다.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011년 애플이라고 하는 배에 선장직을 맡은 이후로 말입니다. 즉, 2011년 애플의 CEO직에 등극한 이래, 지금 10년 동안 주가가 1200%, 12배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받게 되었고, 그 주식을 팔았더니 8,700억이 나오더라. 뭐, 요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애플 주식이 거의 두 배로 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또 상당히 많이 기업 가치가 오르고 돈을 번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비대면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 그리고 모바일 기기라든가, 역시 컴퓨터 부분, 그리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 부문을 만들고 있는 IT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가지고 활용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To strike a deal, 거래를 맺다, 합의를 타결하다. 보통 이제 거래를 맺다 할때 make a deal, cut a deal, strike a deal, 그리고 마무리하다, 도장 찍는 개념으로 seal a deal 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요. 도장을 찍는 거니까요. 합의를 타결하다 할때 이제 reach an agreement 혹은 come to an agreement 이라고 해서 역시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물론 strike 대신에 reach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도달하는 거니까 뭐 다양한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노사는 이제 노조 측하고 사측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죠? Reach an agreement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Strike a deal, reach a deal. 뭐다쓸수 있겠죠. 노사는 합의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 접종 다 해!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이게 끝이에요. 이건 사측이잖아요. 유니언은 뭐예요? Labor Union,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복수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어떤 내용이에요? That will blank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그죠? 이때 by는 기간을 잡는 거니까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 To be fully vaccinated. 접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0: 의무화하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은 union이 아니고요. deal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협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동사 하나밖에 안 씁니다. 뭘까요? 그렇죠? require라는 동사를 씁니다. That will requir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라는 얘기는 의무화하다라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뭔가의 권리를 담을 땐 allow를 쓴다 그랬죠. allow somebody to do something은 누가 뭐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라는 의미로 쓰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trike a deal, require to do something.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that will require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2: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that will require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Wide pay gap. 그죠?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임금 격차라고 하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이제 팀 쿡 애플 CEO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CEO 평균 연봉은 1170만 달러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331배에 달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긴 한데요.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와우. 그죠? CEO들의 평균 연봉. 근로자 평균 연봉의 331배. 자, CEO 평균 연봉이라고 할 때 CEO들의 보상, 보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CEO pay라고 하시거나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compensation 하면 뭔가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종류의 보상이 다 여기에 되는 거죠. CEO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compensation입니다. 그래서 pay나 compensation은 포괄적인 의미로 항상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죠? 최고 경영자들의 연평균 보상이니까 전체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CEO인가 봤더니 at Fortune 500 US companies.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에서의 CEO 평균 연봉인데요. 여기 stands blank 11.7 million dollars. 그죠?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reach를 쓰거나 stand at. 그죠? 그래서 이것은 stands at 11.7 million dollars. meaning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blank working Americans. 그렇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서민들 이라는 직원들 근로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rdinary working Americans.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민이라고 할 때 ordinary working Korean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때 ordinary란 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extraordinary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이라는 얘기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Wide pay gap.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at Fortune 500 U.S. companies stands at $11.7 million, meaning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ordinary working Americans.
2: Wide pay gap.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at Fortune 500 U.S. companies stands at $11.7 million, meaning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ordinary working Americans.
0: 오늘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Fossil.
2: Fossil.
1: Amphibious.
2: Amphibious.
1: To strike a deal.
2: To strike a deal.
1: To take over.
2: To take over.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통로가 되는 곳이 공항인데 말입니다.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바나라고 하는 록그룹 아시나요? 정말 유명한 명반을 많이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30년 전에 내놨던 앨범의 표지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라고 되어 있군요.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2: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매 에피소드마다 Today's Patterns라고 하는 패턴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기사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보통 테러가 발생할 때,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거 자체가 크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매 기사마다 내 걸로 만드는 어떤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폭탄 테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Suicide bomber.
2: Suicide bomber.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0: 첫 번째 표현은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Suicide bomber. 앞에 suicide은 자살이고요. 뒤에 bomber는 폭발물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살 폭탄 테러범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To condemn. 규탄하다. 라고 할때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To claim responsibility. 책임을 인정하다, 주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테러와 함께 쓰이면 조금 우리말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Two suicide bombers. 두 명의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attacked Crowds of people, 일단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바로 카불 공항 바깥에 집결해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뭐였냐면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공항에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실을 비행기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의 비행기가 올 때마다 태워달라고 뛰어다니고 호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살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살 테러범을 주어로 써서 공격하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Two terrorists가 주어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Two terrorists. 두 명의 테러범이 자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라고 할땐 blow oneself up 이란 말입니다.

0: blow oneself up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터뜨리는 거죠. 근데 혼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blow oneself up, 이것이 자살 테러를 감행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Service members는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Men and women in uniform. 그래서 최소 72명의 민간인과 13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된 거죠.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그렇습니다. Condemn 나왔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규탄했는데요. 이번 테러 공격은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ISIS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죠. 이때는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 attacks라고 하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번 테러 공격을 ISIS가 자신들이 저질렀다.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테러범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laim responsibility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자신들에게 하나의 어떤 명예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2: Dozens killed in Kabul airport attacks. Two suicide bombers attacked crow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the Kabul airport, hoping to flee Taliban-controlled Afghanistan, killing more than 72 civilians and 13 U.S. service member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ondemned the terrorist attacks, which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0: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Nirvana라고 해서 사실 저도 뭐 그 록 음악을 많이 듣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촬영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던 그룹인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그룹 Nirvana를 고소했습니다. 바로 Nevermind라는 앨범 커버에 실린 어린아이가요. 아, 이게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30살이 됐거든요. 전체 내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1: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2: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앨범 얘기인 것 같다가 갑자기 법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Release.
2: Release.
1: Iconic.
2: Iconic.
1: To file a lawsuit.
2: To file a lawsuit.
1: To allege.
2: To allege.
0: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나온 표현 중에 하나, release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단어 하나에 물론 명사, 형용사, 막 동사, 품사도 다양합니다만 뜻 자체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Release는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발매나 출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Iconic,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Iconic, 상징적인. To file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다, 소송을 걸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To allege, 이러이러한 혐의를 제기하다, 주장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t's been 30 years. 30년이 흘렀군요. 언제 이후로요? Since the release of the

0: famous Nirvana album title Nevermind 그렇습니다. 이때 요거는 명사로 쓰였죠? 자, famous니까 famous 앨범입니다. 명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록그룹 너바나가 내놨던 명반이죠. Nevermind란 제목의 명반이 발매된 것이 30년 딱 됐습니다.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그렇습니다. 이 앨범, Nevermind라는 앨범이 그렇게나 유명세를 더하게 된 이유는 정말 이 앨범 하면 떠오르는 그 커버 때문이었어요. 이 커버는 Showing a Naked Baby on the Water. 그렇습니다.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생후 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생후 4개월 된 어린아이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헤엄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린아이 바로 앞에 낚싯줄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가 물속에 들어와 있어요. 얼핏 보면 어린아이가 1달러 지폐를 잡으려고 헤엄을 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Now 30-year-old Spencer Alden, the baby on the cover. 아, 그렇군요. 이제 30년 지났으니까요. 당시 이제 4개월 된 아이, 서양은 이제 4개월이라고 하죠. 한 살이라고 안 하고. 이제 30살이 됐는데요. 그 표지에 나왔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 30살의 스펜서 알든이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그렇습니다. 너바나라고 하는 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Alleging that, alleging.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사진 작가하고 친구라서 200달러를 받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면 소송이 안 되는데 문제는 돈 1달러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상업적으로 아이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스펜서 씨의 이제 변이 되겠는데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보는 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2: Baby on Nevermind cover sues Nirvana. It's been 30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famous Nirvana album titled Nevermind. The album made all the more famous thanks to its iconic cover, showing a naked baby underwater. Now, 30-year-old Spencer Eldon, the baby on the cove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and, alleging he was a victim of child pornography.
0: 오늘 Today's Parents 조금 독특한 양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단어, 근데 다양한 의미 혹은 해석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release란 단어예요. 조금 전에는 이제 출시라든가, 그죠? 아니면 발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release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일단 우리말로 떠오를까요? 일단 공개하는 거거든요. make something public 이라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전에 봤던, 에피소드 몇개 전에 봤던 기억나시나요? 가석방 되다라고 할 때, 그때 he was released on parole. 이때 release란 동사는 석방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그죠? 또뭐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공개하다라는 석방 말고도 공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뭐 the government has released a plan to cut carbon dioxide emission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뭐 석방이나 공개, 발간, 출시 이런 것이 아니라 유출이나 방출이라는 개념으로도 씁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노하다라고 하면 to get angry, 사람이 주어일 때 쓰는 거죠. 혹은 to be infuriated, 뭐 코에서 연기 나는 느낌. 그래서 get angry나 be infuriated 물론 씁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본의 결정이 중요하죠. 이러이러하겠다는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decision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 맥락일 때 과연 분노하게 하다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Japan's decision

0: 일본이 결정을 했죠.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나온 radioactive water,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 혹은 방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어디로? Into the Pacific Ocean, 태평양으로요. 근데 이 결정이 has sparked blank.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Sparked outrage.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아닐 땐 spark, trigger, cause, outrage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Release라는 것이 명사와 동사로 정말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영화가 출시될 때도 마찬가지죠. 개봉될 때 The movie will be released tomorrow라고 하면 내일 개봉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쓰임새를 꼭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Japan's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has sparked outrage.
2: Japan's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has sparked outrage.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보는 시간인데요. 자,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프간인 총 391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 공로자 지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때 특별 공로자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어떻게 썼을까 뉴스를 좀 검색해봤습니다. 일단 입국했다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arrive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난민 자격. 난민은 보통 우리가 refugees라고 쓰는데요. 요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로자 지위를 받게 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Nationals라는 얘기는 어디 국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명사입니다. Have arrived in South Korea. 한국에 도착했군요. The government says,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그렇습니다. Refugee status, 난민 지위죠. 난민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아, 이렇게 쓸 수 있군요. 이때 merit은 장점이 아니라 achievement, 업적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merit-based payment 이란 말 씁니다. merit-based payment. 그게 뭐예요? 혹은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능력을 보이면 거기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성과급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special merit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표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차선으로는 뭐 special immigration status 그 정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민자 지위 정도. 그래서 refugee status 혹은 special merit 혹은 정 안 되면 special immigration status 그 정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2: Afghans arrive in South Korea. A total of 391 Afghan national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e Afghans will not be given refugee status, but instead will be treated as people with special merit.
0: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따로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Suicide bomber.
2: Suicide bomber.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1: To file a lawsuit.
2: To file a lawsuit.
1: To allege.
2: To allege.
1: Refugee status.
2: Refugee statu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이전 회차분들은 다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자폐인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 아이를 갖는 임신 주기 기간을 조금 조정하면 자폐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996이라고 하는 희한한 근무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996 근무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또 즐거워지는 20분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로 두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opics 그 첫 번째 topic입니다.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Sibling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고요. Autism 자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ikelihood 가능성, diagnosis 진단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부딪혀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2: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몇 가지 단어 표현 알면 조금 더 쉬워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Sibling.
2: Sibling.
1: Autism.
2: Autism.
1: Diagnosis.
2: Diagnosis.
1: Subsequent.
2: Subsequent.
0: 첫 번째 단어는 sibling이란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brother이라고 하면 형제만 얘기하고요. sister이라고 하면 자매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utism이라고 하는 자폐, diagnosis, 진단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ubsequent, 뭐뭐 이후에, 차후에 라고 할 때 subsequent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according to a new study in 유럽,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실시가 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with란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 생략된 말이 이제 livin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eople living with cancer 줄이면 그냥 people with cancer 암 환자라고 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폐 알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데 주어가 상당히 길어졌죠. 자녀 중에 자폐아가 있는데 그 뒤를 이은 임신입니다. 예, 자폐 아동 동생을 임신하는데 이 임신을 2.5년에서 3년 정도 뒤로 미루면 다시 말하면 2.5년 혹은 3년 이상의 터울을 갖게 된다면 reduce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이렇게 되어 있군요. likelihood은 명사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뭐뭐 할 것 같아라고 할 때 be likely to 라는 말을 쓰잖아요. He is more likely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요.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be diagnosed with 이러이러한 질병의 진단을 받다. He was diagnosed with cancer. 암 진단을 받다. 암 선고를 받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고받다가 be sentenced to가 아니라 be diagnosed with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가 똑같은 질병 바로 여기 자폐라고 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년에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사이보다 2.5년에서 3년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줄었다라고 하는 유럽의 연구가 있는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2: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China's 996 overtime culture. Overtime은 초과 근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996이라고 하는 초과 근무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질문보다 조금 기니까요. 전체 내용 집중하고 들어보시죠.
1: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2: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0: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Overtime.
2: Overtime.
1: Founder.
2: Founder.
1: Blessing.
2: Blessing.
0: 첫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overtime. Time이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초과 근무가 되겠습니다. Founder. Founder, 창업자라고 하죠. Found a company라고 하면 기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설립하다, 창업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lessing,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Blessing. 자, 어떤 내용일까요? China's top court said, 중국의 최고법원이죠. 중국인민최고법원인가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중국의 최고법원이 뭐라고 밝혔냐면,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크게 보자고요.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여기 카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마가 나와 있죠. 요 내용은 사실은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 법원은 보편적으로 중국 내에서 996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상이 is illegal,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996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99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The working practice. 다시 말하면 이게 근로 관행인데요.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그렇군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4번이 아니고 6 days a week. 주 6일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주 6일 근무제인데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From 9 to 9, 6 days a week. 그래서 99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판결이 필요한 문제인가요?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자, 이 관행은 보편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IT 기업 사이에서는 요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잭 마, the founder of 알리바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알리바바라고 하는 뭐 미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IT 기업의 창업자인 잭 마, 우리말로 마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Once told his employees, 한때 자신의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바 있냐면, that they needed to work, wow, 12-hour days at his company. 왜? 9도 아니고 8-hour days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매일 12시간씩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nd describe 996 as a blessing. 996, 그 정도는 축복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당히 폭넓게 비난을 자초한 적이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원에서 그러지 마라, 요거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2: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들 혹은 관련된 표현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보고요. 또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To become the norm. 그놈이 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놈이 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the nor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대세, 보편적인 모습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o become the norm이라는 얘기는 대세가 되다, 보편화되다, 혹은 자리를 잡다 이럴 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5일 근무제는 좀 진통을 겪었죠. 90년대 말좀 진통을 겪다가 결국 2003년도에 법제화됐는데, 단지 이제 그 법제화가 된 거고 단계적으로 도입이 돼서 한 8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일단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면 5-day work week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work week. 예, 근무하는 주간이 5일인 거예요. 만약에 주 4일 근무제라고 한다면 4-day work week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become the norm.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뭐뭐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그 다음에 since. 뭐 요거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구문이었잖아요.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 5일 근무제가 한국에서 대세가 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요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2: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0: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 5일 근무제니까 work week이 쓰였다면 그때는 work day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the 9 to 6 work 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9 to 6 work day has become the norm in South Korea. 라고 한다면 역시 좋은 표현입니다. 9 to 6 대신에 하루 8시간 근무제가 라고 할 때 The 8-hour work day has become the norm in South Korea. 물론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재밌죠. Debunking a myth라고 되어 있습니다. Debunk란 단어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밝혀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0: 잘못된 통념, 그걸 미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잘못된 통념을 발가벗기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폐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자폐에 걸린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고요, 서구권에서. 정말 많이 그래요. 뭐 소아마비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백신이 자폐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요 두 문장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 물론 opponents of라고 써도 되겠죠. opponents of 뭐 vaccinations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표현을 좀 썼고요. 자폐를 일으킬 수 있다. 주류 과학자, 근거 없다. 이런 표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별도 설명 없이 바로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So many anti-vax campaigners. 그렇습니다. 이때 vax가 vaccination을 얘기하는 약자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nti-vax 이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신문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anti-vax campaigners,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believe, 뭐라고 믿고 있냐면요, that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그렇습니다. 아, 백신이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But blank scientists say, 주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ir claim is blank. 아, 그렇습니다. 두 가지 표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류 과학자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인데 G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류 과학자라고 할 때 mainstream scientist 한 말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mainstream scientist. 우리가 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큰 물을 생각하세요. 주류가 있죠. 본류라고도 하고요. 그게 mainstream이에요. 거기도 조금씩 조금씩 갈라진 지류가 있죠. 그래서 가지 지자를 써서 영어로도 branch stre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o mainstream이라고 하면 주류에 편입되다, 대세가 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ainstream scientis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주장에 근거가 없다? 예, groundless 라는 말 씁니다. ground, 근거가 없는 거죠. 혹은 unfounded라는 말도 씁니다. Something is unfounded, something is groundless라고 하면 근거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Debunking a myth. So many anti-vax campaigners believe that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but mainstream scientists say their claim is groundless.
2: Debunking a myth. So many anti-vax campaigners believe that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but mainstream scientists say their claim is groundless.
0: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정리하시죠?
1: Sibling.
2: Sibling.
1: To be diagnosed with.
2: To be diagnosed with.
1: Overtime.
2: Overtime.
1: To become the norm.
2: To become the norm.
1: Groundless.
2: Groundles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요, 저희들의 기존 이전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국가는 여러 가지 앱을 판매하는 소위 앱 장터라고 하는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을 사용할 때 무조건 두 회사는 각각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소위 인앱 결제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연예인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여배우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 포탈로 인한 과징금 그리고 벌금형을 이번에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20분 동안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Ex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배타성 그리고 독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딴 거 다 안 돼. 우리만 가능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결제에 있어서 자신들만을 허용하는 배타적인 시스템에 이번에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2: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표현은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Exclusivity.
2: Exclusivity.
1: Legislation.
2: Legislation.
1: Commission.
2: Commission.
1: To push back.
2: To push back.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exclusivity라고 하는 독점권이 되겠고요. legis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gislation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법제화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법안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mmission, 수수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 아시다시피 commission을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말입니다. 뭐 이런 표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남은 표현은 to push back. 내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반발하다라고 할 때 역시 많이 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이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한국의 국회에서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하는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요. 자, 일단 외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법안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라고 할 때 쓰는 명사가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뭐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뭐 모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legislation이고요. 또 하나는 bill이란 단어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legislation은 세지 않는다. 반면에 bills, 요거는 가산명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법안은 that would,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법안이 나올 때 항상 이 법안을 설명하죠. 그럴 때 that would, 이게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가 되면 going to effect, 법이 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would이라는 단어는 꼭 써야 되니까 알아주시고요. 가끔 wi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이 글을 쓴 기자가 봤을 땐 이건 통과가 거의 100%다. 그렇기 때문에 will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그게 보면 prevent somebody from이 되겠죠.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require는 의무화하는 거죠. 강제하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거의 30% 정도의 수수료를 먹거든요. 세상에 이 정도 수수료를 먹는 그 결제 시스템은 없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구글 그리고 애플 잘 아시죠? 이 두 회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 OS를 개발하고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0: Daniel.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자, 역시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아, 한국 내에서는 소위 in-app 결제라고 하는 것, in-app 구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커미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역시 the bill.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를 써야 되죠. 이때 a bill을 쓰면 이거 해석이 안 돼야 돼요. 어? 한 가지 법안은 또 이건 뭔데? 소위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사가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죠. 지금처럼 해석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니까요. 혹은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관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덜을 썼다는 얘기는 방금 앞에 언급되었던 두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 덜을 안 쓰면 해석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2: Ban on Apple and Google's payment exclusivity. South Korea is expected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prevent Google and Apple from requiring software developers to use their payment syste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commission on in-app purchases in the country. The companies reportedly are pushing back strongly against the bill.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으로 가겠는데요.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Tax fine, 세금, 좋아요. 이거 아니죠. 이때 fine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hit.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고, 예, 분사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한 여배우가 장마치 4,600만 달러, 한화로는 5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탈세 때문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2: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US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오늘 여기 이 기사에도 몇 가지 단어를 알면 쉬워지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Undeclared income.
2: Undeclared income.
1: Household name.
2: Household name.
0: 첫 번째 표현은 핵심이죠. Tax evasion이라고 하는 탈세라고 할 때 씁니다. Evade taxes라고 하면 그거는 탈세하다, 세금 포탈하다라고 할 때 쓰고요. Tax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Income taxes, 소득세고요. 뭐 inheritance taxes, 상속세죠. 이런 식으로 탈세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Undeclared income. Income은 소득인데 undeclared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신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 탈루 소득이 됩니다. Household name. 누구나 아는 이름이에요. Household라는 얘기가 가게, 가구, 집안이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이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가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household name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군요. Chinese actress Zheng Shua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정황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군요. 정황이라고 하는 중국 여배우가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여기까지 볼까요? be hit with,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세금 같은 거라든가 나쁜 것, 우리가 보통 원치 않는 경우,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과받다라고 할 때 이렇게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때 어라고 하는 것은 fine에 연결되는 거죠. 4,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당연히 나오죠.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For tax evasion, 첫 번째로는 탈세, 세금 포탈이고요. 두 번째로는 an undeclared income,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미신고 소득, 탈루 소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리즈가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촬영하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여러 다방면에서 상당한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IT 기업들,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가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세금 문제를 통한 이제 고삐도 조이고 있는데요. 옛날 판빙빙이 한 6개월 이상 실종된 상태에서 말이 많다가 결국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았죠. 지금도 그 후속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Zhang 30, 30세의 이 여성은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자, 그냥 간단히만 보면 중국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한마디로 무슨 배우라고 할까요? 네, 좋게 보면 국민 배우예요. 그래서 국민 배우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 배우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존중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배우라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Meteor Shower는 이제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요 이름이 있더군요. 대만의 드라마고요. 같이 유성우를 보자라고 한 드라마였는데 요거 2009년 리메이크판에 출연한 이후로 정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2: Chinese actress hit with $46 million tax fine. Chinese actress Zheng Shuang was hit with a $46 million fine for tax evasion and undeclared income between 2019 and 2020 while filming a TV series. Zheng, 30, became a household name in China after starring in the hit 2009 remake of Taiwanese drama Meteor Shower.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to be saddled with. 본문에 직접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be hit with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hit은 이제 두드려 맞는 느낌이라면 saddl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add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말의 안장이에요. 안장을 덮는다는 얘기는 일단 그거 자체도 부담이지만 누군가가 올라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약 3분의 2는 평균 2만 9천 달러의 학자금 융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부채를 짊어지는 것 자체도 부담이고 책임이니까요. 일단 학자금 융자라고 할 때 student loa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student loan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졸업생은 아시다시피 이제 college graduat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saddled with 쓰면 되니까 답은 나와 있죠.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그렇습니다. 미국의 college graduates, 대졸자의 약 3분의 2가 settled with an average of $29,000 blank student loan debt. 예, 평균적으로 2만 9천 달러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예, 요게 어떤 금액일까요? 돈이 나오고 돈을 설명할 때 전치사 무조건 뭐다? 그렇죠. in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뭔데? 평균 2만 9천 달러 짊어지었는데 그게 뭔데? 그게 모기지가 아니고요. 뭐 주택 담보 대출도 아니고 여기서는 in student loan debt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o be settled with.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are settled with an average of $29,000 in student loan debt.
2: About two-thirds of U.S. college graduates are saddled with an average of $29,000 in student loan debt.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wealth tax라고 써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득세가 문제가 됐는데요. 또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세라고 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부자들에게 뭔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다? 이거는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그냥 눈 딱 감고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 표현인데요. 상위 1%에게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 꽤 좀 전이긴 합니다만 Today's Paradigm에서 한번 봤던 표현인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 심화, 상위 1%는 뭐라고 해야 될지, 부유세는 물려야 한다, 동사는 뭘로 써야 될지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뭐 여기 이상 없죠.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부유세라고 하는 것은 a wealth tax라고 하거나 a tax on the rich.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 보통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전 세계의 격차니까 그냥 global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is getting worse라고 해도 되겠고요. is widening을 써도 괜찮죠? is widening. 예,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때 get worse 혹은 wid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calls are growing for somebody to do something. calls are growing. 동사로 쓸 때 to call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를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calls for something are growing인데 for something이 길어지면 뒤로 도치하는 거죠. calls are growing for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요구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누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or governments to blank a wealth tax on the top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 1%에 대해서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죠. 정부의 복수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정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금을 물리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이제는 우리가 빤히 합니다. impose한 단어 많이 쓰죠. 그죠? 세금을 물리다. 부과하다 할 때. impose 말고도 또 많이 쓰는 말이 levy란 단어 쓰고요. 그리고 slap, 요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데 요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mpose a tax, levy a tax, slap a tax 다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봅니다.
1: Wealth tax.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worse, calls are growing for governments to impose a wealth tax on the top 1%.
2: Wealth tax. As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getting.
0: 오늘 봤던 많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Exclusivity.
2: Exclusivity.
1: To push back.
2: To push back.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Undeclared income.
2: Undeclared income.
1: Household name.
2: Household name.
1: To be saddled with.
2: To be saddled with.
1: To impose a wealth tax.
2: To impose a wealth tax.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볼 수 있고요. 모든 자료는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다운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혹시 미성년자들의 게임 셧다운제 기억하시나요? 밤에 특정 시간대는 아예 게임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판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결국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까지 완벽한 철군을 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요. 8월 31일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즐거운 20분인데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이때 minors는 adults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미성년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임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2: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좀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요. 그거 보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ban.
2: To ban.
1: Draconian.
2: Draconian.
1: Ongoing.
2: Ongoing.
1: Crackdown.
2: Crackdown.
0: 첫 번째 단어는 쉬운 단어입니다. To ban. 금지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두 번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종종 나옵니다. Draconian 이란 느낌이에요. 매우 엄격한, 가혹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뭐 도둑질했어? 뭐 그럴 수 있지. 손 자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고 엄격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지속적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Crackdown 조금 긍정적으로 볼땐 단속, 조금 세게 볼땐 탄압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Not a day, a week. 요거 중요하죠. 자, ban somebody. 당연히 from, 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중국이 아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냥 금지한 건 아니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기간이 나와 있는데,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주당 3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라고 되겠군요. So far, 지금까지란 얘기니까요. 이번 조치는 게임 산업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가장 가혹한 규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자, 중국의 미성년자들, 아이들의 경우에는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요거 놓치면 못합니다. 근데 요게 매일도 아니고요.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거 주당 3일, 각각 1시간씩. 그리고 공휴일은 예외로 인정해준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뭐 10대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위 이거 제정신이냐? 뭐 요렇게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부모님들은

0: 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e gaming restrictions. 이번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규제는 말이죠. Part of an ongoing crackdown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의 일환입니다. 뭐를 상대로 한 단속일까요? 당연히 전치사 on, 바로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단속의 일환으로 지금 마련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가 특히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셧다운제까지 가혹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1: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2: China strictly limits online gaming for minors. China has banned children from playing online games for more than 3 hours a week, the most draconian restriction so far on the game industry. Minors in China can only play games between 8 p.m. to 9 p.m. on Fridays, weekends, and on public holidays. The gaming restrictions are part of an ongoing crackdown on technology companies.
0: 두 번째 기사는 America's longest war ends. 그렇습니다. 미국 가장 오래된 최장기 전쟁이 결국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2: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2001.
0: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 기사는 상당히 무거운 기사예요. 어떤 단어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Withdrawal.
2: Withdrawal.
1: Pledge.
2: Pledge.
0: 첫 번째 단어는 withdrawal이라고 하는 철수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영의와 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어딘가부터 철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명사고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Pledge, 약속이라고 하는데 promise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promise는 일반적인 약속이고요. Pledge는 promise in public, 좀 공개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공약이라고 할 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 혹은 철군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탁 임팩트 있게 때려주는데요. Ending America's longest war. 이를 통해서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의 막이 내리게 되었고요.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미군 역사의 한 장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역사는 여러 가지 실패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The final pullout. 이때 pull out이란 말을 몰라도 사실은 더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가 읽을 때 앵커도 알고 듣는 청취자도 알기 때문에 더를 쓴 거라 그랬죠. 정해진 정관사 더. 그리고 final이란 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final이란 얘기는 completed, 마무리되었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withdrawal이란 단어가 pull out이란 단어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다 보면 기사에서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많이 바꿨어요. 그게 영어적인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호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South Korea's President 문재인, President Moon, Mr. Moon 뭐 이렇게 다 바꿔 쓴단 말이죠.

0: 근데 그때마다 문재인 남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스터 문을 소위 문씨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반복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같은 말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에 나왔던 그냥 철군이라고 했으면 철군이라고 하면 되지. 단어가 바뀌었다고 다른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읽는 사람이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라고 혼동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단어가 바뀌어도 우리는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그냥 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철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Fulfilled Joe Biden's Pled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을 완성시킨 경우가 되겠는데요. 당시 공약은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조 바이든이 소위 영원한 전쟁이라고 명명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2001.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forever war.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 9.11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In response to 하고 가끔씩 또 as a result of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달라요. As a result of는 요 뒤에 나온 거에 대한 결과예요. 쉽게 얘기하면 9.11 사태가 발생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9.11 사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땐 as a result of을 쓰죠. 근데 9.11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 결과로 자동으로 전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인에 대한 반작용, 대응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때는 in response to를 써야 된다는 거두 개가 다르다는 것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1: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2: America's longest war ends. The United States has completed it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ending America's longest war and closing a chapter in U.S. military history. The final pullout fulfilled Joe Biden's pledge to end what he called a forever war that began in response to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0: Today's parents, 오늘은 chapt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to close a chapter라고 해서 한 장을 마감하다. 또 반대말은 to open a new chapter. new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보통 쓰기에서 K-pop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다라고 할 때 make history란 말 써도 돼요. make history. 관사 쓰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역사를 다시 쓰답니다만 물론 당연히 쓸수 있고요. 여기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겠죠.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뭐 간단히 여기까지는 우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blank. 연속해서라고 할때 들어가는 단어, 막간을 이용해서 블랭크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이거 몇번 나왔잖아요. 그죠? For 7 weeks in a row라고 하면 연속 7주 동안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정상을 차지하다라고 할때 동사로 탑을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듣고 따라해봅니다.
1: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row.
2: BT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K-pop as its hit song Butter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for 7 weeks in a row.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게이밍 레스트릭션이라고 해서 게임 규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셧다운제,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중국의 새로운 규제에서는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미성년자들은 성인으로 접속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아버지, 엄마, 삼촌 뭐 등등 성인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는 경우인데요.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하다라고 할때 일단 require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이나 제도 등이 뭐뭐를 의무화하다라고 할때 require, 뭐뭐를 허용하는 권리를 얘기할 땐 allow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고요. 성인으로 접속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편법을 쓴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물론 잘 써야 되겠습니다만 편법을 쓰다라고 할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To get around예요. 그 다음에 뭐 the law 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The restrictions, the rules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가면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우회하다, 편법을 쓰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hina's new regulations, 그죠? 중국의 새로운 규제에서는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아, 실명 어렵지 않습니다. real name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실명을 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 취지는 뭘까요?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In a bid, 그 목적이 뭐냐?

0: 라고 할때 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비슷한 말로 in an effort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그렇죠? Get around the rules라는 얘기가 이 규정을 우회하는 겁니다. 피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을 얘기할 때, 그렇죠? by 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by 동명사로 써주면 뭐뭐 함으로써 이 규정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일부 아이들의 경우엔 편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이때 by ing이 방법, how를 얘기한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영어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Using adult blank to log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하는데 adult something 뭐가 들어갈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쓸 거고요. 나라마다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ial security numbers라고 해서 사회보장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뭔가 좀 묶어서 총칭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한데요. credentials라는 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redentials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자격이라고 할까요? 요건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력 위조하다 할때 학력이라는 게 뭐예요? 학업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자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그래서 그때도 to falsify, 이게 바꾸는 거니까 to falsify academic credentials. 이렇게 쓰면 그때는 학력을 위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을 이용해서 로그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to pretend to be adults. 성인인 척함으로써 정도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Gaming restrictions. China's new regulations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by using adult credentials to log in.
2: Gaming restrictions. China's new regulations require gamers to use their real names in a bid to limit playtime for minors, but some children get around the rules by using adult credentials to log in.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표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Draconian.
2: Draconian.
1: Withdrawal.
2: Withdrawal.
1: To open a new chapter.
2: To open a new chapter.
1: In a row.
2: In a row.
1: To get around.
2: To get aroun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클릭하시면 다운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Well, you lost me. 저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힘든 점이 있으면 저랑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운 부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나쁜 거니까 힘든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우리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군이 절이니 하는 좀 낯선 개념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념 잠깐 복습하고 나서 이어지는 문항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개념 복습부터 볼게요.

볼게요. 자, 9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렇지. 일단 핵심 멤버인 핵이 있고요. 핵이 불러들인 알파. 얘네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9가 된다 그랬어요.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말의 덩어리를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이 하나의 절일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불렀어요? 단문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아니다. 절과 절이 하나의 마침표 안에 여러 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어주는 아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접속사다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이 접속사가요. 얘네 둘을 아주 대등하게 이어주는 누구일 때, 등위 접속사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중문이다 라고 불렀어요. 등위 접속사에 누구 있었지? and, or, but. 대표주자 3인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C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에 접속사를 알맞게 한번 넣어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준 접속사가 but and or. 얘네 뭐예요? 그치. 등위 접속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Movie critics. 자, critics라고 하면 이건 비평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 비평가들이요. call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a masterpiece, 걸작이에요. 걸작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럼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절입니다. I was unimpressed. I was impressed. 그러면 깊은 감명을 받은 거고요. unimpressed는 그다지 뭐 감명을 받지 않은 거죠. 저는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얘네 둘의 관계가 어때요? 뭐야, 비평가들은 걸작이라고 불렀고, 나는 별로였고, 그러니까, 그러나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자리에는 but을 넣을 거고요.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죠?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앞뒤로 독립절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문이다 한다고요. 자, 2번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이요. should get vaccinated. 쌤. Get vaccinated은 뭔가요? 제가 BPP가 수동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BPP 수동태인 건 알죠? Get PP도 수동태예요. 그냥 조금 더 역동적으로 동작성이 강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Vaccinated니까 예, 예방접종을 받는 거죠.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보세요. Epidemics. 자,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 could spread,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뭐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꼭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기억해놔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죠, 또? 그래.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or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퍼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쌤,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중문입니다. 맞아요. 자, 3번 봅시다. Kelly started a delivery service. 자, 켈리가 시작했어요. delivery란 단어는 모르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하도 뭐를 집으로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그치? 배달 서비스예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It's become very successful.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이 되었답니다. 쌤, 그냥 지금 얘기가 잘 앞에서 뒤로 흘러가네요. 그렇지. 이럴 땐뭐 쓰겠어요? 접속사 and 쓰면 딱이네. and도 뭐예요? 얘도 등위 접속사죠? 절과 절을 등위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문? 중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Not everyone can be a leader.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요. 될수 있는 건 아니래요. 뭐가? 리더가 될수 있는 건 아니래요. 자, 그다음에 뒤에 보세요. We all, 우리 모두는요. can have, 가질 수 있답니다. 뭐를? an impact. 영향력을 가질 수 있대요. 뭐야? 앞에서는 리더가 될수 없다. 그럼 우리가 되게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 앞뒷 내용이 좀 상반되게 느껴지죠. 이럴 때 어울리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렇지. but이에요. but. 그래서
버디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무슨 문? 중문 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챙겨드릴게요. Not every 이런 거를 문법책에서 뭐 부분부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Everyone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not을 붙이면 뭐야? 빵명이란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리더가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리더가 될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we all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문이란 걸 배웠어요. 오, 얘는 뭐지? 복문이에요, 복문. 오, 쌤. 중문은 알겠는데, 그럼 복문은 뭡니까? 아까 중문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였죠? 얘 A와 B가요, 둘이 아주 대등하게 이어졌잖아요. 뭘로?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근데 복문은 좀 달라요. 복문은 어떠냐면 이 저울이 이렇게 평행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얘네 주어 동사는 완전 자립심 강한 애들이야. 얘네는 딱 이렇게 찍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저를 뭐라고 불렀더라? 이런 저를, 아이고, 너는 참 독립심이 강하구나. 그래서 독립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얘는요, 접속사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녀야 돼요. 이런 거를 좀 고급지게 문법책에서는 접속사가 유도하는 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딱 마침표 찍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얘는 이렇게 못 해요. 어, 뭐야. 얘는요, 이 독립절한테 빌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의존적이니? 의존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죠. 딱 홀로 설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너는 네 삶의 주인이구나. 주절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어때요? 얘한테 빌붙어야만 설수 있죠. 너는 쟤의 종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둘의 상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상위절이라고 부르고 얘를 하위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독립절, 주절, 상위절, 그다음에 뭐 의존절, 종속절, 하위절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아까 전에는 이렇게 대등하게 절과 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종 관계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저울이 기울어졌을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복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의존절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was, 어머, 쌤, 얘 동사고요. 뭐인지 뒤에 나오는 게 보어입니다. 그렇네.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뭐긴 주어죠. 그쵸? 근데 주어 자리에 딱 단어가 하나가 온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갖춰진 뭐가 왔어요? 절이 왔어요. 아이고. 자, 주어의 역할을 하면 그건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 우리 명사절은 의존절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 섹션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어, 그럼 지금 명사절인 의존절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was이 이끌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의존절이에요. was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예, cut으로 해석할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What bothered us most? 우리를 bother니까 뭐 귀찮게 하고 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것은요, was 뭐였어요? Her complete denial. denial가 부정,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녀의 완전한 부인이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of dishonesty. 이게 부정직이죠.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 그녀가 완전히 부인한 거, 그게 우리를 제일로 짜증나게 했다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May. 이게 5월이죠. 5월이요. is입니다. 뭐예요? the best time. 최고의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to 부정사 붙었잖아요. 에이,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어, 꾸며줄 수 있어요. To visit London. 런던에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5월이래요. 왜? Since가 5월이니까요.
쌤, 이래로란 뜻도 있는데 이유를 뜻하기도 하나요? 오, 때문에란 뜻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there are fewer tourists. There are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적은 관광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로 표시한 요 부분은 뭘 나타내요? 이유. 이유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건가? 아닌데. 그럼 부가 정보죠? 부가 정보를 전달하는 걸 우리 무슨 절이라고 불렀어요?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부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의존절입니다. 그럼 잠깐! 얘는요, 얘가 지금 주인인 주절, 그 다음에 뒤에가 의존절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그치, 이런 걸 복문이라고 불렀어요. 독립절과 의존절로 이루어져 있는. 3번이요. Everyone, 모든 사람은요, needs, 필요로 해요.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어마, 얘 뭔지 잘 모르겠어. 관계대명사라는 건 알겠죠. 자, 어쨌거나 괄호를 열어볼게요. Whom, 오, 쌤, whom은 목적격, 아, 그런 거 몰라도 일단 whom이 나오면 를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 사람을 they can depend on, 그들은 의존할 수가 있어요. 의존하다랑 를은 좀 덜 어울리나? on으로 끝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의존절이다.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절 플러스 의존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무슨 문? 복문. 됐어요? 아, 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모든 사람은요, need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누군가? whom they can depend on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 의존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4번. You should take a chance. 당신은요, should take, 취해야만 해요. 뭐를? a chance. 기회를 취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만 한대요.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떨 때 그래야 되냐면 You are given an opportunity. Be given이니까 얘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준 거예요? 아니면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네. An opportunity. 기회를 갖다가 부여받았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때, 이건 뭐지? 아, 쌤, 때, 이거는 시간 정보 아닙니까? 아, 그렇네. 시간 정보는요, 주목부가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럼 부가 정보니까 부사절입니까? 맞아요. 부사절은 어떤 절이라고 배웠지? 의존절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아, 좀 알 것도 같아요. B번 한번 볼게요. B번에는 아예 우리한테 의존절을 알려줬어요. 근데 의존절의 종류를 구별해보랍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You, 여러분은요, should determine. determine이 알아내다 이거거든요. 알아내야 합니다. 뭘? 뭘? 아, 쌤,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는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if로 시작하는 요 파란색 절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 무슨 절이라고 배웠더라? 의존절. 쌤, if는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 뜻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 됐으면 다른 의미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Your sources. source가 출처란 뜻이 있거든요.

인터넷 같은 자료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진짜 학교에서도 보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뭐 무슨 무슨 위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 그게 이제는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검증 능력. 자, 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아이고, 동사가 나왔네. 그럼 앞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얘는 주어구나. 주어 역할은 누가? 명사가. 명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그러면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우리 that은요, 뭐뭐 하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at is at a criminal record. Criminal record? 범죄 기록이니까 전과 기록 정도가 되겠다. 자, 데니스가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Made it difficult.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대요. 뭘? 아이고, 쌤, 얘는 해석도 안 됐고요. 얘가 진짜 목적어네요. 그렇지. 얘가 진짜 목적어고요. 얘는 자리만 채우고 있는 형식상의 목적어입니다. To find a job. 일자리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공부 안 하고 온 친구들은 이 형식상의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이 좀 낯설겠지만 일단 해석만 한번 해봐요. 자, 데니스가 전과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mad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를? To find a job. 일자리 찾는 것을요. 괜찮아요? 3번 갈까? 더 셔츠. 그 셔츠는요. 그리고 나서 에이, 뒤에 동사가 왔네? 그럼 얘는 뭐예요? 아이고 쌤, 얘는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that은 누구예요? 관계대 명사 that. 그래서 얘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의존절이라고 했죠. That Kathy has chosen. Kathy가 선택한 그 셔츠가요. has 뭐를 가지고 있어요? A really colorful floral pattern. Floral이라고 하면 꽃이 이런 뜻이니까 floral pattern이 뭐예요? 꽃무늬네, 꽃무늬. Colorful은 뭐예요? 다채로운, 다양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티가 고른 그 셔츠가요, 정말로 다채로운 꽃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4번 얼른 봅시다. The item will be on sale. 그 품목이 할인이 될 거래요. All weekend니까 주말 내내 할인이 될 거랍니다. 근데 무조건 그래요?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If. 이때 if는 뭐라고 해석됐어요? 아,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됐죠. Supplies last. Supply, 공급인데? 공급이 마지막이다. 아니야, 이때 last는 지속되다란 뜻이에요. 공급이 계속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품목은요, 주말 내내 할인이 될 겁니다. 아, 세일의 조건이 뭐예요? 이 공급이 지속돼야 되는 거. 얘가 지금 조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조건은 뭐예요? 주목부 아닌데. 아, 부가정보네. 그럼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은 무슨 절? 의존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C번 볼게요. 어울리는 애들끼리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내용상 다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는 꼭 먼저 풀어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저랑은 해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볼 겁니다. 자, 1번을 볼게요. The officers, 아, 경찰관들이요. Happen to be in the area. Happen to 부정사를 쓰면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있었대요. 어디에? In the area. 그 지역에 우연히 있었답니다. 왜는 뭐라고 해석했더라?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When they noticed. 자, 그들이 알아차렸대요. Noticed도 되게 재밌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어떤 남자가요? Breaking into an apartment. Break into가 침입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을 적에 그들이 우연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쌤, 뭐뭐 할 때, 이건 시간 정보 아닙니까? 그렇지. 시간 정보는 부가적인 정보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사절이네요. 맞아요. 해석만 다시 한번 할까요? 경찰관들이 그곳에 우연히 있었고요. 그때 그들이 어떤 남자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번 갑시다. The medicine could be useful. 자, 그 약이요. 일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대요? useful. 유용할 수 있대요. as long as 길다. 또 이러지 말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언제 쓸까? 내가 너 만 원 줄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한. 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t doesn't have. 여기서 it은 그 약일 겁니다. 약이 bad side effect. side effect가 부작용이거든요. 나쁜 부작용이 없는 한 유용할 겁니다. 아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주목보 아니잖아요. 부가정보. 그럼 무슨 절? 부사절. 그럼 무슨 절? 의존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갑시다. Has anyone ever told you? 누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tell이란 동사는 되게 재밌잖아요. tell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한테 that you look like Tom Cruise. 당신이 Tom Cruise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쌤 뭐뭐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목적어절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절은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명사절은 의존절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거는 의존절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기분 좋겠다. 탐 크루즈 닮았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근데 이 유가 여자면 어떨까? 저는 가끔 학생들이 하하씨 닮았다고 뭐 일단 그분이 어떻게 떠나서 난 여잔데 자꾸 이렇게 남자 누구 닮았다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진 않던데. 아무튼 자 4번 가볼게요. 4번이 이렇게 됐어요. No scientific study. 자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has proved 입증하지를 못했대요. no가 붙었으니까 뭘? 아이고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 명사절 명사절 의존절 다시 얘기 안 할게요. UFO랑 and aliens, 외계인이죠. UFO와 외계인이 exist,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이어볼까? 그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UFO랑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요. 괜찮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복문에 쓰이는 독립절과 의존절이란 게 어떤 거구나. 의존절에는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등이 있구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나갈까요? 오늘 수강생들이 보내준 추천곡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질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렇대요. 내가 정말 나 혼자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낼 수 있는 힘과 내가 정말 잘 돼서 우리 식구들 다 편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낼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하면서 노래 좀 들어볼까요?

뭐 성공이 별건가요? 막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성공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뒤흔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 그걸 갖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의문문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의문문

대한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다 끝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죠. 의문사, 어떤 게 의문사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이런 게 의문사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먼저 등장을 짜잔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 주어랑 동사랑 자리를 쏙 바꿔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도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생긴다라는 거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사 자리 앞으로 뛰어나오는 애가 아무나 뛰어나오는 건 아니고 엉덩이가 가벼운 애만 폴짝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비동사. 또 예를 들면 누구? 뭐 캔이나 메이나 이런 거 우리 조동사라고 부르죠. 쌤, 그럼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거, 뭐, 예를 들면, love, work, 이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럼 자기가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요.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보내서 도치를 시킵니까? 둘을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로 이렇게 의문문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만 어렵다? 한정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 그랬어요. 한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명사를 한정해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명사 앞에 온다 이거네. 그러면 의문사가 한정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명사 앞에 올수 있어요? 아, 올수 있지. 여러분 중1 때 배웠잖아요. What color do you like?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What이랑 color, 명사 같이 쓰였죠? 아, 쌤, What이랑 명사랑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Which subject do you like?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아이고, 쌤, Which랑 명사랑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What이나 Which는 명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한정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순서는요? 뒤에 똑같이 도치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es, no 의문문도 있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너 어디 가니? 아니요. 너뭐 먹고 싶니? 네. 싸우자는 것 같죠? 예, 의문사로 물어보면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답이 yes, no로 시작되는 걸 yes, no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비동사나 아니면 조동사로 물어봐야지 우리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 의문문. 얘가 조금 복잡한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야,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부가 의문문인데 얘는요, 성격이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어때요? 무조건 반대로만 하죠. 그러면 앞에 긍정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뭐겠어요? 아, 얘는 부정의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앞에가 부정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뒤에 긍정의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주어를 이렇게 써야지 의문문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예를 들어 탐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뒤에 또탐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촌스럽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주어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요? 대명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일단 원칙만 기억하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A번. 빈칸에 적절한 의문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1번. Did you put in these cookies? 이 쿠키에 뭘 넣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거니까 의문사 뭐 쓰실래요? What? 아까 의문문에선 제가 뭐 일어난다 그랬어요? 도치. 동사 주어 도치 됐어요. 근데 쌤, 동사가 put인데요. 얘왜 직접 안 나왔어요? put은 뭐라 그랬지? 비동사예요? 아니. 조동사예요? 아니. 얘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누구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둘을 내보낸다 그랬죠. 자, 이 쿠키에 뭐를 넣었니? 뭐를 넣었길래? To make them taste so good. 이 make는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여기서 them은 뭐예요? These cookies. 이 쿠키들이 taste so good. 맛이 이렇게 좋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 쿠키에 뭘 넣었길래 이 쿠키가 맛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2번 볼게요. Makes the best pizza. 자, 누가 제일로 맛있는 피자를 만듭니까? In this neighborhood. Neighborhood가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을 이야기해요. 이 마을에서 누가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드나요? 누구니까 이거 뭐 쓸까? 의문사 후 쓰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다? 쌤! 무의문문에선 도치가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이거 도치 안 됐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 만들다.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은는 이가니까 주어죠. 근데 원래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의문사가 워낙에 힘이 세잖아요. 얘는 항상 지가 맨 앞에 와야 직성이 풀리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엔 도치를 시킬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Did Edison's mother take him out of school? 자, 에디슨의 어머니께서 take him, 그를 갖다가 어디로? out of school,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갔다니까 왜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학교에서 이렇게 끌어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의문사 자리에 뭐가 와요? why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의문사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얘 왜 이렇게 직접 안 나오고 둘을 내보냈어요? take가 일반 동사거든요. 됐어요? 자, 4번이요. Is your mom coping with her illness? cope with가 대처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 병을 잘 이겨내고 계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병을 잘 견디고 계시니? 어떻게? 아, 그러면 의문사 how를 쓰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사 주어 도치가 됐는데 누가? 비동사는 엉덩이 가볍다 그랬죠. 그래서 지가 직접 나와서 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B번. 자, 이번에는 B의 대답에 적절한 A의 의문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B. Yes, he is. 네, 그래요. 네로 대답한 거 보니까 일단 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그치, 의문사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쌤, 그리고 he is로 대답한 거 보니까 질문이 is he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is he 대신에 Gre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Is Greg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is fall? Greg가요. graduate from, 졸업하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까? 이번 가을에요. Yes, he is. 아, 네, 졸업해요. He's probably going to attend the local college. Be going to가 뭐뭐 할 거야. 예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아마 attend, 출석할 거예요. 즉, 아마 다닐 거예요. 어디에? The local college.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닐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2번 볼게요. 대답을 딱 봤더니 이래요. I wanna go to Israel the most. 저는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요. The most니까 가장 가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겠지. 아, 그럼 여기 의문사 자리에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어디에 해당하는 where라는 말이 오는 게 좋겠어요. Where do you wanna go the most?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where 의문사니까 뒤에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아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하려니까 너무 쉽다. 그죠? 3번. I found the final question the trickiest to solve. 근데 이걸 잘해야지. 여기 의문사 찾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있어요? 오메, 이거 found 찾았다. 아, 물론 찾다란 뜻도 있지만 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the final question, 마지막 문제가 the trickiest, tricky가 까다로운 거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기에? to solve, 풀기에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봤길래 마지막 문제가 제일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랬을까요? 그치? 무슨 문제가 풀기 제일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무슨 문제? 아, 쌤, 일단 문제는 question이고요. 그렇지. 근데 무슨 문제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명사를 한정해 줄 수도 있습니까? 아, 있다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 두 아이가 있었죠. 뭐랑? what이랑 which. 여기서는 뭐 쓰는 게 맞을까요? which. 그렇게 썼어요?
왜요? 차이가 뭔데요? 세상에 있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열어놓고, 너는 어떤 질문을 받고 싶니? 뭐 이럴 때, 그때는 what question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있고, 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which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정해진 문제 세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which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쌤, 의문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잘 썼습니다. 그렇네. 어떤 질문이 생각하셨어요? The trick is to solve. 풀기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4번이요. 'No, there isn't. Thanks.' 아니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일단 아니요로 대답한 거 보면 질문에 뭐는 없어야 되고 의문사는 없어야 되고 'There isn't'로 대답한 거 보면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Is there?' 이렇게 물어봤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뭐 있습니까? 어떤 거요? 아이고, 쌤, 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지. 관계대명사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I can help you with.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예 없습니다. I know. 저 알고 있어요. Exactly what I need. 우리 what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것.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자, C번이요. 부가 의문문으로 문장을 완성해보래요. 사실 부가 의문문을 중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그때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정식으로, 문제로. 그래서 많이 잊어버렸을 테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Ted is going out of town this weekend. Ted가요, go out of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시내를 벗어날 거래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그리고 이제 부가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오, 쌤. 부가 의문문은 청개구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is에 대해서 반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정으로 isn't로 만들까요? 아이고, 생각 잘했어요. 테드가 남자니까요. isn't he?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가 이번 주말에 시내에서 나갈 거예요. isn't he? 맞지? 이렇게. 2번이요. Danny called in sick again. Call in sick이라고 하면 전화해서 저 아파서 못 가요 하는 게 call in sick이거든요. 자, 데니가 아파서 못 간다고 또 전화를 했대요. 그렇지?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쌤, 청개구리니까 부가 의문문은 부정을 만들 겁니다. 그렇네. called의 부정이 뭐가 돼요? 과거니까 didn't call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뭘 반복을 해서 쓸건또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요. 뭐만 뒤로 빼면 돼요? didn't 이렇게 쓰면 되고, Danny가 남성이니까 didn't he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3번이요. You've never seen snow before. Have never PP 이렇게 쓰면 전에 뭐뭐 한 적이 없다,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 너 전에 눈을 본 적이 없지, 그치?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와, 쌤, have never, 그치? You've가 이게 have 줄임말이니까 have never seen 이거 지금 부정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청개구리라고 했으니까 부정어를 뺄까요? 그렇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얘도 뺄까요? 그렇네. 그럼 뭐 남아요? Have 남죠? 그래서 Have you 이렇게 부가 의문문 만드시면 된다고요.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There are a lot of amenities. Amenity라고 하면 편의 시설을 이야기해요. 편의 시설이 아주 많아요. 어디에? In this hotel. 이 호텔에요. 편의 시설이 아주 많답니다. 뭐 있잖아요. 사우나도 있고요. 막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라고 물어보려고요. 아이고, 쌤. There are의 부정형은요. There aren't가 되는 거네요. 그렇네. 근데 부가 의문문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문문은 주어 동사 도치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에 aren't the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막 무슨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아 청개구리가 부가 의문문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의문문의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도치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이번에는 이제 명령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맨 앞에, 영어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주어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너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인 you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치, 뭐뭐 해라고 하는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동사에다가 뭐 s, es, ed 막 이런 거안 붙이고요. 그냥 원형의 형태 그대로 쓰시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완전 만들기 쉽죠. 그러면 나가지 마! 이렇게 부정으로 명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don't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never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명령문에도 부가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나가! 알겠지? 이렇게. 아, 쌤, 그럴 땐 어떻게 만드나요? 앞에 이렇게 긍정으로 명령을 내릴 때예요. 명령문은 참 재밌어요. Will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won't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개다 괜찮아요. 왜 여기 뒤에 부가 의문문 주어 자리에 you를 썼을까? 그치, 애시당초 명령문은 you, 너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생략된 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의 명령문일 때, 나가지 마!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럴 때에는 뒤에 뭐밖에 못 와요? 우리 부가 의문문의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긍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Will you? 이렇게 부가 의문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오, 재밌네. 명령문도 부가 의문문이 붙는구나. 그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do와 명령문이 있답니다. 자, do가 참 하는 일이 많은데 얘가 강조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문 앞에다가 do를 짠 붙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될까?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력하게 뭔가를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중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do를 앞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뭔 말인지. 그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A번. 빈칸에 알맞은 걸 한번 넣어보래요. 자, visit은 방문하는 거고요. feed는 먹이는 거고요. attempt는 시도하는 거고, put down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1번. Never 빈칸 to outrun a tornado. Outrun. out이 붙으며 뭐뭐보다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outrun은 뭘까? 아, 뭐뭐보다 더 빨리 뛰다 이거예요. 그럼 outrun a tornado는 뭐예요? 토네이도보다 더 빨리 뛰려고 그렇게 시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넷 중에서 시도하다가 뭐였습니까? attempt였죠. 아이고, 우리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never 붙이면 이거 무슨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부정의 명령이다 그랬죠? 그래서 토네이도보다 더 빨리 뛰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아예 맞닥뜨리지 않게 잘 피해가야지. 토네이도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내가 더 빨리 도망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잔소리할게요. Outrun이 뭐뭐보다 더 빨리 뛰다라 그랬죠? 그럼 Outlive는 뭘까요? 뭐뭐보다 더 오래 살다. 그쵸? 그 다음에 outdo는 뭘까요? 뭐뭐보다 더 잘하다. out이 붙은 말 이제 얼마든지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 2번 봅시다. Do not 빈칸 the ostriches. ostrich라고 하면 이게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를 뭐 하지 마세요. 아이고, as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They may bite. 이때 they는 타조를 가리키는 거겠네. 타조가 깨물 수도 있기 때문이래요. 아,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feed를 쓰시면 되고요. 이 앞에다가 do not에 붙이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의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랬죠? Do not feed the ostriches. 타조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they may bite. 물 수 있거든요. 3번이요. us again. The next time you are in town. The next time 주어 동사를 쓰면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번에 마을에 오시면요. 저희를 꼭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자, 방문해라 라고 했으니까 visit을 쓰면 되는데 앞에 do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요?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강하게 꼭 좀 저희를 방문해 주십시오. 뭐 요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Everyone, 자, 다들 your pencils. 연필을 내려놓고요. And turn in your test papers. Turn in, 제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지를 제출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Put down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잘 보면 지금 어떻게 생겨있는 구조예요? 아이고, and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출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괜찮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형태이고 부정의 명령문을 할 때에는 do not 아니면 never 이런 말을 앞에 붙이면 되고 조금 더 정중하게 명령을 하고 싶다 그러면 do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된다. 요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문항들 풀어볼 거니까 중요한 내용만 잊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의 긍정주문 확인하고 가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10분만 더 하자. 자, 10분만 더 하자. 이게 무슨 긍정주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약간 잔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거 사실 잔소리이기도 합니다. 잔소리에 탈을 쓴 긍정주문이랄까? 자, 10분만 더 하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자기주도 학습의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문이에요. 선생님은 순 공부 시간 체크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 순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책상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정말 연필, 샤프 들고 내 손 움직이며 내 머리 열심히 써가며 공부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한 그 시간이요. 그 순 공부 시간을 체크를 하시는데 오늘 딱 3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은 10분만 더 하는 겁니다. 딱 10분만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분씩만 더 해가다 보면 일주일이면 대략 1시간 정도가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내가 4시간을 했을 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5시간까지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정말 확보할 수 있는 순 공부 시간이 5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5시간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하루 10분씩만 더 순 공부 시간을 더해가시고 그게 최대로 얼마가 나올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있습니다. 나랑 내 친구의 순 공부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순 공부 시간을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앨범 같은 데 기록으로 남기셔도 좋고, SNS 같은 거에 나름의 기록, 로그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떤 단체 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서로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해도 좋죠. 나만의 어떤 동기를 줄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주문이 10분만 더 하자라는 주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이 10분만 더 하자의 긍정 주문을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오늘 시간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챕터 3 들어가는데, 이 3강이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챕터 1, 2, 3라고 해서 계속 12문제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자, 3강. 역시나 어려웠어요. 아마 문제 풀면서 시간도 평소보다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 와,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에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아셨죠? 문제 풀어 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빈칸 문제 되겠습니다. 교재는 30쪽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빈칸 보입니다. 그럼 내가 찾아 하는 빈칸이 무엇인가를 딱 잡고 갈수 있으니까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어떤 증거가 있냐면, low self-esteem people to self-esteem.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다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빈칸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린 누구를 주인공으로 둬야 될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두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 이 동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동사와 짝꿍이지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두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가? 얘를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봤더니, 뭐 했을 때이두 사람이 examined, 조사를 한 겁니다. 뭐 연구자들이 되겠지요. 그치? 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subject라고 하는 건 실험 대상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평가를 해요.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합니다. 뭐에? An set of adjective니까 어떤 형용사의 세트가 있어. 그 형용사의 세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형용사 세트라고 하는 것은 were either A or B 나왔습니다. A 또는 B란 뜻이죠. 그치? 뭐 하거나, 일관되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형용사의 세트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형용사만 쫙 만들어서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부정적인 형용사만 쫙 모아가지고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했을 때. 그러했을 때. Subject with low self-esteem. 자, 바로 누가 나왔니? 우리가 아까 주인공으로 딱 설정해 놨었던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치? 좋아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은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 먼저 한번 살핍시다. Not only 나오고 뒤에 but 나오는 걸로 봐서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니? 이 사람들이 그 실험에서 연구에서 뭘 했니? 를 갖다가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요 문장이 빈칸에 해당하는 직접적 단서가 될 터인데, 우리 얘를 읽어보고 왔겠지만 딱 읽었을 때, 아, 옳다구나 하고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직접적인 단서는 맞지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예 당연히 이 문제의 출제자라면 여기에서 단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더 읽으면서 더 직접적인 단서를 잡도록 유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단서가 맞기는 맞지만 확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더 쉽고 더 직접적인 단서의 도움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 사람들 뭘 했냐면 gave ratings.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덜 긍정적이거나 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뭘 했다고요? 덜 긍정적이거나 더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했구나. 내용 한개더 하고 갈까요? 그치?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덜 긍정적이거나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더하기 한 내용 더 붙습니다. 자, 그리고 뭘 했냐면은 Their ratings with each set exhibited more individual scatter or greater variance 라고 하면서 자, 조금 어려워졌어요, 표현이. 자, 각 세트. 아까 긍정적인 형용사 세트가 있고 부정적인 형용사 세트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글쎄, 각 세트 내에서의 그들의 평가가 exhibited 보여주었는데 more individual scatter or greater variance.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catter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주석 단어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겠죠. 더 큰 variance, 분산입니다. 분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펼쳐진 정도죠. 흩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었던 scatter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해설지에 보면은 산포도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흩어진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개별적인 산포도, 다시 말해서 더 큰 분산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막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각각의 형용사 세트 내에서도 그들의 평가가 막 흩어져 있었구나. 좋습니다. 내용 하나 추가할게요. 더 큰 분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도. 각 세트 내에서 평가가 흩어진 정도, 그 정도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내용이 확 와닿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더 직접적인 단서, 더 쉬운 표현에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이러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자, 뒤에를 봤더니 이번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아니라 High Self-Esteem Subject라고 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 비교? 나올 거구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이에요. 이 대상자들은 strongly and consistently, 강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뭘 했습니까? 자, 지금 부사의 쓰임 중요합니다. 뭐 했어요? endorse, 인정하는 거죠. 즉, 자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긍정적인 형용사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는 거부했어요? 부정적인 형용사는 거부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형용사들을 보았을 때, 저랑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평가를 했다고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일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며. 그럼 우리 지금 이 지문의 주인공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은 이와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겠지, 그치? 맞습니까? 뒤를 봤더니요.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케이, 비교하고 있구나. 자, 이 비교의 쓰임까지 잘 잡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they did not strongly and consistently endorse the negative adjectives and reject the positive adjectives. 자, 어떤 표현 나왔습니까? 지금 강하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형용사를 받아들인다든지 긍정적인 형용사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 그치? 확연하게 대조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야.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형용사?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해당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형용사? 아, 저한테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일관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강하고 일관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라고. 그쵸? 좋습니다. 강하게, 일관적으로 뭔가 평가를 딱 내린 것은 아니구나가 된 거예요. 그쵸? 좋아요. 조금 더 직접적인 쉬운 표현 등장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강하고 일관되게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rather라고 해서 뒤집는 표현에 등장합니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rather 오히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에 not이라고 해서 부정 표현 등장했었지. 자, 이 부정 표현을 뒤집어서 동그라미로 가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뭘 했냐면 너무 중요하겠다. 그치? 뭘 했냐면 more intermediate ratings,
더 중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간의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more variable ratings, 더 가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유형의 형용사, 긍정적인 형용사, 부정적인 형용사 두 세트에서 모두 더 중간 평가, 더 가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더 중간의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애매한 거지, 그치?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애매한 평가를 내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더 가변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강하고 일관되게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중간적인 평가, 즉, 애매한 평가. 거기에 더해서 more variable ratings, 가변적인, 즉 들쭉날쭉한. 애매하고 들쭉날쭉한 평가를 내린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고요. 그치? 비교에 해당하는, 그리고 rather 이후에 뒤집는 표현으로 더 직접적인 단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러 갈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러 갑니다. 자, therefore 따라서 결론 이끄는 표현이지요. It appears that, 뭐처럼 보이냐면, 낮은,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differ, 다르다는 거죠. 자, 다르긴 다른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치? 뭐에서뿐만 아니라, in the average positivity of their self-views, self-views는 자기관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평가입니다. 자, 자기평가에 있어서 평균적인 긍정성의 측면에서도 달랐어요. 그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했었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but also, 어디에서도 또한 달랐냐면, in the extent to which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정도라고 해석하죠. 자, 뭐뭐 하는 정도라고 해석합니다. 뭐 하는 정도에서도 달랐냐면, their self-views are evaluated consistent with one another. 어떻게 갑니까? 뭐 하는 정도? 그들의 자기관이 evaluatively 평가에 있어서 서로서로 consistent, 일관적인 정도. 일치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일관된 자기평가를 한 것에 비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한 거죠. 그치? 그 일관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구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문장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설정했던 주인공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강하고 일관되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들쭉날쭉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가봅시다. 1번 갑니다. Inherently sensitive, 본질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네요.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석에 민감합니까? 지금 해석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쵸? 2번 갑니다. So, relatively stable,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역학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래. 뭔가 대인관계 역학에서의 변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고 움직이는 힘,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 대인관계 이런 거 아니고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3번 갈게요. Let's evaluate if consistent. 평가에 있어서 덜 일관적이랍니다. 뭐할 때? 자기 기술, 자기 묘사를 할 때, 즉,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할때 일관적이지 않았지, 그치? 애매하면서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 결과값을 보여주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4번 갈게요. 지속적으로 다듬어진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자기 인식이 발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쵸? 5번 갈게요. 의존을 하는데 어디에만 의존을 하냐면, 동료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validation, 인정이거든? 인정에만 의존을 한대. 지금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수인트 정리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직접적인 단서가 등장하긴 했으나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출제자는 거기에서 절대 단서를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읽으면서 쉬운 표현의 도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서 쉬운 표현의 도움 받아주고요. 뒷부분에서 사용한 전개 방식이 비교 대조였습니다. 자, 비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더라? In contrast라고 뒤집으면서. 이어서 오히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rather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두 표현의 쓰임도 잘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술에서 자신에 대해 일관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중간적이고 가변적인 즉 애매하고 들쭉날쭉한 평가를 내리는 등 평가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졌다. 정리하자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술에서 평가적으로 덜 일관적 (less consistent) 단어의 쓰임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요청을 한 거예요. 1점부터 10점까지 자기 평가를 하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은 완전 완전 그렇다 해당하는 점수라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 긍정적인 형용사 세트에서는 성실한, 뭐 자신감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러한 형용사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형용사 세트에서는 게으른, 무능한, 무책임한 이러한 형용사들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10점, 10점, 9점, 여기에서는 1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그치? 더 긍정적이면서 일관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던 것인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한 2점, 요거는 한 5점, 아, 얘는 1점, 뭔가? 일관적이지 않으면서 들쭉날쭉해요. 그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있어서도, 아, 게으른 거한 8점? 무능한 거한 5점? 무책임한 거 10점? 하면서 여기에서도 들쭉날쭉한 평가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평균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긴 했으나, 일관성과 뭔가 강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약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희미한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시까지 잘 챙겨가시고. 좋아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빈칸이고요. 자, 요 지문을 읽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알고 넘어갔어야 하는 필수 수능 어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있는 literat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해력을 가진이란 뜻이에요. 그치? 자,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쓸줄 안다라는 뜻인데, 그거 잘 알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The power and value of being literate in a literate society. 자, 봅시다. 문해력을 가진 사회에서 문해력을 갖는 것의 힘과 가치는 are played out이라고 하는 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난답니다. 매일매일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해력을 갖는 것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에 관한 글이라고? 문해력. 그리고 이 문해력을 갖는 것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먼저 첫 문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Many individuals,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whole societies, 전체 사회는요, make considerable sacrifices, 상당한 희생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Become literate.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justice는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와 동시에라고 하면서 앞선 내용과 비교하는 정도로 해석을 가져가 주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take it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아, 공부하기 싫어, 책 읽기 싫어, 이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학교까지 거의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한권한 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Societies. 사회는 사회인데, that do not practice literate behavior. 이렇게 괄호 묶이죠. 그치? 실천하지 않는답니다. 문해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문해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는이라고 하면서 지금 부정어 잘 챙겨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문해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라고. 자, 그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겠니? 뒤에 쭉 묘사된 내용 덩어리는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그쵸?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근데 뒷부분을 봤더니요. 지금 내용 덩어리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보자면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내용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쓰인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휘 자체의 난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용 덩어리가 나열되어 있어. 이 사회를 묘사해주는 내용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쉬운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딱 잡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다 열심히 해석하려고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내가 아는 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다행인 거는 첫 번째 squalid라고 하는 형용사가 주석 단어로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주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squalid. 지저분한 사회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만한 단어 뭐가 있을까? 마지막 요 단어 어떠합니까? harsh. 가혹한이란 뜻이지. 아하, 가혹하구나. 요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다고요. 그치? 다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문해력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문해력, 구체적으로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묘사 내용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단어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치?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지저분하면서 harsh, 가혹한 사회라고요. 그쵸? 나머지 덩어리들도 한번 해석 가져가 봅시다. Undernourished-minded body라고 하는 것은 nourish가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under가 붙었으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된 거지. 즉, 마음과 몸, 심신이 피폐한 겁니다. 심신이 피폐하기도 하고요. repressive verb는 억압하는 거야.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기도 한답니다.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기도 하고요. brutal,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가혹한 거지, 그치? 아, 이게 가혹한 거. 이건 잔인한 거. 잔인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뭐겠니?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못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치?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다, 못 읽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저분하고 심신이 피폐하고 인권을 억압하면서 잔인하고 가혹한 사회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이 문장 잘 잡으셨으면 빈칸에 대한 단서까지 한 번에 잡은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Present day examples. 오늘날의 예시는요, are easy to list, 열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this has always been the case, 이것은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자면, 오늘날의 예시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하, 이어지는 문장. 자,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2세기도 더 전에 말한 것처럼 the mass of every people 여기에서 잠깐 mass는 다수란 뜻이죠. 그리고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 오지 않습니까? 근데 people이 왔어요. 이때 people에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입니다. 민족. 민족이라고 해석될 때는 단수 취급이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must be 뭐 해야 된다고 barbarous 야만적일 수밖에 없다고. 야만적일 수밖에 없다고. 어느 곳에서 there is no printing. printing은 인쇄술이잖아요. 여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쇄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쇄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표현,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 그치? 아하, 그러니까 인쇄술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문해적 행동, 그러한 행동이 실천되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must be barbarous. 뭐할 수밖에 없어? barbarous? 야만적일 수밖에 없어. 또다시 부정적인 형용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야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까요? 야만적일 수밖에 없구나. 봅시다. 우리는 인정을 한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야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요.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자, 그것들은 훨씬 더 prevalent, 만연합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더 널리 퍼져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회? 인쇄술이 없는 사회, 다시 말해서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의 야만성이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출제에 좀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빈칸이 들어간 문장 있죠? 그 문장과 동일한 내용 구조의 문장을 찾으면 굉장히 직접적인 단서가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보라고요. 이 야만성이라고 하는 게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야만적인 거고, 그 사회가 잔인하고 가혹하고 지저분한 것일 테니, 그 사회는 어떤 사회다? 문외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그치? 문해력이 있어야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되겠어요. 첫 번째, 뭐가 따라옵니까? power, 권력, 힘입니다. 어떤 특권 집단에 속하는 힘도 따라올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the freedom, 자유지요. 그 힘에서 파생되는 자유도 따라올 것입니다. 아하, 결국엔 문해력이 있어야지만 삶의 질도 보장되고요. 특권 집단에 소속되는 힘도 가질 수 있고 힘에서 파생되는 자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문해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다, 쓸수 있다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마지막. 프레드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군분투를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As a slave, 노예로서 뭐 하기 위해서?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즉, 문해력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리바스, 이걸 가장 잘 표현을 한답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Once you learn to read, 읽는 법을 일단 배운다면 you'll be forever free.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즉, 문해력을 가져야지만 나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구나. 계속 같은 얘기, 마지막 부분은 부연 설명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 내려가셨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예측 잘 해주셨어요. 뭐 들어간다고? 문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쵸? 1번 갑니다. Literacy rate, 문해율이 remain constant,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지금 문해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야지, 그치? 이런 문해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않아야죠, 그쵸? 2번 갑니다. 도덕적 가치가 무시된다고? 도덕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었고요. 3번.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다고?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4번 갑니다. literal behavior, 문해적 행동이 absent, 부재한 곳이지, 그치? 다시. 문해적 행동이 부재한 곳, 그러한 곳에서 이 야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할 것이다.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회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요? 안정성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 아니었지요, 그치? 답은 4번,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서 쓰인트는 뭐였습니까? 우리 빈칸 문제의 전형적인 구조 하나 살펴봤습니다. 단서를 추론함에 있어서 빈칸 문장과 동일한 내용 구조의 문장을 찾는다. 그 문장을 찾으면 빈칸에 대한 엄청나게 직접적인 단서를 잡을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갈게요. 문해력이 없는 사회는 문해력이 있는 사회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야만성이 모든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문해력 있는 행동이 부재한 곳에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literal behavior is absent. absent. 부재한이란 뜻이죠. 그치? 얘들,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글을 읽고 쓸줄 몰라요. 그러면 단순하게 학교의 공지사항도 읽지 못할 것이고. 뭔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신청 양식을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뭔가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든지 정보를 모으고 비교를 한다든지 나의 자유를 쟁취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한 문해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3번 가는데 3번은 지문의 길이가 꽤 됐습니다. 그쵸? 선택지의 길이도 길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길긴 길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꽉 잡아야 되는 정보가 막 압축되어 있었는가, 요건 아니거든요. 강약 조절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서 아무리 길더라도 시간은 일정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의 풀이 시간이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갑니다. Culturally shared views of the self.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에 대한 관점, 자기관은 have been suggested 빈칸? 빈칸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기관인데,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관을 살펴주면 될것 같아요. 그치? 여기에서 문화적으로 공유되었다가 무슨 소리인가? 우리 뒤에 나오는 전개 방식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in Western cultures라고 해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러하고 뒷부분 다시 한번 보자면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in Eastern cultures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를 비교하고 있죠. 그치? 이것이 문화적으로 공유되었다라고 표현된 거라고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뭐 찾아줍니까?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관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는데 이것이 뭐라고 제한되어 왔는가 여기에 집중해주면 되겠다고요. 첫 번째 서구 문화권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구 문화권에서는요. 개인들이 장려된답니다. 뭐 하도록? 발견하도록, 뭐를 발견하도록? internal attributes니까 내적인 속성이죠. 아하, 예를 들어서 욕구라든지 개인의 목표라든지 이런 내적인 속성을 발견하도록 장려가 된다라고 해요. 그쵸? and therefore, 그리고 따라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면은 내용이 뻗어나가는 부분. 뻗어나가는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들은 아마 기대를 받을 거랍니다. 뭐 하도록 focus your attention,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떤 사건, 그러한 욕구라든지 목표와 관련된 사건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기대를 받을 것이랍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또 내용이 뻗어나가고 있죠, 지금. 쭉쭉 내용의 뻗어나감을 잘 끌고 나가야 된다고. 그 결과 그들의 집중은 maybe focus. 그들의 주의는 그치? 그들의 주의는 maybe focus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서구 문화에서의 자기관은 어떠하지요? 서구 문화에서의 자기관은 욕구라든지 개인의 목표와 같은 내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거야, 그치? 내적인 속성을 발견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뻗어나갔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의는 어디에 집중된다고요? 그러한 욕구라든지 목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주의가 집중이 된다고요. 뭔가 내적인 거, 내적인 욕구, 목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주의가 집중이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this cognitive style, 이러한 인지적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is anchored in이라고 해서 be anchored in이라고 하는 거 뭐뭐에 단단한 기반을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에 단단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냐면 in lieu of는 주석 단어로 좋습니다.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래요. 상황 대신에 a focal object, focal object 초점 대상이지. 그들이 초점을 맞춘 대상. 이 초점 대상에 단단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인지적 스타일은 뭐라고 불리냐면, analytic, 분석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의를 어떤 내적인 속성, 욕구라든지 목표 같은 것에 딱 집중을 시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점 대상에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분석적이다라고 우리는 부른다고요. 내용의 뻗어나감 잘 느끼셨으면 먼저 정리하고 갑니다. 자, 지금 서구 문화권을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기관을 가지고 있죠? 내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거, 욕구, 목표, 이러한 자기관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주의를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킨다고요? 상황 대신에 초점 대상. 초점 대상에 주의를 집중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지적인 스타일을 갖다가 분석적이다라고 부른답니다. 자,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서구 문화권만 살폈을 때에는 지금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를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비교의 전개 방식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뒤집습니다. In Eastern cultures, 동양 문화에서는 뒤집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양 문화에서는 자, 뭐 살핍니까? 어떠한 자기관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는가? 요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자,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 개인들이요. are more attuned to 더 맞춰져 있습니다. be attuned to라고 하는 거 뭐뭐에 맞춰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봤더니 언제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사회 관계에 맞춰져 있구나. 그리고 as a consequence, 뭐 나왔습니까? 내용의 뻗어나감.

그 결과. 자, 사회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결과. 자, 이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데, attend, 주의를 집중하는 거잖아. 그치? 더 폭넓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기대되어 왔습니다. 초점 대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surrounding context, 주변 상황에도 주의를 집중하도록 기대되어 왔다고요. 그치?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그 대상과 그 상황. 대상과 상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된다고요. 지금 앞선 서구 문화권과 확연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지 방식은 뭐라고 불려왔냐면 holistic, 총체적이다라고 불려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구 말고 이번엔 동양 문화권이에요. 얘네들은 이 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회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을 어디에다 합니까? 초점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거기에 더해서 이 대상과 상황 간의 관계. 여기에 주의를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방식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체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확연한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이제 빈칸에 가까워진 거 맞아요. 자, these predictions, 이러한 예측은요, have been borne out이라고 해서 표현이 조금 어렵죠. 얘는 원래 형태가 이렇게 생겼지, bear out.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입증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러한 예측은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럼 뒤에 뭐 나옵니까? For example, 예시 나오는데, 한 연구, 실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는 무엇을 입증하는 실험이겠어? 예를 입증하는 실험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아까 이야기했던 강약 조절이요. 그치? 굉장히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된다고요. 지문이 길어요. 뒤에 나오는 예시 덩어리까지 신중하게 꼼꼼히 읽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택지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선택지 분석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앞에서 잡았던 내용이 맞는가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 즈음에서 우리 빈칸 자리에,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관. 내용의 뻗어나감을 살폈을 때 뭐가 달랐니? 주의 집중이 달랐지, 그치? 서구 문화권에서는 초점 대상에 주의를 집중을 시켰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황과 관계에 주의를 집중을 시켰지, 그치? 아, 이게 주의 집중 방식의 차이로 이어졌구나. 이 내용 한번 예측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시되었답니다. 뭐가 제시되었냐면, 만화형으로 제작된 빈얏이라고 하는 건 짤막한 장면입니다. Underwater는 수중이니까 어떤 물 속에 짤막한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가지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subsequently는 나중에 그 후에란 뜻이니까 요청을 받은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도록 요청을 받은 거죠. 그들이 보았던 것을. 그럼 뭘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이겠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의를 집중했는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이겠지요, 그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은 유럽계 미국인, 서구 문화권의 사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니까 동양 문화권의 사람 등장합니다. 주의 방식이 달랐는지,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식이 달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봅시다. 유럽계 미국인들은요. Be mor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뜻이니까 recalling 기억해내는 거죠. 뭐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았습니까? Focal object. 초점 대상이요. 그 대상을 기억해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Whereas, 반면에, 동양 문화권의 일본인들은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까? Refer to. 그 일컫는 거죠. 지칭을 하는 거죠. Contextual information, 상황적인 정보. 거기에 더해서 초점 대상 간의 relationships, 관계를 일컬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일본인들 어떠했다고요? 상황적인 정보? 그 다음에 대상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언급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잡았던 내용이 이어진 예시에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셨으면 됐겠고요.

다시 한번 빈칸 갑니다.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기관이 어떠하다고 제안되어 왔다고? 주의 집중 방식에도 차이를 이끄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고, 그치? 요 내용 찾아 선택지 분석 갑니다. 1번 보셔요. 자, 디스톨트는 왜곡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인지적 해석을 왜곡한다고요? 지금 해석을 왜곡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쵸? 2번 갈게요. Address는 다루는 겁니다. 세대에 걸쳐 지속된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어떤 문제를 다룬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3번 갑니다. Have profound influences?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뭐에? Basic attention processes. 자, 드디어 등장. Attention. 기본적인 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으니까. 내적 속성에 집중하는 자기관은 초점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하였고, 사회 관계에 집중하는 자기관은 상황과 관계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주의 집중 과정에 영향을 미쳤구나.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고급 인지 기능에, 지금 인지 기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아니었죠. 5번 갈게요. 자, 촉발한답니다.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을 하는데, 사회적인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촉발을 한다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 아니었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냐면, 내용의 뻗어나감. 즉, 내용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더 뻗어나갔는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잡는 과정이었죠.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는 내용의 뻗어나감을 살피는데, 자, 이 내용의 뻗어나감에 대한 단서가 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단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결과에 해당하는 as a result도 있었고, 이어서 마찬가지, 그 결과에 해당하는 as a consequence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이 들어간 내용 덩어리를 내가 단서로서, 정답의 근거로서 잡았는가, 이거 잘 살펴주시고, 지문의 길이가 길었던 만큼 강약 조절의 연습도 잘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특히나 마지막에 그 예시 부분, 예시 덩어리는 굉장히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가 확인 정도만 해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정의 갑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초점 대상에 대한 분석적 주의 집중을 하고, 동양 문화에서는 초점 대상 간의 관계와 상황적 정보도 고려하는 총체적 주의 집중을 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아관은 기본적인 주의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되어 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뒤에 나온 그 실험에서 서양 문화권의 사람은 자, 무엇이 기억나나요? 라고 했을 때, 파란색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형형색색의 사무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돌도 있었고, 물은 굉장히 잔잔했어요. 그리고 파란색 물고기랑 노란색 물고기가 같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 상황과 관계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는 뭐 그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4번 빈칸으로 넘어가는데, 4번 빈칸은 할만했습니다. 지문이 좀 쭉쭉쭉 읽혔죠. 그치? 이렇게 좀 수월한 빈칸 문제 나오면은 시간 관리. 그 빈칸 네 문제 안에서 어쨌든 나는 시간을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수월한 빈칸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아껴가야겠다. 이러한 전략까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When a patient, 한 환자가 choose to buy, 구매하기를 선택할 때, 그나 그녀는 becomes a part of demand. 무엇의 일부가 됩니까? Demand. 수요의 일부가 됩니다. 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구매하기로 선택을 했대. 그러니까 돈 주고 실제로 샀다고요. 그랬더니 그것은 수요가 되었구나. 좋습니다. 네, 이어서 wanting to buy, 구매를 원합니다. 약물, 성형수술, artificial hip, 인공고관절 등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기를 원하지만 not doing so,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구매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주어 덩어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leaves, 남겨둡니다. That potential patient, 그 잠재적인 환자를 갖다가 무엇으로 남겨두게 되냐면 invisible, 보이지 않는 part of latent demand, 잠재 수요의 일부로 남겨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아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수요는 수요인데 다른 종류의 수요가 나왔거든. 어떤 수요? 잠재 수요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잠재 수요는 앞서 등장한 수요랑 어떠한 차이점이? 구매하지는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잠재하는 수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빈칸 문장 등장했습니다. That extra demand, 그러한 추가적인 수요는 will be revealed, 드러날 것인데, 빈칸하는 정보까지. 여기에서 그러한 추가적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앞선 잠재 수요일 거야. 이 잠재 수요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화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수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잠재 수요가 언제 진짜 수요가 될수 있는가? 요 정보를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신다면 이거는 잠재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재 수요가 언제 진짜 수요가 되는가, 이 언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뒤에 나오는 내용 덩어리들을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쑥쑥쑥 잘 읽힙니다. 그쵸? 자, 예시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인공신장의 예시가 등장할 것인데, 여기서 단서를 어떻게 빠르게 잡아나가는지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The development of an artificial heart, 인공심장의 개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만약 각 심장의 비용이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100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 그치? 100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they would only be used, 그 인공심장은 오로지 사용이 될 것인데, it matters of life and death, 생사가 걸린 문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만 사용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즉, 수요가 많이 없는 거지. 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가볼게요. A further development, 만약에 추가적인 개발이 reduce the cost of artificial hearts, 인공심장의 비용, 가격을 갖다가 낮추는데 하나당 10만 달러로 낮춘다면 more people would get them,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공심장을 구매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된 거니? 구매를 원했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그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로서 드러나게 된 거지, 그치? 우리가 아까 찾고 있던 정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가 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은 무엇이었지요? 그 조건은 지금 가격이 낮아진 거. 지금 1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맞을 거는 같은데 뒤에서도 쭉쭉쭉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artificial hearts, 그 인공심장은요, will still be used, 여전히 사용이 될 것인데 only for people with serious illnesses,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될 것인데 그러나 They might be implanted. Implant는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은 이식이 될 수 있을 거랍니다. 훨씬 전에. 그 사람의 타고난 심장이 gave out은 멈추는 거거든. 멈추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그 전에 미리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뒤에서 맞는지만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the cost of making artificial heart, 인공심장을 제작하는 것의 비용이 drop, 또 떨어집니다. 이번엔 1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what would be readily available?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공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더라. 인공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수요가 된 거죠. 그치? 진짜 수요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인데 뭐였습니까? 비용이 떨어졌어. 이번엔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요. 그쵸? 우리의 추측이 맞는 것 같거든?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consider.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만약에 인공심장의 가격이 10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10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could be easily implanted. 쉽게 이식될 수 있는데 그냥 병원 진료를 15분 동안만 보면은 쉽게 이식까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하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입니다. Who had never been ill,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were just worried,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걱정만 많은 불안한 사람들이 might have new hearts implanted, 이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더니 글쎄 이러한 사람들마저 인공심장을 이용하게 된 거지, 그치? 마찬가지?
지금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측한 거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쵸? 아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로서 드러나게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좋습니다. 그럼 선택지 분석 가면 되겠지요. 1번 갈게요. If the price goes low enough. 만약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어때? 1번부터 바로 답 나왔지.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그 추가적인 수요, 잠재 수요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가시화, 눈에 보이게 될 거라고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Once consumer incomes rise. 일단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소비자의 소득 증가가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죠. 3번 갈게요. When society deems it necessary, deem은 여기다 라는 뜻이니까 사회가 그것을 필수적이라고 여길 때 사회가 그거를 필수적이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죠. 그치? 4번 갈게요. When the rules are applied correctly,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될 때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5번 갈게요. 만약 인공장기가 becomes risk-free. risk-free는 위험 요소가 없는 거니까 안전한 거지. 인공장기가 안전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단서 잡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은데, 이 단서는 어떻게 잡았었지요? 예시의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예시 속에서 계속 paraphrase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셔요? 자, 잠재 수요가 진짜 수요가 되는 그 내용이요. 더 많은 사람이 인공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내용, 이 paraphrase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잘 잡아낼 수가 있었거든. 정리 갑니다.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수요자는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잠재 수요가 되지만, 인공심장의 비용이 10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지는 예에서 볼수 있듯이, 뭐할수 있게 되면 가격 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if the price goes low enough, 그러한 추가 수요, 그 잠재 수요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인공심장의 예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이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진짜 비쌌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감히 살수 없을 정도? 저거를 누가 쓰고 다니려나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요. 지원금도 붙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너무 사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이 잠재 수요의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떨어지면서, 아, 나도 전기차 진짜로 사야겠다. 실제 구매 선택까지 보이는 수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한 내용으로 쉽게 예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빈칸 문제,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셨고요. 7강 함께 하셨습니다. 10분만 더 하자. 이거 오늘부터 딱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잔소리 같은 긍정주문. 여러분들을 자기주도 학습의 신호로 만들어줄 수 있는 10분만 더 하는 긍정주문을 오늘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자, 쓰인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 기분, 느낌만으로도 여러분 10분 더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니까 꼭 실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3강의 어려운 질문들은 사실 나머지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으시고 문제 꼭 살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몸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3: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4: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3: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영역에서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실전 모의고사 2회 쓰기 영역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네 문제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회에서 네, 역시나 네 가지의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어떠셨나요? 자, 이 네 개의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렵게 느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잘 받을 수 있겠는데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꾸준하게 우리가 연습해 가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들도 잘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1번, 52번 이번의 글을, 시험은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는 문제입니다. 자, 51번을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모양인 것 같지요? 핸드폰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메시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우야, 오늘 수진이 생일 파티에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기억 빈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미안한데 혹시 생일 파티에 가기 전에 우리 회사에 잠깐 니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대신 수진이한테 생일 선물을 좀 전해줘. 회사 앞에 도착해서 연락하면 내가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맥락에 맞게 빈칸, 기억과 니은에 답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글의 유형. 유형은 핸드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반말체 형태로, 그 다음 구어체, 친근한 구어체의 형태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우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말체 형태로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나 대신 수진이한테 생일 선물을 좀 전해줘, 내가 나갈게 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뒤에 나오는 서술체의 형식을 좀 갖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진이 생일 파티에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뭐 조금 늦거나 아니면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모임의 불참석 이유와 그 요청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못하게 됐어, 그 다음에 못 갈 것 같아, 못 가게 됐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에 일이 생겨서 참석, 우리가 보통 어떤 파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게 됐어. 못갈것 같아. 못 가게 됐어. 이러한 것들은 다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늦을 것 같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미안한데 혹시 생일 파티에 가기 전에 우리 회사에 잠깐 여러분 뭔가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물어보는 형식의 물음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잠깐 들르다, 그다음에 오다 어떤가요? 네, 괜찮죠? 그래서 나 대신 수진이한테 생일 선물을 좀 전해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회사 앞에 도착해서 연락을 하면 내가 앞으로 나갈게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잠깐 와줘, 들러줘라는 표현. 보통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들르다라고 하는 동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들를 수 있어? 이렇게 물음표의 형태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형태로 써야 합니다. 들를 수 있어? 와줄 수 있어? 와줄 수 있을까? 의 형태의 의문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쓴다면 답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던 나뭇잎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이 변화는,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것들도 있죠. 나무가 뭐뭐 하기 위해 잎을 바꾸는 것이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약해지면 나무는 잎에 있던 영양분을 줄기로 보내기 시작한다. 자, 그 결과 잎의 니은 다른 색이 보이면서 단풍이 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단풍 알고 있죠? 가을에 이 나뭇잎 색깔이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뭐 빨갛게 노랗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단풍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단풍잎은 결국 모두 떨어지는데 나무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분을 유지해 겨울을 보낸다. 여러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아, 한국은 특히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던 나뭇잎이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약해지면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계절 변화에 따른 나무의 생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단풍이 왜 들고 낙엽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뭐뭐하기 위해 잎을 바꾸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변화, 빨간색이고 노란색으로 나뭇잎이 변하는 변화는 나무가 뭐뭐하기 위해, 여러분 뒤에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약해지고 겨울을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겨울이 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다. 라는 표현 쓰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자, 생존하기 위해 앞에서 단풍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무가 이런 방법으로 영양분을 유지해서 생존하는 겨울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존하기 위한 것도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잎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그 결과 잎에 뭐뭐 다른 색이 보이면서 단풍이 드는 것이다. 여러분, 단풍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초록색이 사라지고. 자, 여러분, 그 결과 잎이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자, 다른 색을 보이면서 단풍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사라지고 혹은 초록색은 뭐 녹색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녹색이 사라지고라는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던 나뭇잎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변화는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잎을 바꾸는 것이고, 자, 그다음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약해지면 나무는 잎에 있던 영양분을 줄기로 보내고 그 결과 잎의 초록색이 사라지고 다른 색이 보이면서 단풍이 드는 것이다. 자, 이 단풍잎은 결국 모두 떨어지는데 나무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분을 유지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겨울을 보낸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시간을 조금 남으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지, 우리가 문법은 제대로 썼는지, 어색한 어휘는 없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53번 문제는 원고지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이 제목, 인공지능 활용 분야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떠한 정보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된 정보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중요하게 나와 있는 수치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연도별로 혹은 일반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 어떠한 인식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에서, 이 자료들에서 이렇게 조사 기관이 있는 경우, 통계청이라고 해서 조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뭐 표와 자료에 따르면, 그림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뭐 이런 것들로 쓰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의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 변화라고 해서 2018년과 2024년에 제조업, 그리고 의료, 그다음 교육, 그다음 예술 콘텐츠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도움이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묻고 있는데, 자, 의료 및 건강관리 37%, 그다음에 교육에서 활용이 된다면 26%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 19%, 예술 및 창작 11%, 기타가 7%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별 AI 활용 기대 분야에서는 10대와 20대가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고요. 30대에서 40대는 의료 및 건강관리. 50대 이상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AI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연령대별로도 이 기대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활용 분야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인식조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연령대별로 AI 활용 기대의 변화로 서술해 가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인공지능 활용 분야의 변화를 보시면, 자, 2018년, 2024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AI 활용 분야의 변화 흐름을 요약해 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것이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였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인공지능 활용 분야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그다음 2018년에 A를 가장 많이 쓴 분야는 제조업이었지만, 제조업이었다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제조업이었지만 2024년에는 의료
교육?

예술 문화가 많아졌다. 자, 28년과 24년. 여러분, 24년에는 의료나 교육이나 예술 콘텐츠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비율이, 활용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가장 많이 쓴 분야가 제조업이었지만 24년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인 인식 조사입니다. 자, AI가 가장 도움이 될 분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AI 활용 기대 분야에서는 의료나 그다음 교육, 생활 편의, 예술, 기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쓰시면 되겠죠? 자, AI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의료 및 건강 관리가 37%로 여러분 뭔가요? 1위를 차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뭐 차지하다. 그다음에 1위로 나타났다라는 표현 쓸 수가 있죠. 그다음 교육과 생활 편의가 각각 26%, 그다음에 19%로 그 뒤를 이었다. 자, 모두 쓰게 되면 아마 글자 수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부 정보들을 모두 쓸 경우에 분량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지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원고지 밖을 벗어나서 쓰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지키기 위해서 한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좀 써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자료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 AI 활용 기대 분야라고 해서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연령대별 AI 활용 분야로 10대, 20대는 교육 분야, 그다음 30대, 40대는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 50대 이상은 일상생활 편의 분야에 AI가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로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흐름에 맞게 쓴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원고지 작성법에 의해서 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글을 쓸 때에 요 앞에 있는 한 칸은 비워두고 들여쓰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한 칸에 쓴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침표를 찍거나 혹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요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모범 답안으로 그냥 제시가 된 것을 계속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내가 이 처음엔 어떻게 써야 되고 중간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을 쓸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써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냥 한번 교재에다가 써보는 것도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54번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은 사회적인 이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질문을 나의 생각을 곁들여서 쓰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라는 것이 종합서 유형 16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전략들로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쓰는 개요 쓰기가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량에 맞게.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600자에서 700자입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자, 600자에서 700자 사이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산업,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경기 침체, 사회 기반 시설 부족 등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도시화가 되면서 지역의 인구들이 다 어디로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한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야? 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이제 나의 생각으로 내 의견을 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속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서론 정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던진 조건 1, 그다음에 2를 묶어서 본론 정도에 쓸수 있겠고, 마지막 해결 방안과 나의 생각을 결론 부분에 작성한다라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 본론, 결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쓸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서론은 도시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서론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본론에서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질문했던 내용들을 한두 가지 정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원인 분석을 앞에 좀 써주고,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뒤에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선생님이 좀 힌트를 드리자면,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이나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교육,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 우리 원인도 좀 제시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급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저거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려운 단어, 수준 높은 단어들을 써서 원고지 작성을 하신다면,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산업 집중, 그다음에 인프라, 수도권 편중,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행정 서비스의 격차,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는,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방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 그다음 고령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또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주거난, 그러니까 주거가 부족한 그런 것을 주거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환경오염 등의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해서 나의 생각과 함께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거예요. 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들, 일을 하는 청년층들이 지방으로 갈수 있어서 그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들은 거주 여건을,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만들고 하는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을 분권화해서 이런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세 가지의 형태로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야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 지역 불균형 원인에 대한 거 쓰고, 그다음 지역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써줘야 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결론 부분을 마무리 지은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모범적인, 가장 좋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시화란이라고 해서 산업과 인구수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먼저 해본 문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무엇이란 무엇이다. 자, 현대사회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와 산업,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자, 그 결과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기반,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현황에 대해서 앞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활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원인도 분석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제시를 할 거고, 또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텐데, 이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여기에서 한번더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에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이다.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이는 지방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 자,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계속 지속이 되면, 지방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공동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자, 반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 생기는 것, 인구 과밀로 인해서 주거난,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뒤에다가 좀 써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자, 또한 이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하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 근무나 지역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질 높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러한 정책이 실천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론과 본론, 결론에서 썼던 내용들, 선생님이 문장을 좀 만들면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못 썼는가,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더 썼는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0: 실전 모의고사 2회에 나와 있는 쓰기 네 문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읽기 영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문항이지만 읽기는 뒤에 갈수록 더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4강 읽기 실전 모의고사 2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문법 표현들을 같이 보는 시간들인데, 확인해 보는 시간들인데요. 자, 1번, 한국어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뭐 하려면 잘하다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잘하려고 한국어를 잘하길래 한국어를 잘하고서 네, 어떤 답을 넣어야지만 매끄럽게 잘,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려면 사실 정답은 1번, 뭐뭐, 으려면이라는 문법을 넣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자, 잘하려면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으려고, 잘하려고에 대한 문법은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법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잘하길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잘하고서라고 하는 뭐뭐 고서라고는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끝난 뒤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보니 시험이 여러분 시작될 뻔했다. 시작된 모양이다. 시작되는 척하다. 그리고 시작되기 나름이다.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보면 교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보니, 자, 시험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서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추측해 보니까, 시험이 시작될 모양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곧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법 같이 정리해 볼까요? 시작될 뻔했다.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날 뻔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을 뻔했다라고 하는 문법 아주 자주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렇게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작된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추측을 했는데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시작된 모양이다.

모양이다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뭐뭐 시작되는 척했다. 여러분,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일부러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되기 나름이다. 어떤 결과가 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3번입니다. 3번은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법을 찾는 것인데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뭐는 바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뭐는 탓에 라는 문법 자주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우리가 표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친 탓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뭐 한 탓에 라고 할때 뒷부분에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놓치나 마나 결과가 뻔하다는 의미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놓친 대신에 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다는, 대신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놓치기 무섭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에 다른 일이 바로 이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고마울 뿐이다, 고마울 셈이다, 고마울 리가 없다, 고마운 줄 모르다가 답안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보면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여러분 어떤가요? 굉장히 고맙겠죠. 그래서 항상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고마울 따름이다는 고마울 뭐뭐을 뿐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고마울 뿐이다. 이거는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의미로 감정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고맙다,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마운 셈이다. 계산이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고요. 고마울 리가 없다, 을리가 없다 같은 경우에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마운 줄 모르다,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2번, 3번, 4번은 비슷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쉬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화제 고르기 유형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특히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푸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더 시간을 확보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신선함을 더 오래, 그다음 공간은 더 넓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재료의 신선함을 지켜줍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런 두줄 정도에서 우리가 핵심어가 되는 것들, 아주 주요한 키워드들을 보면서 그 키워드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료의 신선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운동화도 어렵고 노트북도 어렵고 에어컨도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도 광고 문구인데요. 자, 여러분, 졸업식, 생일, 특별한 날에 당신의 마음을 향기로 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 네, 어떤 졸업식, 생일, 특별한 날에 우리가 뭔가 선물을 전달해야 될 텐데요. 그때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느냐로 본다면 여러분 식당 조금 힘들겠죠. 그다음에 서점, 네, 책도 힘들 것입니다. 공원 당연히 힘들죠. 자, 그래서 정답은 꽃. 꽃을 당신의 마음을 꽃향기로 전하세요라는 것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 보시면은요. 아, 우리가 공익 광고의 문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지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번더 사용하세요. 그다음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하나요? 네, 환경을 바로 짝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환경 보호가 있기는 한데요. 자, 여러분, 지구를 위해 한번더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작은 실천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안전 운전은 조금 힘들겠죠? 그다음 시간 절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건강 관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경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지구는 환경과 같이 나오는 문제인데 다른 선택지들을 보니까 다른 선택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답이어서 4번 환경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언제 오세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엽니다라는 시간에 대한 안내일 때에 보통 우리가 뭐 예약 문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품 소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안전 규칙은 더 여기 있는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8번에는 1번 이용 안내. 뭐 어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 주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기휴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0번 문제는 우리가 글 또는 그래프 내용 보면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문제에서는 제목을 일단 좀 보면서 제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다음 기간, 장소, 방법, 또 기타 나오는 어떤 조건을 든 내용들이 세부 정보들이 바꿔서 선택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인주체육관 사물함 신청 안내입니다. 체육관에서 사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신청 안내 문구를 준 것인데요. 자,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7일입니다. 그럼 볼까요? 사물함은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기간은 5월 7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5월 초, 보통 우리가 맨 마지막 정도 뭐 5월 30일, 28일, 31일, 뭐이 정도 되면 5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1일부터 7일까지면 한 5월 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2번. 보증금은 열쇠를 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증금은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요. 사물함 사용 후에 열쇠를 반납은 뭔가요?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열쇠를 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은 보증금을 안 내도 된다? 아니죠. 여러분, 선착순으로

신청해도 보증금은 만 원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사물함을 사용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이렇게 선착순으로 방문, 직접 와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제목을 일단 봐야겠지요. 대학생들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할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과 2025년 연도를 비교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SNS, 동영상 보기, 모바일 쇼핑, 게임,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나요? 자, 2025년에 좀 많이 하는 것들 보면 SNS, 그다음에 동영상 보기, 모바일 쇼핑, 또 게임은 같지요. 그다음에 통화는 훨씬 더 우리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정확해야지만 이 선택지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아니지요. 2025년에 더 증가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통화하는 시간은 2025년에 더 증가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동영상을 보는 시간은 2020년과 2025년이 같다? 여러분, 같은가요? 아니죠.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 4번. 모바일 쇼핑 시간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모바일 쇼핑 2020년에는 20분 정도였는데, 25분이 넘었는데, 모바일 쇼핑이 2025년에는 한 75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자, 11번. 이 내용을 보고 역시나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인주시는 다음 달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자, 최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 기존에는 일부 지역만 야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민들의 늦은 시간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번 선택지 보시면 인주시는 야간 버스 노선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네, 인주시는 다음 달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시민들은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뭐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다는 그냥 시민들이 일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인주시에는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기존에는 일부 지역만 야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번이 왜 오답인가 볼까요? 이번 정책으로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죠. 시는 이번 정책이 시민들의 늦은 시간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을 또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올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와 다를 남겼더니 여러분 볼까요? 가, 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꿀벌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어떤 그 꿀벌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답원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꿀벌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뭐뭐 하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오기는 힘들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그렇다면 가번이 제일 먼저 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나번이 올지 다번이 올지 같이 좀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번을 읽고 다번을 읽었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요. 왜?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꿀벌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번이 오는 것보다는 다번이 오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나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이유로 꿀벌이 줄어들면 농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꿀벌이 줄어들면 농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번, 그 다음에 다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받아서 농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라번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3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이제 설명문 같은 내용들이 나왔다면, 14번 문제에서는 어떤 좀 서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 나가 등장하고 그 주인공이 시간 순서대로 겪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정답을 찾았던 것처럼, 자, 그래서 보이고요. 하지만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나라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가와 나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마음, 처음, 어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첫 문장으로 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정답이 되기 어렵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나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결심했어요. 나 직장 옮겨야지. 자, 그러면 나번을 우리가 첫 번째 순서로 한다면, 자,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가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 그럼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답원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선택이 나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에 나 다로 접근하는 것은 이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나가라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맞는지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야겠지요. 자, 나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자, 처음에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 그럴 수 있지요. 자, 불안한 마음이 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점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을 계속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선택이 직장을 옮기기로 한 선택인 것이죠. 나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리가 순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6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데요. 역시나 문맥을 파악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유형 1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들 좀 빠르게 답을 찾기 위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자, 빈칸의 앞뒤 문장의 내용,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휴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땡땡땡 생각한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만 부지런하다고 여기며 쉼은 낭비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 놓기 위해서 확 이런 별표 같은 것들을 좀 치셔도 좋고요.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반대되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삶의 목적이라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만 부지런하다고 여기며, 쉼은 낭비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래서 이런 부지런하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쉬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 문제들을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빠르게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들을 다 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선생님의 강의를 보기 전에 문제를 좀 확인하시면서 풀어오시면 풀이 과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미리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내가 직접 전하기에 조금 쑥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스틴 비버가 부른 Sorry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가사가 모두 미안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문장, 아주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한 번 더 읽어보죠.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자, 여기서 어떻게 저스틴 비버는 그 본인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let you down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동사 let의 활용을 해보는 시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let은 일반적인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사역동사가 되려면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down은 동사 원형은 아니거든요. 그냥 let을 활용한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구나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공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let someone down 이 하나의 표현이 되고요. 약간 의외죠? 실망시키다, 그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down 이란 단어가 당연히 밑으로 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콩글리시 같으면서도 콩글리시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down 이라는 게 형용사로 찾아보면요, 기운 없는, 의기소침한 이란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Let someone down이 그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기운 없게, 그런 기분이 들게끔 허락하다, 놔두다,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실망시키다 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이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요거 정말 외우기 좋죠. Please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This time, 이번에. 라는 의미로 이제 맥락을 보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켜 오다가 자, 이번만큼은 나를 좀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는 맥락에서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문장. 이게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옵니다. 주인공이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가 됐든 누군가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번에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하고서는 주인공이 잘 해내서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런 영화. 잠깐 몇 문장 만에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한 번 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She'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거죠. Because, 왜냐면요. I let her down.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let me down, let her down, let you down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실생활에서 막힘없이 쓸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다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게 그 저스틴 비버의 Sorry라는 내용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가사거든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I let you down.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를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 실망시킨 거 알아. 요렇게 사과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Is it too late? 너무 늦었나요? 뭐 하기에? To say. 내가 말하기에. 뭘 말하는 거예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Now.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사과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그냥 가서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답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몰라 그냥 다 미안해 이러면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또 그거 갖다 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 보면 내가 너를 실망시킨 거 알아. I know that I let you down.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었니?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과의 방법이구나. 아 이게 그냥 팝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만 하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문장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할 때 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망할 거다. 뭐 선생님이 실망을 당하는 건가? 그럼 뭐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영어 문장, 영어 영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걸요. 그래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선생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뒤에 부분을 살짝 바꿔보면 오늘의 let someone down 표현을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팁이에요. 자, 해서 만약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안 적혀 있어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if you로 시작합니다. If 그리고 만약에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If you don't pass the test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뭐뭐 할 거야. You will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에요. Let your teacher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f you don't pass the test, you will let your teacher down.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봤고요. 우리나라 말 자체를 살짝 영어스럽게 한번 바꾼 게 포인트였죠? 이 문장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 축구 경기에서 누가, 철수가 페널티 킥을 얻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골을 못 넣었어. 팀 전체가 실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면은 그럼 이게 또 수동태인가? 어려워요. 조금 수정해서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그는 팀 전체를 실망시켰어요라고 바꿔주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때니까 when으로 시작하죠. 때. 그리고는 그가 이제 못 넣은 거잖아요. 그가 놓친 거예요. He missed the goal. When he missed the goal. 그가 골을 놓쳤을 때, 그는 이제 실망시킨 거죠. He let the whole team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he missed the goal, he let the whole team dow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뭔가 사과를 할 때 무조건 I'm sorry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문장 활용해서 사과의 그 미안한 마음 제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자세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셔도 되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happens happens. What happens happens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straighten your legs, that's okay. Whatever happens happens. 그렇게 얘기했어요.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손 밖에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무슨 표현이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What if they're bad? What happens, happens. That's out of your hands. You're right. You're so right. Let it go. Breathe.
0: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 nervous. 지금 너무 긴장이 됐대요. About the test results. Test results 하면은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됐어 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꿀팁. Test results 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검진 결과도 test resu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What if they're bad?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What happens, happens. 여기에 오늘의 표현 딱 나옵니다.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That's out of your hands. 네 손 밖에 있어. 좀 직역 그대로이죠? That's out of your hands.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so right. 정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it go. 그냥 털어버려. Breathe. 숨 좀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at the heck? Why is my balance so low? Man,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Oh yeah, I am screwed.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What doesn't, doesn't.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What the heck? 이럽니다.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1: Why is my balance so low?
0: 왜 이렇게 낮아? Balance, 잔액이에요, 잔액. 그래서 내 통장에 잔액이 왜 이렇게 낮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Man, yeah.
1: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0: 네가 이번 주말만 해도 한 파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Oh yeah, 맞다. I am screwed. 나 완전 망했어. 나 완전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crewed.
0: 그랬더니 친구가, You'll save up again. Save up. 다시 저금하다. 뭐 다시 이렇게 착착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1: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원래 쌓이는 건 쌓이고 What doesn't, doesn't.
0: 안 쌓이는 건 안 쌓이고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넣어도 What happens, happens. What piles up, piles up. 이렇게 껴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2: Yay, we did the happy baby pose. I was so happy to do that with you guys. All right, so next time we will be doing some ab work. Are you ready for that? I'm ready. Okay.
0: 오늘 우리 해피 베이비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대에서 쫙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복근 운동 조금씩 시작해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영어 표현은 what happens happens 이렇게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Whatever happens happen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괜찮아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2: I will be missing you so much, okay?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루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Shall w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It's hunting. 사냥을 보여주길 원한 모양이에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atches the prey. 먹이를 잡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0: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사냥은요,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거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Reuben catches the prey. 루벤이요, 먹이를 잡습니다. Okay.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그럼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놓쳤던 부분, 또는 잘못 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눈으로 빨리빨리 기능어 찾아보세요. Of, who, to.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People 하지 마시고 people 앞에는 p 던지시고 들이마시면서 뿔 하시면 돼요. People.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끝발음 하실 때 selves 하지 마시고 themselves. 에! 이 부분에 강조해 주셔서 v 발음만 입술 잡아주시면 돼요. selves. selves. themselves.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 listening 1.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Be a copycat. Okay, Google listening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드세요.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3.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One more time.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간단합니다. Catches the prey. Catches 보다는 cat. 이 부분에 강세 꽝 주시고 catches the prey 더는 정관사 기능어죠. 요건 짧고 약하게 훅 하시면 돼요. Go go listening 1. Catches the prey. Okay, go go listening 2. Catches the prey. Go go listening 3. Catches the prey.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Reuben catches the prey. One more time. Reuben catches the pre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2.
3: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익히실 수 있었겠죠? 비교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class should continue. 수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Blan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빈칸에 on the way back.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미죠.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Reuben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It's hunting. 사냥이네요. Hunting blank people of Uros 이어지는데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죠. Be familiar. 여기선 to가 쓰였어요. Be familiar with도 쓰이는데 여기선 to가 쓰여서 be familiar, 뭐뭐에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hunting, 사냥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People of Uros라고 했으니까 우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자신들 스스로가 제공을 해야 돼요. 즉,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There's blank on the boat. 자, 배 위에 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attention, 긴장감을 말하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배 위에 긴장감이 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uben catches the blank 했는데 자, Reuben은 잡아요. 뭘 잡아요? Prey. 이 먹이를 잡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pray, P-R-E-Y 이것과 이거 기도하다 pray 철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고 소리는 같아요. 여러분 구분해서 또 함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의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a shot.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4: 이렇게 구멍을 내서

0: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1: Reuben 또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다 들리셨나요? 잘 들리지 못했다면 아시죠?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히 들리게 됩니다. 아셨죠? 발음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Remember versus recall. Remember versus reca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emember 그리고 reca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ember. 사전에서 기억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스펠링은 re 이지만 발음은 ri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remember 이렇게 힘 주실 필요 없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Remember. 네, 두 번째 딱 중간에 mem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Remember, very good. Okay, remember. 이전에 사실을 생각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Remember, okay?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기억할 때 이런 거를 remember라고 합니다. So, remember is a word most often used when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bring back from the past into your memor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at you said. Do you remember her name? Remember, 기억나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나는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아, 기억난다. I remember where we parked.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I remember where we parked. 따라해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member what you said.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원어민들은 여기 what you said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what you 이렇게 ch 발음으로 연결시켜줘요. I remember what you said. 난 너가 한 말을 기억해. Okay?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해.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너 그녀의 이름 기억하니? 네,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나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remember her name?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her name?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다음 단어를 넘어갈게요. Recall. Okay. 자, recall. 이거는 기억해내다 혹은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recall, remember 하고 비슷하게 여기 recall 이렇게 힘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에, 가벼운 I로 recall. Recall. 이거는 콜 아닙니다. 입술로 오 이렇게 나면 안 되고 c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Recall. Recall. Recall. Very good. Okay. Recall. Recall은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릴 때 혹은 사실을 기억해내려고 뭔가 노력할 때 recall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recall means to remember something, but it does take a little bit more effort than just remember.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y to recall what happene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her name. Recall.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Re가 아니고요. Recall. Recall. Very go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디테일을 필요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왜 경찰들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할 때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이렇게 witness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Okay? Try to recall what happened.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 속에 노력을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근데 좀 노력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감이 있어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여기서도 제가 연결했죠? 츄 발음으로 what you said.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네, 여기서는 충분히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도 괜찮아요. 근데 느낌은 좀 더 기억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her name. 나는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recall her nam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recall her name. I can't recall her name.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Remember. 이거는 기억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거 다 remember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ecall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뭔가 조금 더 노력을 주면서 기억을 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Okay? 그래서 remember, reca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Good job! Al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음주운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표현들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정리를 잘 했고, 오늘은 사고 쪽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다 라는 그런 콜로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accident라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뭐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get into an accident. 콜로케이션이란 건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 조합으로 쓰는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영어가 늘어요. 특히 회화 쪽은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양쪽에 강세 주시고 요거 한 세네 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오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입에 붙여야 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뒤쪽에서 이렇게 박는 게 있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일반 사고 관련된 용어들인데 우리는 추돌, 충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collis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후방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rear and collision. 쌤, 이게 뭡니까? rear가 뭐예요? 자, 후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바로 운전석 정면에 있는 그 미러를 우리는 백미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백미러라고 안 하고요. 백미러는 뒤쪽에 있는 거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rear view mirror라고 해요. rear, 뒤쪽을 view, 후방을 보게 해주는 거울. rear view mirror, 정면에 있는 거울은 양쪽은 side mirr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ear end, 뒤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죠. 후방 추돌을 이렇게 부릅니다. rear end collision. 들어보세요.
1: rear end collision. rear end collision.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면 충돌 어떻게 할까요? 팡! 이거. 자, 요거는, 차의 앞을 뭐, 후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후드를 잘 안 쓰고요. 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별거 다닌 단어들인데 이렇게 합쳐 쓴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도 한자가 어렵거든요. 후방, 정면, 추돌, 충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말들인데 모국어니까 한국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가 우리 좀 자연스럽게 배워서 쉽는데 그들한테는 어렵듯이 우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두 개 붙여가지고 단어들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자, 정면 충돌 뭐라 부른다고요? head on collision. 이번 기회에 저랑 요 두 단어는 외워 줄게요. 들어보세요.
1: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더 쉽게 사고를 낼 수 있죠. 그럼 당연하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단은 뭐 운전 자체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ers가 사고를 get into an accident 할 수 있다. 더 쉽게 이 부분만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간단합니다.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조동사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can get into 하면 안 되고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비교급엔 강세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0: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상해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많이 신문기사라든가 이제 보도 내용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나 보니까 get someone killed. 조금 이제 직설적이긴 한데 그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you can get someone killed. 사망사고를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killed. get someone killed.
0: get someone killed. ED를 붙여줘야 돼요. 자,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사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있어요.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은 가져가는 겁니다. claim. 이게 claim이에요. the lives. 생명을 앗아가다.

0: 아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콜로케이션이 한국말에 도 있듯이 영어에는 claim the lives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고 조합해서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Clai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Good. 상해사고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You can hurt someone 해도 되지만 you can get someone hurt.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즉 상해사고를 낼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0: 여기엔 ED를 안 붙여요. You can get someone hurted.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get someone hurt. 이건 관용적으로 get someone killed.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여기에 사람을 주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어를 잡을 수도 있죠.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0: 자, 선량한 시민, 선량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nocent.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그렇죠?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0: 피해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Victim이라고 하죠. Victim. 들어보셨죠? 그거는? Become a victim. 피해자가 되다.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이렇게도 자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표현도 들어볼게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become victims.
0: 자 이렇게 이제 인사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대물파손 같은 그런 사고들도 있으시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Damage를 동사로 써도 돼요.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차량이면 damage other cars 해서 2중, 3중, 4중 막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파손하다. 들어보세요.
1: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0: 좋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영어로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아까 그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일반화되는 문장이니까. 주어를 innocent people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종종 된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된다는 얘기죠. often은 되는 경우가 많다.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잠시만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자,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다. 어떤 콜로케이션이었죠? Get into an accident.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Okay?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 자, 동사 기억나시죠? Claim.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볼게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Last but not least,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그죠? Become a victim. 물론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해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문장을 들어보세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해요?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Are you sure? 하고 나서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확실해요? 라고 확실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질문으로 우리가 썼던 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너 확신해? 너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Are you sur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about을 넣어서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에서 그 확신하는 것에다가 무엇자리를 넣어가지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하면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Are you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인데 결과를 되게 뭘로 얘기를 하죠? 숫자 같은 결과는 바로 resul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야? 그 결과, 이 결과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이거? 이 결과 이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날짜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날짜 그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날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date라고 얘기를 하고 요일을 day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Are you sure about the d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날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날짜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그렇죠. 바로 time으로 얘기를 하니까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주소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주소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쵸. 바로 address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주소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이번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double check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되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무엇? 해서 그 무엇에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명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약간 변형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응용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는 거를,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단 확신 안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not sure. 여러분이 확신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쵸, 바로 I am not sure 하고 나서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쵸, 바로 I am not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저 그거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꾸로는 그쵸? I am sure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소가 확실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그거 맞는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바로요, Don't be sure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영어에선 입버릇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be so su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처럼 그 주소가 맞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요,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으로 그거 너무 확신하지 마. 한 번 더 확인해봐. 한 번 더 점검해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쵸? Are you sure?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쵸? I am sure, I am not sur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요, 확신하는 것들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보존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계속해서 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I'm back with my hat, a new hat. It has its special name. 이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hat이긴 하지만 Frank Sinatra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Fedora, F-E-D-O-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는 옆으로 빼더라. 그래서 Fedor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무엇에서든 여러분 재미를 찾는 방법 나름대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오늘도 출발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함께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슬쩍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발끈했지? 그럼 발끈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겠다가 요리법인 거고 발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재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패턴은 많이 쓰이니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I still don't know.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Still don't know. Why? 이게 연결되는 구조죠. 자, 무엇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습 더 할 겁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한번 딱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어가 네 번 나오고요. 왜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뭐 그녀, 그, 그들, 네. 그러니까 너란 얘기겠죠. 떠나다, 전화했다, 사과했다, 싫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여자가 왜 떠났지, 나를? 나를 왜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간단하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뒤에다가 me만 쓰면 나를 두고 떠나간 거고요. Why she left m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왜 전화를 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닌데.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I still don't know why you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싫어하는 거니까 hate him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싫어하는 거죠. hated him 해서 hated까지 가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your turn time 준비되어 있으시죠?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Your turn. 그렇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가버린 거죠. 자, 그가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들이 왜 사과를 했지? 이상한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자,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y apologized.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를 미워했었는지, 싫어했었는지, 나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똑같이 understand 써도 되지만 I still don't know why. Your turn? 맞습니다. 자,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you hated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더 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more. 그녀가 나한테 왜 발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끈하다만 신경 안 쓰시면 90% 이상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Still don't know why she 하고 나오겠죠. 예. snapped가 뭐냐면요. snap이 여러분 원래는 이거잖아. 빰, 빰, 빰, 빰, 빠람. 이게 그래서 snap your fingers. 이게 손가락 딱딱 하는 거 snap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snapshot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도 snap이라고 하죠. 그렇죠? It snapped.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다. The branch snapped. 그래서 누가 하고 화를 갑자기 발끈내는 것을 snappe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to가 아니고요. 지정해서 대상. 그래서 그때는 at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at me에서 at은요. 여러분 요 질문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숫자 앞에 주로 at이 쓰여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숫자 뭐 at age 6. at 25.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뭐 그다음에 다 속도, 전화번호, 주소 다 at이 쓰이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at night, 밤에라고 할 때는요. at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질문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in the morning 말고도요. in the evening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네, during the night 이런 표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3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at morn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고요. at night은 뭐냐면 밤에는 물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in the evening처럼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in. 그렇지 않고 대비돼서 쓰이는 경우에는 at night. 아시겠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더라.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이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why she got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밤늦게 저 전화를 했었지.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called me예요. 그럼 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At night. 기억나시죠, 여러분? At night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왜 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나한테, 그러면 to me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me까지. So apologize to m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you know what to do. Just one sentence is enough for your happiness.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녀가 왜 나한테 발끈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냥 울컥했던 거지 뭐. 자, 그러면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그죠? 딱 이렇게 발끈한 거죠. 했더니 야, 그냥 감정에 휩싸인 거라고. 격정적이었을 뿐이야.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이란 단어가 감정이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I'm sorry, I'm getting emotiona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you know, repeat this program and practice more,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stay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All right, thanks a lot.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Basic 분야어 시작해매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est friend, Gina Kim.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티리카카 호수에 대략 몇 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0: Well, did you catch them? Good! 대략 40여 개 정도의 섬들이 있다고.

0: 하죠. 괜찮으셨겠죠? Well done.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erishing this time. Cherishing. 이게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예요. 뭘요?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 De-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뜻합니다. E라는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가 아닌 D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Shall we?
1: Today's listening point.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0: 네, 귀에 쏙쏙해지 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는 네 티티카카호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품고 있는 아마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lding을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즉 품고 있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우리 이런 소리를 캐치하면서 의미 파악을 하셨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아시죠? 틀린 부분, 놓친 부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2: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herishing this time. 체리가 아니라 여러분, 체, 요 발음이요. 쉬운 것 같지만 잘못 발음하면 체리처럼 체, 우리나라 말 어에처럼 체 이렇게 들리거든요. 추, 추, 체, 체, 리, 싱 뒤에도 쉬 이렇게 하셔야 되죠. So cherishing, cherishing this time 다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앞에 cherishing 네, 싱이 아니라 싱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주의하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Okay, Google Listening 2, cherishing this time. 싱이 아니라 싱, got it? Google Listening 3, cherishing this time.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it.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One more time.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Inca civilization. 여러분, 여기 Inca이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 the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정관사 the는 기능어죠.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The Inca. 그리고 civilize가 아니라 이때 발음은 강세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요. 뒤에 나온 I 부분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civilization, civilization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Inca civilization. 제 발음하실 때 여기 울려야 됩니다. Z-zation. Google listening to the Inca civilization.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The Inca civilization. 그렇죠. C 앞부분의 강세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One more time.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0: There's a big difference to pronounce civilization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Cherishing this time,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호수 티티카카 호수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만타니 섬이 있는데요. 빈칸 이어졌죠? 여기 빈칸에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아만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lright, move along. There are blank 40 islands on Lake Titicaca. 자, 있습니다. 네,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어디에? 티리카카 호수의 말이에요. 그런데 빈칸. About, 대략, 뭐 대충, around와 같은 의미죠. Blank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blank one.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of them all. 이게 기능어, 기능어, 내용어입니다. All 이 부분에 강세를 줘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 아만타니 섬이요. is a quiet, 조용하고, small, 작고, and blank one이라고 하는데 어떤 섬이래요? 마지막 단어 isolated. 이게 바로 외딴, 고립된 이란 뜻으로 발음하실 때 isolated로 들리지 않고 isolated, isolated, one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0: 많이 하셨어요. www.ebc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word first. Wall, okay? 발음은요, 이거는 공 할 때 ball하고 똑같아요. 볼 아닙니다. b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wall, wall, okay? 그리고 L 발음은 혀가 윗천장으로 닿아야 되죠? wall. Okay, very good. Okay, what is the difference? Wall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의 공간을 나누는 벽을 주로 wall라고 하죠. So, the thing that divides rooms in a home or a building or any sort of office, that is called a wall. 그리고 장벽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도 다 wall이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The walls have ears. Wall, 담 혹은 벽. W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줄래? 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공간의 벽은 다 wall라고 표현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네, my mom painted. 우리 엄마는 뭐를 칠하셨어? 뭐를 칠한 거예요? 벽을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Okay,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이런 말 있거든요.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What does this mean? 네, 직역을 하면 그 벽에도 귀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The walls have ears. 이런 말도 있습니다. Okay, let's read this out loud.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다음은 barrier로 넘어갈게요. 네, barrier 발음은요.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네, R 발음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음절은 barrier. barrier. 끝까지 R 발음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R가 있으면 항상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barrier가 아니고요. barrier, barrier.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barrier, barrier. Very good. Okay. barrier 같은 경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주로 bar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장벽도 barrier라고 해요. So, we can use the word barrier when we're talking about dividing rooms, but it is a little bit awkward. It's mo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in the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barri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그 경찰은 그 건물 주변에 장벽을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니까.

wall보다 barrier가 적합하겠죠.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so that no one could go 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그 새로운 제트기는 음속 장벽을 깼어. 네, 음속 장벽은 sound barrier라고 합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language barrier. Okay? 영어가 안 되고 저쪽은 영어밖에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네, 언어의 장벽도 language barrier라고 합니다.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have a language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l. 이거는 담이나 벽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뭔가 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벽을 wall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주로 barrier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웠죠. sound barrier 그리고 language barrier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몸 건강에 관련된 연관 주제를 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저희가 해마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는 목적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뭔가 조치를 미리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 자,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본 검사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내시경,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상소견 같은 것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CT나 MRI 같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치과검사는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너럴하게 건강검진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가 미리 받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들로 좀 풀어보고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건강검진, 아까 제목에 힐끗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검진이란

0: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검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테스트라고 안 하고요. 그죠? 개별 검사가 테스트죠? 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힘은 앞에다 주고요. 체크업, 체크업. 그 앞에다가 medical 붙이면 건강검진 가장 무난하게 만들어집니다.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일단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0: 오케이? medical checkup.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왜 받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징후들,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죠?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요 두 가지만 잘 처리되면 문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Warning sign, 별거 없습니다. Warning이 뭐예요? 경고하는 이죠? Warning sign 하면 경고 신호인데, 즉 우리 몸의 위험 징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warning sign. 자,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이런 것들을 detect,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영작할 때 그 동사 넣어볼게요. 자, 조기에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병이 일단 생기거나 좀 악화되거나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인데 그 조기에 해당하는 단어, 일찍에 해당하는 단어 early에다가요, 친구가 하나 붙어요. early on, early on. 그냥 early는 약간 일찍의 어감밖에 없고요. on이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arly on. 자, 노란색이 어디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힘을 걷어줘야 돼요. early on이 아니라 early on, early on. 이렇게요. 조기에 들어보세요.
1: early on, early on.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험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죠? I get medical checkups every year. 그러면서 뭐, people take medical checkups every year. 이렇게 설명하다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발견이란 요 단어를 뭐, discover란 단어가 순간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지하다란 뜻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detect. detect. 여러분, 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tective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경찰서의 형사를 detective라고 하는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밝혀내는 사람을 det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tect, 감지하다. 그렇죠? 그래서 병의 징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tect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조기에 몸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감지해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들어보세요.
1: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0: Medical checku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 문장을 입에 붙여주면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붙여볼게요.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도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edical checkup program.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0: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주기는 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를 겁니다.

0: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럼 한 번씩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 뒤로 가는데, 영어로 할땐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once every 2 years. 요거 every가 들어가면 반복의 의미고요. 구간 반복. every 2 years. 요게 구간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어순 잘 보세요.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on a regular basis를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자, 이 S가 들어가는 의미는 일반화시킬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쉬워요. 자, 다시 한번.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강세 살짝 주시면서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0: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사설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사설병원을 영어로 큰 병원을 주로 hospital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privately run. 자, 요거 좀 붙여볼게요. 사설이 뭐냐면 privately run. 즉,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때 privately run이라고 합니다. privately run hospital. 들어보세요.
1: Privately run hospital. Privately run hospital.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돈 내고 받는 건강검진 있을 수 있고, 자, 패키지는 그냥 체크업 패키지, 메디컬 생략을 해봤어요. 자, 체크업 패키지,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자,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세요.
1: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0: 자, 마지막으로 다양하다, 폭이 넓다, 이 말은 꼭 건강검진에만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vary라는 동사입니다. vary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이고. widely, wide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폭이 넓다. very widely.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보면 건강검진 패키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자, 그러면 주어를 건강검진으로 잡아주고 very widely.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ve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일반화시켜서 붙이고, vary widely. 다시 한번,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1: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단어들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위험징후란 단어 아까 나왔었어요. 경고란 단어 들어갔었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들어볼게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On a regular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Very widely.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정리되면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careful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careful 하고 나서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요, 그것에 조심할 것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럴 때 be careful of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 be careful of 무엇 조심할 것 어떻게 또 패턴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 라고 할 때 그쵸? 일단 명령문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be 형용사로 얘기를 해요. be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조심해 혹은 조용히 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이라는 명령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이거 넣어주세요. 바로 전치사 of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무엇 해서 그 무엇 자리에 조심할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be careful of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심할 것 자리에 다양한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의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건강 바로 health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your healt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건강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건강 조심해. 라고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어디 나가서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차는? 그쵸? 차들이기 때문에요. Be careful of ca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들 조심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careful of car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cars. 그래서 차 조심하세요 라고 be careful of cars로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요, stranger 혹은 strang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strangers 혹은 여기처럼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혹은 stranger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단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tep이나 stair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계단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step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eps 라고 해서 계단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장 be careful of the steps로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be careful of 무엇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the steps. Be careful of the step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단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 of the steps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앞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ease는 그쵸? 여러분 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쵸? 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붙이면 공손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어떤 것을 좀 조심 좀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let's를 쓰죠. 그래서 우리 계단 좀 조심 좀 해요 올라갈 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t's be careful of the steps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조심하도록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할 때는요 let's be careful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한 번만 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be careful of cars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don't forg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be careful 가지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be careful,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of 무엇으로 그 조심할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를 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맥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혹은 몸 조심하세요, 혹은 뭐 조심하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내일 10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딱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tep we're gonna take is what?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만일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꽤 유용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f necessary. 물론 이거는요.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뭐 중간에 it is는 없어도 문맥이 뜻이 바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어 볼지.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시간을 정해. 아니면 뭐 치즈를 더 넣어도 되고 요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구하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 그거 냉동시키면 되잖아.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나왔던 필요하다면을 앞에 딱 쓰고 되고 나머지 거는 뒤에 나오는 것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자,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그러면 시간을 정하단 뭐죠? 시간은 the time,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set the time, 앞에 if necessary. If necessary, set the time. 그 다음에 뒤에 for the meeting, I mean for the staff meeting, I mean for the premiere, 영화 시사회 시간을 정하라고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응용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해 요리를 할 때. 그렇죠. 뭐 파스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간 요리, 라자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추가하다 뭐예요? 추가하다 add예요. 그래서 if necessary add cheese. 더 많은 치즈라고 쓰고 싶으시면 add more chees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자, 구하다라고 할 때 물론 get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요. 고용하다는 단어가 뭐 있어요? hire. 그래서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hire more people. 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냉동시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미리 해놨을 때 조금 조금씩, 그렇죠? 나눠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먹기 편하듯이요. 그죠? 자, 그래서 if necessary 뒤에 얼리다는 단어가 뭔가요? freeze. 이거죠. 그죠? 그래서 freeze the leftovers. 그래서 바로 뒤에 leftover. 뒤에 남겨진 것. 보통 s가 붙으면 남은 음식을 leftovers 라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남은 음식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볼까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set the time. 자,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하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More 빼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봐.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됐죠?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얼리라고 냉동시켜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자,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freeze the leftov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reeze the leftovers.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살짝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아까 나왔던 if necessary. 그죠? If necessary. 됐고요. 다른 회의를 잡아. 잡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최하다는 뜻의 단어 hold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set up입니다. set up. set 띄고 up. 그렇죠? set up another meeting.

set up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를 그냥 바로 잡아. 바로가 영어로 뭐죠? As soon as possible. 물론 right away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기니까 ASAP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P. 아시겠죠?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잘못 보고 아싸! 이거 아싸 아니고요. 예, ASAP처럼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ASAP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렇게 읽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하면 내 라자냐에 치즈를 더 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라자냐라고 한 거 보니까 상대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making some kind of lasagna, right? His own, with his own recipe.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렇죠? 예, add more cheese. 더 추가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다가 그러면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your lasagna. Lasagna. L-A-S-A-G-N-A에서 발음은요. 라자니아처럼 발음돼요. 이태리, Italian, 그렇죠? Italian 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Italian 음식은 층층이 만들어집니다. 치즈, 채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뭐 다른 또 고기, 다시 치즈, 파스타 이렇게 막 넣어가지만 그게 라자니아예요.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to your lasagna.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간제 근무자들을 더 고용해요. If necessary, hir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려고 써봤습니다. Recruit 한 단어 써보세요. Recruit more part-timers. 그렇죠? 그래서 part-timers가 시간제 근무자들, 알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ull-timers 하면은 바로 정규 근무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정규직 근무자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 다 부담되시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해 보세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를 하루 그냥 잡아버려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B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테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그렇죠?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했더니 알았어, yep 하면서 그죠? If 그렇죠? Need it 해서 if it is neede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needed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 친구들하고 나눠서도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K-POP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 K-POP을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도 많고 걸그룹도 꽤 많아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ovesick girls라는 가사에 보면 와, 이 문장 참 의미 있네. 아, 의미가 깊구나. 한번 내가 Grammar Inside에서 다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 were born to be alone. 한번 더. We were born to be alone. 자, 이 가사 과연 어떤 뜻이기에 제가 처음 이 가사를 듣고는 야, 이거 재밌네.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re born to be alone. 사실 오늘의 문장 자체가 모두 하나의 문법 요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 born to 부정사는 해석을 해보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운 것이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란 뜻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쓰임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Be born, 비동사와 함께 born이 쓰이면 태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는데 타고났다. 그러니까 어떤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로도 이 표현이 의역될 수 있고요. 뭐뭐 할 운명이다. 이거를 하려고 태어난 거니까 이거를 할 운명인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표현을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한 번 더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she was born. 그녀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녀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투부정사적인 용법으로 그냥 봐주셔도 된다는 거죠.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리더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 좋은 리더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의역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 She was born to be a leader. 그녀는 타고난 리더이다.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한 번 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왜 태어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운명이다. 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맥락에 따라서는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성에 잘 맞아요.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도 의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born to be alone.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To be alone. Alone은 혼자인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혼자이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 되죠. 이게 의역이 되면요. 우리는 혼자일 운명이에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먼저, 걸그룹의 노래에 가사로 쓰이기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의 문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노래를 이제 Lovesick

Bells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Lovesick, 사랑에 빠진 이란 뜻이거든요.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감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도 와 이 문장 재밌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직업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살짝 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이에요. 모두들 그가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고 말해요. 이것도 오늘의 표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모두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body says. 모두가 말해요. Everybody says.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다고. 자, 자질을 타고났다고. 요 우리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그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He was born. 근데 뭐 하려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be born to 부정사, he was born to be a singer 또는 to become a singer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한 번 더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직역을 하면 모두들 말해요.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가 되겠지만 의역해서 아, 걔는 처음부터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었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말로 의역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말을 보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뭐뭐 해야 해요 라고 하니까 뭔가 have to, must 이런 거 써야만 될 것 같잖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태어난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To make the world. To make the world. 자, 이 세상을 근데 어떻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A better plac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 뜻을 의역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한 번 더.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Be born,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어떤 그런 활용과 함께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보시되 아까 이제 우리가 예문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I was born to do this job.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게 내 적성에 맞아요. 이 일을 하는 게 내 운명인가 봐요. 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일을 찾으셨나요?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 남겨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은 이거 꼭 하고 계세요, 스트레칭.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었어요. Stack it right on top.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nk about.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런 뜻이었으니까 바로 위에 쌓다라는 거예요. Stack. 이것만 얘기하면은 더미를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쌓여져 있는 더미인데 stack it, to stack 이러면은 이렇게 쌓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right on top, 바로 위라는 뜻이죠. 바로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꼬리뼈 바로 위에 척추를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Then stacking your head right on top of your spin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머리를 척추

0: 바로 위에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기울지 말고 바로바로 위에 쌓아 올리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2: I went to the circus.
1: And you didn't take me?
2: What did you see?
1: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0: 너 어젯밤 뭐 했어? Last night. 어젯밤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제 뭐 했어? 이랬더니
1: I went to the circus. 이랬어요.
0: 나 서커스 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nt to the circus. 그러니까
1: And you didn't take me?
0: 난안 들어가고 And you didn't take me? 가져가다란 뜻도 있지만 안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뭐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대요. 뭘 봤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위에 쌓여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오, 신기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at's all these stacks?
2: Those are my favorite books.
1: Favorite?
2: There are hundreds.
1: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What's all these stac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더미들은 도대체 뭐예요? Stack 이거만 쓰면은 이제 명사로 더미라는 뜻이었죠. So what's all these stacks? 물어보니까
1: Those are my favorite books.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이러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1: Well, there are hundreds. There are hundreds.
0: 몇백 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됩니까? There are hundreds. 이러니까
1: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0: 여기 오늘 표현 나왔어요. 한 차례씩, 한 책씩 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저게 됐어요 보다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What is now that? 그 한편으로 지금의 저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stack it right on top.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하러 갈까요? Yes,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On a seated position, Dandasana, right? Great job. Do it when you feel tired, okay?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seated spinal twist.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해봤어요.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 피곤하실 때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할 거니까요. 꼭 다시 와주시고요.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stack 쌓다란 뜻이죠. right on top 바로 위에 그러니까 자주 써주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죠, 우리가.
1: That's righ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opularity.
0: Popularity.
1: This week.
0: Yes.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1: Alright.
0: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 experienced popularity in a

0: 네, 오늘은 인기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Being popular can be a good and bad thing. Good because you're up there, and bad because some people will attack you. I experienced that already.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It was in a bad way in other people's eyes, though.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he end says,
0: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can be a good and bad thing. Mm-hmm. 좋으면서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Mm-hmm. Good, 좋은 이유는 because you're up there,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Mm. 인기가 높다는 거고. And bad, because 안 좋은 이유는 some people will attack you. 어떤 mm-hmm.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기 때문이죠.
1: Of course.
0: I experienced that already. 저는 mm-hmm. 벌써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1: I'm so sorry, Vian. But anyway, Ben says,
0: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Hmm. 그런데 in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it was in a bad way. 그 인기 있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 내용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For sure.
0: 네, 그렇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 good and bad aspects
1: good and
0: of
1: bad.
0: being popular.
1: That's
0: 그런
1: right.
0: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1: That's right. Okay,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That's right. We will com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호호, 우리도 이태리 갈 거예요. 오늘은 we're going back to Italy. 네, 오늘은 토마토 냉 파스타 만들 거예요. We're making cold tomato pasta. Are you ready? 냉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two kinds of cold tomato pasta. 우리 토마토 냉파스타 두 가지 만들 거예요. 뭐가 달라요? The pasta. 파스타는 달라. This is fusilli. Fusilli는 그 spiral

모양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예요. This is penne. penne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토마토 냉파스타 잘 어울려요. We have broccoli,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pasta sauce, black olives, 검은 올리브, parmesan cheese powder, acacia honey, 아카시아 꿀이요, and salt. 우리 소금 조금만 필요해요. First, we're going to cook the pasta. 우리 먼저 파스타 요리할 거예요. 파스타 요리했을 때 두 가지 필요해요. 뜨거운 물, 그리고 소금. 네, 파스타 요리했을 때 항상 소금 넣어야 돼요. Okay, let's put in some salt. 이 소금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좀 안 해드려요. 이렇게 소금 조금도. 오, 좋습니다. 이제 물, 소금 준비 다 됐어? 우리 파스타 넣을 거야. When the water is boiling, we can add our pasta. 한번 이렇게 하고, stirring 하고, 이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파스타는 조금 쫄깃쫄깃 단맛 좋아하는 사람 10분 정도 요리하세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필요했을 때 11분 아니면 12분 하세요. 오케이, 10분 다 됐어요. 이제 냉물 필요합니다. Now, let's drain the pasta. 구슬이 먼저 물이 다 빼고 이제는 차가운 물 이제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Now, for our cold tomato pasta, we need broccoli. 우리 냉 토마토 파스타 브로콜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요리할 거예요. So we put the broccoli in. Okay. You can see the color of the broccoli changes really quickly. 그 색깔 아주 아주 빨리 변해요. 브로콜리 살짝 데친해요. 영어는 blanch. B-L-A-N-C-H-E. We blanch the broccoli. 여기서 30초 아니면 1분만 요리하는 거예요. 혹시 보라색 브로콜리 봤어요? 우리 외국에 purple sprouting broccoli 인기가 있어요. 되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Romanesco broccoli. 이 브로콜리 진짜 되게 신기해요. 문제는 한국에서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브로콜리 쓸 거예요. 아, 1분 다 됐습니다. 이제 채소 잘라요. 먼저 broccoli. Let's cut the broccoli. Cut it into small pieces like this. 작은 모양 이렇게 잘라요. Good. Okay. 이제 망울 토마토 잘라요. Let's cut the cherry tomatoes. Cut in half. 이렇게 잘라요. Like that. 한 번 더 할 거예요. Hold like this. 조심하세요. And cut in half. Like that. 그리고 마지막. Black olives. 네, 마지막은 그 곱은 올리브 할 거예요. Now, let's cut the olives. Just like that. 원하시면 이렇게도 잘라도 돼요. 이렇게. 반. 올리브 왜 쓰는지 아세요? 맛은 아주 강해. 그래서 한입 올리브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자기 입속에 팡! 맛이 날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손 조심하세요. 네, 됐습니다. Okay, we finished our vegetables. Now it's time to make the cold tomato pasta sauce. 이제 냉 토마토 파스타 소스 만들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Put the pasta sauce in the bowl.

Now add the honey. 물도 넣어요. And now we mix. 너무 달콤한 파스타 안 먹고 싶을 때 꿀 조금만 넣어도 돼요. 설탕보다 꿀은 몸이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스텝이요. It's our final step. 그리고 우리 토마토 냉파스타 끝날 수 있어요. We can finish our cold tomato pasta. First we add the tomatoes, 우리 빵울 토마토. 또 we put olives, 우리 올리브도 넣을 거예요. And we put broccoli, 우리 마지막 브로콜리도 넣을 거예요. 이제 파스타 소스 넣을 수 있어요. Let's add the pasta sauce. 1 spoon, 2 spoons, 1 spoon, 2 spoons. Now it's time to mix. 네, 다시 믹싱 할 거예요. Mix everything together. 아, 그 고소한 파스타 소스 냄새도 나오고 그리고 싱싱한 색깔들이 너무 좋아요. 네, 밑에도 Make sure you mix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and from side to side. Parmesan cheese powder. Let's sprinkle the cheese. You can sprinkle a little or you can sprinkle a lot. 우리 팬이 위에서도 할 거예요. Sprinkle a little or sprinkle a lot. I like a lot. 하하, 이제 토마토 냉 파스타, 콜 토마토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S time to taste. 맛보기 first, 부질리. 좋아요. 그 푸질이 모양 때문에 좀 탱글탱글하는 식감이 있어요. 그 스파이럴 때문에요. It's delicious. 이제 팬에 한번 먹어봐야 돼요. 오, 재밌다. 재밌어요. It's a little chewier. 우리 토마토 냉 부질리 하고 토마토 냉 팬에 토마토 냉 파스타 만들었습니다. We made cold tomato pasta. 다음엔 어떤 음식 제가 한번 고민하고 다음에 왔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보면 돼요. 자, 에이지가 시대예요. 그래서 와, 정말 쉽게 뭐 미국에서 유럽으로 뭐 호주 막 이런 여행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친구들 이게 flying boat예요. 자, 친구들 알죠? flying 날아가다. 그리고 배가 날아가요. 오케이. 자, 비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갈 때 이런 flying boats도 탔다고 합니다. 자, 나무로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it started using metal, 금속, 철로 이제 이 flying boat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게 됐죠. All right, let's continue. In the 1950s, jet planes were invented. These planes were much faster, which made journey times shorter. Air travel became very popular, and today millions of people travel by air. People boarding a plane at a busy airport. 네, 친구들, 이 비행기를 보면은 아, 나도 이런 비행기 탔어. 네, 요새는 우리 많이 흔히 볼 수 있죠. 자, 1950년 때부터 이런 jet planes, 제트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비행기들은 훨씬 더 빨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오랫동안 이제 물론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지금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좀 알죠? 요새 뭐 우리도 쉽게 막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Right? So, that is a passenger plane. Okay, so we'll stop reading here. So friends, 자, 시간이 갈수록 as time goes on, the planes go faster and faster. 그리고 더 편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여행을 하고. Very interesting.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be back next time. Take care. Bye.
1: I 이 분위기?
2: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afraid of anything.
1: Coming, are you?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재밌는 논픽션 책이라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픽션과 함께 있거든요. 함께 우리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스텝업, 교업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콤마,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거 있죠? 꼬리가 있는 콤마와 피리에드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을 주제로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Oh, Leo.

0: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1: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0: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2: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착착착착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오네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아 수고했다 나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한 말씀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Leo는 comes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racing down the sidewalk, 인도죠. 인도를 재빠르게 달리면서 옵니다. Jumping over puddles, puddle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물웅덩이, 물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빠르게 인도를 막 달려서 리오가 오고 있습니다. He cries, he cries. Cry라는 것은 이렇게 울다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소리 지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금 맥락상 지금 리오가 신이 났거든요.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만났고 그런데 울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뭔가 맥락을 보니까 뭔가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선택해보자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He cries, 그가 소리 지릅니다.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No, what's that? 저거 뭐니? 저... soggy thing, 저 축축한, soggy 하면 바로 흠뻑 젖은, 질척한 이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 흠뻑 젖은 것, 너 머리 위에 있는 저 흠뻑 젖은 것이 뭐야? 지금 여기서 너라는 것은 on your head 할 때 이 your에 해당하는 게 바로 Laura가 되겠죠. 그래, Laura야, 너 머리 위에 저 흠뻑 젖은 저 무언가는 뭐니? 라고 지금 Leo가 물어봅니다. Oh, Leo. Laura sighs. Laura가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리오야,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I just wanted to have. 나는 단지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무엇을 가지고 싶었냐면 a beautiful mane like yours. 너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갈기를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로라가 바로 해리 머리카락 전문가한테 가서 이 위그, 가발, 즉 가짜 갈기를 하나 사왔죠.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져서 이제 이 멋도 안 나고 전혀 멋있어지지 않은 것이죠. 멋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한 말투로 리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팩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coats, coats라는 것은 털이 됩니다. 털이나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 되는데요. 사자의 털은 are yellow gold, 이 노란 빛깔이 나는 금색입니다. And adult males, 즉 성체, adult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성인인데 근데 지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체라고 하면 되겠죠. 성체 수컷들은 have dark manes. mane이라고 하면 목 주변에 있는 이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혹은 짙은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coats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은 have spots,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은 무늬들이 있는데요. on their coats, 그들의 털 위에 이런 점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yellow gold라는 이런 콤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eriod,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 semicolon 혹은 col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콤마와 period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그 다음에 읽기 좋은 문장으로 변해가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생긴 이 기호 있잖아요. 이걸 comma라고 부릅니다. She likes reading, painting, and cook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0: 지금 여기 보니까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니 reading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 가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쓰곤 합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고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씁니다. 이렇게 콤마의 기능은 이렇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경우 또 콤마를 씁니다. She decides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decide는 결심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mane like Leo's.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길죠? 문장 읽고 she decides. 그녀는 결정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생각했냐면 that.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이게 문장이 너무 길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그런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she decides that 여기까지는 한번 탁 끊기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if부터 이 끝까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상 문법상 한 호흡을 탁 쉬어가면은 문장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많은 야채를 먹는다면 이라고 딱 의미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고요. 문법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는 이 지점에 콤마를 딱 찍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콕 찍어주면은 바로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탁 잠깐 쉬었다가 she can grow mane like Leo's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나열이라기보다는 문장과 문장을 분리를 해줌으로써 문법적으로도 분리가 살짝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탁 끊어서 읽음으로써 훨씬 더 독자, 즉글 읽는 사람이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콤마를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독자 친화적인, 즉글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 콤마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is known for its rich history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is 앞에 is가 동사인데요. 이 앞에 보니까 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자,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여기서는 콤마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이게 The city of Rome, 로마라는 도시. 맞죠? 로마.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뭐냐면 The capital of Italy,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라는 도시는 이렇게 콤마 콤마를 탁 넣어줌으로써 부연 설명을 하는 이런 기능도 콤마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The city of Rome, 로마라는 시티, 로마라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는 is known for 알려져 있다. 뭘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냐면 For its rich history, 그것의 풍부한, 아주 오래된 풍부한 역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콤마가 있어야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도 된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쉬워진다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한번 볼까요? I bought a new book. 나는 새로운 책을 샀다. It looks very interesting. 그것은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콤마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I bought a new book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도 또 다른 문장이 있죠. 이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 역할도 콤마가 할수 있는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단순히 나열을 할 때는 콤마를 쓸수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접속사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I bought a new book and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period, 마침표는 문장 제일 끝에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 bought a new book 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콕 찍어주고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추가적인 한 문장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커마와 period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느낌과 그다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점 콕콕 찍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Oh, Leo,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0: 자, 픽션으로 이어지네요. 이게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픽션.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Leo는 puts his paw, 그의 발을, 사람에게는 foot 혹은 feet이지만 동물에게는 paw라고 합니다. 그래서 Leo puts his paw, 그래서 그 발을 어디에 두었냐면 put, 어디에 두었습니다. on Laura's shoulder. Laura의 shoulder이라고 하면 어깨가 되겠죠. 어깨 위에 이렇게 턱 얹히면서 and says, 그리고 말했습니다.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Laura야, don't you know? 몰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몰랐니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단지 남자아이들이, 그렇죠. 수컷들이 have big manes, 이런 큰 갈기를 가진다는 거 알지 못했니? 몰랐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갈기를 가질 수 있겠니? Besides라고 하면은 게다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다가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여기서 리오의 명언이 딱 나오네요. 게다가 you are beautiful. 너는 참 아름다워. Just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 the way 방식 혹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너는 you are beautiful. 아름답다. 변하려고 하지 말거라. 너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라고 로라에게 칭찬해 줍니다. 로라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죠? You don't need a big mane. 너는 이런 갈기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로라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이 책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린 besides와 beside. beside는 옆에라는 의미고요. 제가 비교해서 beside, s 없이 적어두었죠. 요거는 옆에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besides가 생기게 되면 옆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복수형이 아니고요. 또 다른 단어가 됩니다. besides라고 하면 게다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Puddle, puddle.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Soggy, soggy.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Mane, mane.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Coat, coat.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Besides, besid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beside vs. besides가 있습니다. beside와 besides는 단지 철자로는 S 하나가 덜 붙고 더 붙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문 속에서 단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의 의미까지 예문 마지막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sat beside her friend. 자, beside, S가 붙지 않은 것은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똑같은 표현을 찾자면 next to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녀는 앉았다. 어디에 앉았냐면 beside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옆에 앉았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beside와 동일한 표현이 있다면 next가 있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She sat next to her friend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 말 그대로 저 옆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besides는 언제 쓸까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Besides the main course, we also had dessert. 자, besides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나올 때는 게다가라는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Besides the main course, 아, 레스토랑에 갔나 봐요. 이 메인 코스, 이 메인으로 나오는 그 요리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we also had dessert.

우리는 뭐도 먹었냐면 디저트도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것도 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거. I can't stay.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 can't stay. Besides, I have another meeting soon. 이라는 거. 게다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I can't stay.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즉, 나 가야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Besides,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I have another meeting soon. 나는 또 다른 미팅이 곧 있어. 그래서 besides를 게다가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eside는 옆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besides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과 의미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그 문맥을 보고 아, s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인지 보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 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 저는 휴지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 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0: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군요.
1: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예.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 몇 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오.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